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위로하거나 했습니다. 이런 의례는 조상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6월의 첫날이라 이번 달도 무탈하게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조상들에게 전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종묘제례악을 들으면서 6월의 첫날 산책길 시작해 볼까 합니다. 종묘제사 때에 폐백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 전폐 힘은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종묘제례악 중에서 패배액을 올리는 절차에 연주하는 음악 전패의 힘은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선시대의 국가재산은 오래의 하나인 길례로 행해졌는데요. 길례는 길할 길자를 씁니다. 죽음과 관련된 의례는 오래 중에 흉례라 해서 흉할 흉자를 쓰죠. 죽음은 흉한 거라서 흉할 흉자를 쓰지만 죽음을 기리는 것은 길한 영역으로 여겨져서 제사의례는 길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제사 때에 정성스런 예를 갖추어서 제사를 올리면 그걸 통해 복을

받는 것이라 여겼던 거죠. 그리고 제사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보본 반시라 했는데요. 근본에 보답하고 시초를 돌이켜본다. 이런 뜻이죠. 만물은 하늘의 기운으로 생성이 돼서 땅에서 자라나고 사람은 조상의 근본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조상의 제사는 바로 근본에 보답하고 시초를 돌이켜본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6월 첫날이라서 이렇게 종묘제례 때 연주하는 종묘제례악도 듣고 제사의 의미도 한번 새겨보면서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오늘같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날 듣기 좋은 음악인데요. 취태평지곡 중에 첫 곡, 상명산입니다. 취태평지곡은 암영이죠. 이 평조의 사항을 현악기 위주의 세악 편성으로 연주할 때 이런 음악을 취태평지곡이란 암영으로 불렀습니다. 음악의 속도나 여유 있는 연주가 마음 넉넉하게 해주는 음악인데요. 오늘 상령사는 윤형욱의 피리, 이영섭의 단소, 정길선의 가야금,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네요. 유연한 선율선이 잘 살아났고요. 악기마다 개성이 있으면서 조화로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연주였죠. 취태평지곡 중에서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윤형욱의 피리, 이영섭의 단소, 정길선의 가야금,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입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 훗날 효종임금이 되는 복림대군이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갈 때 지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청성령 지나거다 초하구 어디메요 호풍도 차도 찰싸 구진비는 무엇일고 뉘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성령 지나거다 초하구 어디 메오 호풍도 차도 찰싸 구진비는 무엄일고 니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훗날 효종 임금으로 즉위하는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지은 시조시였죠. 우리의 안타까운 역사가 그려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분들의 노래와 연주였죠.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준비했습니다. 여밀락, 백성과 더불어 즐거워한다 하는 백성을 생각했던 세종의 정신이 담긴 제목이죠. 오늘 여밀락 중에서 속도를 조금 빠르게 연주하기 시작하는 4장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대금 독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입니다.

여밀락 사장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양양가입니다. 양양가는 여타 가사와는 다르게 중국의 시인 이백의 한시에 토를 달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양양은 중국 호북성의 양번시에 있는 지역 명칭인데요. 이런 명칭을 제목으로 삼은 건 이 작품에 나오는 주요 인물 두 사람이 바로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좋아해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웃겼던 산간이라는 사람, 그리고 정치를 잘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울렸던 양호라는 두 사람이 바로 양양 지역 출신입니다. 이백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양양가에 담아 놓았는데요. 칠언시에 토를 붙여 부르는 곡이라 노랫말 전달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일부 노랫말 볼게요. 1시부터 보겠습니다. 낙일 용몰 현산서 도착 점리 화하미. 이런 칠언시를 토를 이렇게 붙입니다. 낙일이 용몰 현산서 하니 도착 점리 화하미라 하고 노래합니다. 지는 해가 바야흐로 현산 서쪽으로 넘어가려는데 흰 모자 거꾸로 쓰고 꽃 아래 방황하네. 이런 뜻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산간이란 사람의 모습을 그처럼 묘사해 놓았는데요. 동네 아이들이 그 산간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양양소와 제박수허니 난가쟁창 백동제라. 양양의 아이들 일제히 손뼉을 치고 거리를 누비며 백동제라는 동요 부르네. 방인은 차문소 하사오 소세산옹 취사리라.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우스운지 물으니 산간이란 인물이 취해서 곤드레만드레하여 우습다고 하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가사 양양가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0: 있어요.
1: 12가사의 하나 양양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각 절마다 선율이 비슷하게 들리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앞부분 가락은 다르게 부르고 뒷부분 가락을 같게 해서 노래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음악입니다. 양양 지역의 두 인물 산간과 양호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오늘은 산간이란 이의 이야기까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10절 중에 4절까지였는데요. 일일 수경 300배를 요간한수 압두록하니 흡사 포도 초발배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일일 수경 300배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에 무름지기 300잔씩은 마셔야지. 멀리 바라보니 한수는 오리 머리처럼 푸르러 마치 포도가 막 익을 때와 같구나. 이런 내용인데요. 200의 7원 시에 토를 붙여 노래하는 음악 양양가였습니다. 이번에 서용석류 해금산조 준비했습니다. 대금의 명인 서용석이 해금산조도 만드셨는데요. 명인은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음악적 재능을 두루 보이셨습니다. 특히 7살 때부터 이분의 이모인 박초월에게 판소리를 배운 건 명인의 음악성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판소리의 다양한 표정이 추후 이루어지게 될 그의 산조 음악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후에 대금을 전공하시면서 대금산조를 완성하지만 그 외에도 피리아쟁 해금산조까지 다양한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해금산조는 1988년부터 구성하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듬해인 89년 무렵 완성이 돼서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빠른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해금산조 오늘은 김선구의 해금,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빠른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해금산조, 김선구의 해금,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천자 뒤풀이 대목 골랐습니다. 천자 뒤풀이, 우리가 천자문 하면 아주 어릴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령이 천자문을 한다. 무슨 영문일까 궁금하죠. 이 단오 무렵에 광활루에서 춘향이를 본 이도령은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춘향이 생각이 나서 책을 읽어도 들어오질 않고 이 책 저 책 들춰가면서 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자를 통해서 춘향이네 집에 편지를 보내놓고 소식이 올 그 시간이 지루하기만 한데요. 마침내 이 책 저 책 읽다가 천자문을 읽게 됩니다. 마음속에 온통 춘향이가 가득 차 있으니 천자문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 읽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천자 뒤풀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도련님이 원체 춘향을 잘 봐놓은 것이 춘향 집도 잘 보셨겠다. 예, 그 하고 사는 것도 흔다는 사대부 때 같구나. 네, 다리 아파서 더 못 놀겠다. 그만 책실로 돌아가자. 도련님, 글쎄부터 고객도 뜻이 갖고 그리지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지른 듯이 섭섭이 돌아와 동원에 잠깐 다녀 내 하에 배워온 호와 점심을 먹자 해도 기침국에 목이 메이고

전하품이라 책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못다 벗어들고 진금에 빛나 눈이 오면 광활루 위에 앉은 듯 또는 처녀니 춘향을 대하

죽어라 못 살겠다. 방자야, 너와 나와 우리 결의 형제여자. 아이고 방자 형님아, 사람 좀 살려라. 아이, 도련님 대관절을 어쩌란 말씀이오. 여보게 방자 형님 편지 한 장 전해주게. 존귀하신 도련님이 형님이라고까지 허여놓으니 방자놈이 조가 살짝 났던 것이었다. 도련님 처분이 정 그러시면 어디 편지 한 장 써줘보시오. 일 되고 안 되기는 도련님 연분이었고 말 듣고 안 듣기는 춘향의 마음이오. 편지 전하고 안전하기는 소인놈 생각이.

여기 편지는 한 장 써줘보시오. 네. 도련님이 두 무릎을 단정히 꿇고 편지를 쓰던 것이었다. 방자 가만히 보더니 여보시오, 도련님 그 편안히 앉아 편지 좀 쓰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비성이면 불성이란 옛 문자가 있나니라. 정성 없이 써서야 일이 되겠느냐? 편지 써서 주시니 방자 받아들고 춘장 제발 건너가면 뱀과 생각을 모두

뭐냐? 나는 무엇과 두면 무슨 말로 대답하리? 내가 만일에 아니 간다면 버려온 김이 못 살겠고

향단이 마침맞게 나오고 오늘 향단이 너 마침맞게 잘 나왔다. 편지는 향단 주고 책실로 돌아와. 도련님 편지 전했습니다. 답장도 안 해주더냐? 이제 답장 곧 올 것이니 마음 놓으셔. 도련님이 답장을 기다리는데 발광증이 나서 마음 잡기 위하여 만권 서책을 들여놓고 이걸 읽다 저걸 읽다 함부로 펄쩍펄쩍 뛰어있더니만은 아사

아니 방자 옆에 있다. 참 양반님, 내가 다른 양반들은 다 치댄다는데 우리 도련님은 점점 내려드시느라고 삼경 있다, 사서 있다, 사략 있다. 이번에는 천자 읽으셔. 무식한 네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천자라 하는 것이 질서의 조상이라. 천자 뒤풀이하는 것을 뜻을 알고 들으면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내 이럴 게 들어와라.

나란 별개가 높거든 내 팔을 메고 이만큼 모으느라 몰래 삼복성년 부술땀에 소설에서 넣을 수 온게 만날 기약 없이 춘향 혼자만 가.

장차고 가되면 소년 풍도를 가득할 수 남모한 천찬바람 백설강산을 가볼까

백성 우리가 이리저리 논일 아프지 세월은 해세 조광기 차를 막 내 말수 대저

0: 지구 보고 지구.
1: 천자 뒤풀이를 처음에는 원래 의미에 맞게 제대로 하다가 뒤로 갈수록 온통 춘향이에 집중된 마음 때문에 이도령이 제멋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끝부분에서 아주 애절하게 보고지고 보고지고 하면서 마무리한 재밌는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천자 뒤풀이 들으셨는데요.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철연금과 대금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철연금은 이 시간에도 많이 들려드려서 이제 그 음색도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기타와 거문고의 특성을 살려서 만든 악기입니다. 오른손에는 술대를 쥐고 왼손에는 농옥을 쥐고서 음을 만들어내면서 연주하는 악기가 철연금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남도민요 육자배기를 노래 없이 철연금과 대금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철연금, 대금, 병주, 육자배기 듣겠는데요. 장서윤의 철연금, 변상엽의 대금, 이준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철연금 대금 병주 육자백이 들으셨는데요. 소리꾼 장서윤이 철연금도 잘하죠. 장서윤의 철연금, 변상엽의 대금, 이준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 12작가의 하나 소춘향가 준비했습니다. 경기 12작가는 긴잡가, 경기 좌창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죠. 19세기 중엽 무렵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의 청파동 일대인 사계축 소리꾼들에 의해 발전된 음악입니다. 12작가는 특별히 판소리와 관련된 곡이 많은데요. 특히 당시 춘향가의 인기와 비례해서 12작가의 여러 곡들이 춘향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소춘향가도 그렇고요. 집장가, 형장가, 십장가, 그리고 출인가나 박물가도 춘향가와 일정 내용이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소춘향가 들어보실 텐데요.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자신의 집이 어딘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경기잡가 중에 하나 소춘향가 듣겠는데요. 지난날 경기민요 명창 묵개월의 소리로

춘향이 왼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집 쪽을 가리키면서 자기 집이 어딘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판소리 춘향가에서는 둘이 처음 만날 때 방자에게 편지를 전하도록 했고요. 춘향이가 편지로 응답을 해서 둘이 만나게 되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춘향이가 집을 알려준 뒤에는 황혼에 돌아오시라 하는 말도 12잡가에서 나오네요. 그러자 이도령이 너는 어떤 계집 아이관데 장부 간장을 다 녹이느냐 하고 답하는 그런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 12잡가의 하나 소춘향가 들으셨는데요. 묵개월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서도잡가 제전 준비했습니다. 한식 무렵이 돼서 세상을

먼저 떠난 임의 묘소를 찾아가서 제사를 올리고 그 앞에 앉아 한탄하면서 삶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14년에 발행된 문헌 정정 증보 신구 잡가의 제전이 나오는데요. 이 문헌이 신구 잡가를 증보한 거라서 아마도 증보 이전에도 이 곡이 수록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1914년 기록에 서도 잡가 제전이 나오기 때문에 늦어도 14년에는 불려졌던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식날 임의 분묘에서 지상을 정성껏 차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오동풍에 저리를 당하여 임의 분묘를 찾아가서 분묘 앞에 황토요, 황토 위에다 제석 깔고 제석 위에다 조조반을 놓고 조조반 위에다 좌면지 펴고 좌면지 위에다 상간지 펴고 차려간 음식을 버리올제 이렇게 시작해서 이후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지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도 잡가 제전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오래.
1: 온갖 산해진미가 다 올라간 그런 차림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와 같은 산해진미라도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다 소용이 없다 하면서 천지로 집을 삼고 금잔디로 이불을 삼고 산천초목으로 울타리를 삼고 두견접동으로 벗을 삼고 땅속에 누워있다 하면서 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안타깝죠. 끝부분에서 수심가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도 작가 제자원 들으셨는데요.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날이면 그래도 무언가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신발끈이라도 다시 조이셨는지요? 엄청난 다짐은 아니라 해도 이렇게 1년에 12차례 맞이하는 매달의 첫날에는 다가올 한달 일정도 좀 살피고 이달에 해야 할 큰일, 작은 일정도 챙기면서 하루 보내게 되실 텐데요. 이번 달도 무리 없이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정의할 수 없다. 누구든 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길 원치 않는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모지민님의 책 털난 물고기 모어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누군가의 답이 아닌 나만의 질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작곡으로 생각의 여름의 노래 오솔길을 염려함 듣고 왔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네요. 6월 첫날 그리고 월요일 아침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주말에 잠깐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주말 동안 날씨도 아주 훌륭해서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이 맞닿아서 정말 한없이 펼쳐져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바다를 보니까 조금 넉넉해지는 그런 마음을 얻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또 설레는 것들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스로를 현대판 샤먼이라고 부르는 아티스트 추다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에서도 즐겨찾기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문화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의 청소년극 노란달입니다. 동네 최고의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 리와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모범생 소녀 레일라가 각자의 상처와 결핍을 치유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청소년기의 반항, 불안, 욕망, 환상 등 복합적인 감정을 미스터리 가득한 로드무비처럼 그려냈습니다. 영국 청소년극을 대표하는 연출가 토니 그레함, 또 무대 디자이너인 이태섭, 또 사운드 디자이너 이민휘 등 국내외 최고의 제작진이 함께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초대 날짜 2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명동예술극장인데요. 성함과 함께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세 분께 1인 2매 관람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을 해드릴게요.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초대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디의 연주예요. West Forest.

단디의 연주로 웨스트 포레스트 함께 듣고 왔습니다. 2630번 쓰시는 분께서 바닷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도 주말에 영월로 놀러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저는 호미곶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깊고 푸른 물을 가진 바다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 가본 바다였는데 아주 만족했고요. 아주 말씀드린 대로 넉넉한 마음을 얻고 와서 좋았습니다. 2630번 쓰시는 분께서도 이번 주말 영월에서 즐거운 그 여행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요즘은 예술 장르를 구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비 영화인 줄 알았는데 로맨스가 펼쳐지고 클래식 음악에 전자음악이 더해지기도 하니까요. 오늘 모실 분은 한 단어로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음악을 하는 분입니다. 전통 무가를 기반으로 레게, 재즈, 댄스, 록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를 연결하는 아티스트 추다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니 그렇게 힘있고 네. 구성지고 그런 노래를 하시다 안녕하세요 하니까 네. 또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1: 네.
0: 정말 만나 뵙고 싶었고요.
1: 네.
0: 팬이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그 추다혜님의 음악은 저희 문화시대에서도 종종 네.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있어서 더 반갑게 느껴지네요.

0: 같은데
1: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0: 요즘에 공연들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 어제도 아시안 팝 페스티벌이라는 큰 페스티벌에 출연을 하고 오늘 더 예쁘게 하고 나오려고 제가 저녁을 굶으려고
1: 어머,
0: 했는데
1: 예.
0: 치킨을 먹고 와가지고
1: 지금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0: 네. 제가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었는데
1: 아니에요. 치킨 덕일 거예요.
0: 네. 네. 요즘에 공연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공연하면서 또 지내고 있었습니다.
1: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우리 다혜님을 소개할 때
0: 네.
1: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0: 네.
1: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스스로는 그런 콘서트장 같은 데 네. 가셨을 때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궁금해요.
0: 스스로는 그냥 저희 추다의 차지스 공연을 할 때는 안녕하세요. 가짜무당 추다혜입니다. 라고 소개를 아주 재밌게 하고요.
1: 네.
0: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도 좋고
1: 네.
0: 또 저는 스스로 경계를 좀 허물고 넘나들고 그리고 장르를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렇게 해야 조금 더 폭넓은 또 제가 또 갇히지 않는 어떤 음악이나 작업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보통은 안전한 영역에서
0: 네.
1: 하나의 장르 안에서 또 자기를 그냥 그 안에서도 베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추다혜님은 경계를 허물고 넘나든다. 여기에서
0: 네.
1: 벌써 굉장한 도전과 용기가 있는 그런 아티스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지금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하고 계시지만 뿌리는 민요이죠.
0: 네. 네.
1: 그런데 이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연기자를 꿈꾸시다가
0: 네.
1: 민요를 하게 되신 거라고요.
0: 네.
1: 어떻게 이 과정이 될까요?
0: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우연히 민요 선생님의 특기적성으로 학교를 오셨는데 제가 저 민요를 빨리 배워서 뭔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연극 쪽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연치 않게 선생님한테 민요를 배우다가 선생님이 연기에
1: 네.
0: 이걸 민요를 특기로 해서
1: 네, 네.
0: 해봐라. 넌 재능이 있다. 라고 권유를 하셔서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입시 때가 오니까
1: 네.
0: 선생님이
1: 네.
0: 너는 민요를 해야 될 것 같다.
1: 연기보다?
0: 네.
1: 아.
0: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요로 먼저 진학을 하게 됐어요.
1: 네.
0: 제가 되게 짧게 배운 케이스여가지고 그래서 정신이 없이 그냥 진학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1: 네.
0: 이 배움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어서 다시 또 연기 전공으로 대학을 또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두 개의 전공이 생겼죠.
1: 아, 그때도 민요는 버리지 않고.
0: 네. 민요를 살짝 버렸어요. 민요를 버리고
1: 네. 네,
0: 민요를 버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뮤지컬도 배워야 하고
1: 네.
0: 어떤 서양 음악도 배워야 하고 여러 개를 좀 배워야 됐어서 좀 제로 베이스로 여러 개들을 좀 다시 또 공부하고 민요와 좀 한 7년 정도 멀어져 있었어요.
1: 그래요.
0: 네. 네. 그러다가 다시 민요를 시작한 계기가 싱싱이라는 밴드를 하게 되면서
1: 네.
0: 네, 시작을 다시 했어요.
1: 그러니까요. 우리 추다혜님을 싱싱밴드에서 처음
0: 네.
1: 마주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사실은
0: 네네.
1: 그 아주 유명한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라는
0: 네.
1: 그 영상이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을
0: 네.
1: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여주셨던 그 노래와
0: 네.
1: 퍼포먼스가 정말 가히 긍정적인 충격을 안겨줘서
0: 네.
1: 이런 게 있다고 정말 저는 개안하듯이
0: 네.
1: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우리 추다혜님의 음악 인생에서도 어떤 좀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완전 전환점이 됐죠. 일단 제가 아주 뭐 고등학교 때 혹은 또 대학교 때 20대 초반 그때에 선생님한테 그냥 배우기만 했던 민요 혹은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모창했던
1: 네.
0: 모방했던 그게 가장 중요했던 그런 민요에서 싱싱이라는 팀을 하면서 그 민요가 일단 편곡이 들어가지고 또 연주가 바뀌고 또 어떤 저의 외형과 어떤
1: 네.
0: 그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민요를 다시 했을 때 저 스스로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런 자유로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은 것들이 변했고
1: 네.
0: 발견했고 깨달아가면서

0: 그래서 재미를 느꼈고, 그러면서 제가 원래 알던 민요의 재미보다 한 진짜 100배가 더 재밌는 그랬던 시간을 싱싱 안에서 많이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실제로 그 공연을 하시는 아티스트도 그랬으니 그 공연을 구경한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와, 민요가 우리 전통 음악이 이렇게 재해석과 재발견이 될수 있나 하는 충격이었는데 그 싱싱을 하신 이후에 지금은 이제 싱싱 밴드는 해체가 된 거죠.
0: 맞아요.
1: 네.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정규 1집 오늘 밤 당산나무 아래서 이것을 내면서 추다해 차지스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싱싱 밴드로서의 활동이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활동을 마친 이후에 고민을 꽤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 추다의 차지스를 결성하기까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0: 싱싱 활동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저는 좀 쉬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작업을 할까? 어떤 작업이 하고 싶을까? 막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어떤 싱싱의 저의 어떤 이미지, 제가 했던 스타일,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가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싱싱에서 했던 음악보다 훨씬 더좀 딥하고 낯설고 좀 어려운 음악을 좀 선택했어요. 무가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되면서. 하지만 제가 좋아했던 밴드 사운드를 가져가길 원했어서 그렇게 믹스매치를 하면서 저의 팀을 결성하게 됐어요.
1: 그것이 바로
0: 추다의 재즈.
1: 추다해 차지스입니다. 차지스, 뭐 설명 많이 하셨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뜻이에요?
0: 차지스에서 이제 차지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누군가의 몫이라는 뜻이에요.
1: 그렇죠.
0: 이건 네 차지, 이건 내 차지 할 때, 니거내거 했을 때그 몫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음악이 무가라고 했잖아요. 무가의 어떤 기본 원형, 그리고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애군을 좀 쫓아주고 복을 빌어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큰틀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우리 음악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많은 좋은 것들, 복된 것들을 그분들의 몫으로, 차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차지스, 저희 곡에도, 1집에도 차지스 차지라는 곡이 있거든요. 차지가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그걸 좀 따서 추다의 차지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 오, 굉장한데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추다의 차지스는 이제 무가를 중심에 둔다 말씀하셨는데 무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에는 굿을 할때 하는 음악.
0: 맞아요.
1: 네. 그걸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뭐 레게나 재즈나 락 이런 다양한 밴드 사운드를 결합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르를 명명하신 걸 봤더니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0: 무가가 굿을 실제로 보면 매체에서 어떤 좀 보여지는 좀 무섭고 그런 이미지나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저는 되게 파티같이 느껴졌어요. 너무 재밌고 같이 떡도 나눠 먹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1: 축제같이?
0: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무속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함? 되게 신나는 그런 무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진짜 즐거운 신나는 어떤 펑키함을 좀 담아보고 싶어서 펑크라는 장르를 명명을 했고, 또 이다 보니까 좀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좀
1: 약간 몽환적이게.
0: 몽환적인 그런 이미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키델릭을 붙였어요. 그래서 샤머닉은 무당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명명을 스스로 좀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1: 맞아요.
0: 그렇게 해서 장르를 명명을 했어요.
1: 아니, 그런데 그럼 어떻게 뭐 민요도 하시고 이게 싱싱 같은 좀 새로운 방식의 밴드 활동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가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0: 그것도 우연히 이제 제가 나는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굿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1: 아.
0: 그

0: 무당이 하는 구슬 실제로 저도 처음 본 거였거든요.
1: 네.
0: 보면서 뭔가 되게 압도적이고 그 매력에 딱 완전히 좀 홀릭됐어요. 매료가
1: 아,
0: 되었어요.
1: 그래요.
0: 예.
1: 예.
0: 그러면서, 저기 예술이다. 저 무당이 아티스트구나.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좀큰 시야가 갑자기 저한테 확 들어오면서
1: 네.
0: 저 음악 안에 사람을 달래주는 치유의 어떤 힘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1: 네.
0: 그래서 무가들을 서치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시발점이 되었어요.
1: 근데 무가를 찾는 과정도 만만치는 않았겠네요.
0: 네, 실제로 구슬 이제 이후에는 제가 이제 그 구슬 직접 봤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1: 네.
0: 무가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배우기도 했지만 사실 구시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열려 있지가 않아요.
1: 그렇죠. 예.
0: 정보도 많이 없고 해서 좀 찾는 게좀 가장 좀 정보의 취약점이 가장 많았고 제주도에서도 이제 제가 무가를 배웠는데 그때도 제주도 무가를 우연히 듣고
1: 네.
0: 음원으로 듣다가 이분을 찾아가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1차원적으로 이분이 누구지? 제가 혼자 막 서치를 해서
1: 네.
0: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또그 선생님과 대면하면서 저는 이걸 꼭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정말 그냥 다 1차원적으로 선생님들께 직접 그냥 찾아가서
1: 발로 뛰고,
0: 네, 진짜
1: 네.
0: 발품 팔아서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려서 배우게 된 거예요.
1: 그 선생님들은 처음 만났을 때
0: 네.
1: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0: 물론 그 처음 제가 구슬 봤던 그 무당 선생님은 좀 지인의 지인이셔서 좀 저를 알고 있어서 민요를 해라. 그냥 왜
1: 네.
0: 이걸 굳이 너가 잘하는 게 있는데 이 힘든 걸 굳이 하려고 하느냐 좀 말리셨어요.
1: 네.
0: 이제 졸라서 하게 됐고 제주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가 무당을 할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주 말로는 신방인데, 신방을 할 애가 아닌데, 네가 이걸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 되게
1: 그럴 것 같아요.
0: 의아해
1: 예.
0: 하시면서,
1: 네.
0: 좀, 배척, 아닌 배척? 마음을 전혀 주지 않으시려고,
1: 그 진심이라고 느끼지 않았을 수 있는
0: 네,
1: 거죠. 예.
0: 굳이 육지에서 내려와서 이거를 왜 갑자기? 뭐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
1: 네.
0: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딱, 굳건하게, 그럼 전 선생님 소리가 좋은데,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1: 네.
0: 했더니 당황하셔서,
1: 안 잡아.
0: 네, 그냥 약간 설득이 되셨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건 그렇지. 이라고 약간 느끼시면서, 다른 분은, 그 선생님의 이제 와이프이신 아내분도 신방이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분을 소개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배우게 되었어요.
1: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도전 의식과 아주 용기가 있고 또 굉장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신 우리 추다의 차지스가 올해 제23회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음반상을 그렇게 수상을 하게 된
0: 네.
1: 겁니다.
0: 네.
1: 늦었지만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여기에서 소수민족이란 음반으로 상을 받았어요. 이건 어떤 음반이었을까요?
0: 저희 2집이고요.
1: 네.
0: 예. 네. 그 소수민족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 소수민족이라는 집단이 아직도
1: 그렇죠.
0: 네, 많이,
1: 존재하죠.
0: 네,
1: 예.
0: 존재하고 많이 있는데요. 저희 음악이 소수민족의 음악을 닮았다기보다는 어떤 정서나 그 소수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어떤 강인함,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유니크함, 쿨함,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의 음악과 좀 닮았다고 느꼈어요. 그런 마이너한 성질 같은 것들. 그래서 저희 음악도 좀 그런 정서를 좀 이어받아서 후대까지 사라지지 않고, 잘, 유니크한 어떤 매력을 잘 지니고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수민족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저희 이 집은 여전히 무가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해둔
1: 네,
0: 앨범입니다.
1: 상황이군요. 예. 그 설명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이너하고 소수이고 작지만 여전히 존재해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성질들, 그 강인함과 유니크한 것이 추달 차지스의 음악과 닮아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이라고 지었다. 아주 멋집니다. 자, 그 1집은 오늘 밤 당산나무 아래서였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호평을 받으셨었고 주목도 받았고, 그런데 이 집이 이제 5년 만에 나오게 된 거였어요.

0: 있었고, 물론 이렇게 상까지 받았지만 이 작업을 하기까지 이제 워낙 앞서서 주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부담이 뭐 없진 않았는데요.
0: 예.
1: 사실 부담보다는 그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더.
0: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1: 네, 왜냐면 5년을 일단 저희가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많은 팬분들이 도대체 신곡은 언제 나오지? 되게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얼른 추려서 이제 이 집을
0: 네.
1: 내자라는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아, 이제는 빨리 정리를 해서 좋은 앨범을 일단 내놔야 그
0: 네.
1: 이후에 평가도 있는 것이니, 진짜 이 앨범을 퀄리티 좋게 진짜 열심히 잘 만들자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진짜 막 부랴부랴 열심히 막 만들었어요.
0: 그게 1집과 2집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사실 큰 차이점은 없는데요. 저희가 5년이란 시간 동안 저희 멤버들끼리 이제 활동을 라이브를 한 곡들이 이 집으로 많이 실렸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저희 안에서 조금 더 긴밀해지고 또
0: 네.
1: 저희 안에서 좀더 유기체처럼 이 앨범이 더 뭐랄까요? 더 쫀득쫀득해진?
0: 밀도
1: 네,
0: 있게.
1: 밀도 있게 어떤 그런 것들이 좀더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앨범 안에 그런 것들이 좀더 다이나믹하게
0: 네.
1: 표현이 되고, 긴밀하게 표현이 되면서 훨씬 더좀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앨범이 된것 같아요. 저희
0: 네.
1: 안에서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군요. 소수민족 가운데 저희가 이제 한 곡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총 9곡 수록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곡 들어볼지 추천해 주신다면.
1: 네, 허세라는 곡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0: 너무 좋아요.
1: 네, 저희가 또 올해 음반상과 또 최우수 R&B 앤 소울을 상을 허세로 받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건 좀 잡기잡신을 쫓는 제주도 무가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여러분 또 들으시면서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또 6월의 시작이니까 또 그런 모든 안 좋은 걸 털어내고 새롭게 좋은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가시라는 의미로 추달 차지스의 허세 듣고 오겠습니다.

0: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1: 가세요.
0: 맞아요. 네,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 듣고 왔습니다. 아,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매력적이고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들을 때마다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곡입니다. 허세가 무슨 뜻이죠?
1: 허세는 그냥 이렇게 잡신 쪼줄 때 선생님들이 하시는 구호말 같은 거예요. 큰 의미는 없고 그냥 구시래 구시래 같은 어떤 쫓는 소리? 네.
0: 추임새처럼.
1: 네, 맞아요. 그런 소리예요.
0: 아, 그렇군요. 태승 아하님께서 다 날아가라. 너무 신나고 에너지 빵빵. 6월 1일에 진짜 딱 맞춤한 초대석 코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뜰마을님께서도 추다혜님의 목청이 참 좋습니다. 요즘 허세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7426번 쓰시는 분도 추다혜님의 노래는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함과 또 동시에 감성을 흔드는 매력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귀 쫑긋하고 방송 듣고 계시다고 또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추다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아, 한국 대중음악상 심사평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요.
1: 네.
0: 한국어 화자만이 듬뿍 느낄 수 있는 무가의 언어는 진득하고 생동감 넘친다. 한 해를 대표하는 음반 사이에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소수민족은 더없이 탁출한 작품이다.
1: 저 이제 많은 그 평론가분들이 이렇게 글들을 써주시거든요. 저희 앨범에 대해서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왜냐면 열심히 만든 앨범에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를 붙여주시는 게 너무
0: 네,
1: 기쁘더라고요.
0: 그러네요. 가사를
1: 네.
0: 어떻게 100% 다혜님이 직접 쓰신다고
1: 아.
0: 들었습니다.
1: 직접 다 쓰진 않고요. 구성을 거의 100% 제가 하긴 해요. 실제로 무가집에서 발췌를 해온 것들도 있고 일상 언어들을 넣기도 하고 개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다쓴 곡은 차지스 차지는 이제 다 써서 넣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0: 갑자기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이게 허세가 제주의 무가에서 촬영을
1: 네.
0: 해서 만드신 곡인데
1: 네.
0: 그 제주 무당 선생님도 이 사실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1: 네.
0: 어떤 반응이셨을까?
1: 선생님은 저희가 상 받았다고 했을 때는 너무 이제 감동받으셔서 우셨고 또 이런 가사들을 쓸 때는 뭐랄까? 선생님 마음에 조금 안 드시는 부분도 있나 봐요. 그건 원래 원형은 그게 아닌데 뭐 다혜는 그래도 이렇게 밴드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그렇게 바꾼 건 잘했어라고 되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원형의 어떤 그 곡을 한번 더 들어봐봐라고 이렇게 피드백도 주시고 너무 좋으세요. 네.
0: 참. 자, 이 허세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1: 네.
0: 그 가사를 잘 귀에 쏙쏙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제가 이제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1: 네.
0: 요거 보라, 요거나 보라. 풀령갑서, 거동갑서. 조차 들고 조차 나며 풀령갑서, 거동갑서. 이거는 실제 무가에서
1: 제주
0: 제주
1: 방언이에요. 네,
0: 방언이죠.
1: 맞아요.
0: 무가에도 있는
1: 네,
0: 가사인가요?
1: 맞아요. 무가에 있는 가사예요. 제가 그걸 이제 재조합하거나 말이 재밌는 것들을 좀 붙이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봐라. 그 잡기 잡신을 쫓는 노래니까 이거 다 풀려서 가고 이걸 다

0: 걷어서 가라. 나는 쫓아낼 거야. 쫓아들고 쫓아나면서 다 풀려서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1: 안 좋은 모든 악귀 다 가져가라. 예. 와, 이게 뭔가 그 라임이 아주 좋아요.
0: 네, 맞아요.
1: 라임이 아주 훌륭합니다.

0: 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제가 가사를 가져와서 먼저 좀 멜로디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1: 네.
0: 멜로디가 먼저 좀 만들어지고 리듬이나 리프가 좀 생기고 나서 가사를 좀 붙여서 좀 말맛이 잘 사는 어떤 것들을 좀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네, 이제는 이제 추다의 차지스의 다른 멤버들도
0: 네.
1: 딱 가사 가지고 오면 자, 이 리듬이야
0: 네네.
1: 하고
0: 느낌
1: 바로
0: 왔어.
1: 아, 느낌 왔어.
0: 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금방 저희가 생각보다 금방 되게 곡을 만드는 편이에요.
1: 그래요. 이 무가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사람을 위로하고
0: 네.
1: 뭔가 치유하는 그런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에 이 무가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을 잘 녹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겠네요.
0: 네, 맞아요. 사실 언어가 듣기 편하거나 한번 들었다고 다 이해가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방언도
1: 그렇죠.
0: 많고 고어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좀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무당의 언어잖아요.
1: 네,
0: 이게
1: 낯설게 느껴질 수
0: 네네.
1: 있죠. 네.
0: 그래서 다 가사를 다 풀어내서 쓸 수는 없는데 그 말맛이 좋고 그리고 그 언어가 주는 어떤 독특함도 저는 그대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어떤 정서를 치유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 음악 안에서 그런 정서를 좀잘 풀어내려는 방향으로 가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1: 네.
0: 그런 방향으로 좀잘 음악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그런 거에 좀더 중점을 두고 하고 있어요.
1: 네. 무가의 이 가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시고, 또 생각해 보면 이 무가를 이렇게 대중적인
0: 네.
1: 밴드 음악과 결합을 시켜서 다양한 장르로 지금 구현을 해내려면은 그 되게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또 어떤 기준을 삼으시나요?
0: 저희끼리 즉흥으로 음악하면서 음악을 만들 때, 뻔해지는, 그러니까 다음이 바로
1: 예상되는.
0: 예상되는 것들은 좀 피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워낙 무가라는 장르 자체도 생소하고, 저희도 처음 접하는 어떤 음악들이 있긴 하지만, 그 생소한 것들을 뻔하게, 편하게, 이렇게 구성을 또 해놓으면 음악이 좀 루즈해지고 그냥 너무 어디서 들어본 음악이다라는 것들을 좀 지향하면서
1: 네.
0: 저희가 듣기에 좀 이거는 좀 뻔하지 않고 이런 전개가 우리 안에서 좀 에너지가 좀 넘치고 재밌을 때
1: 네.
0: 그렇게 좀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1: 그렇군요. 그러면 그팀 구성원들끼리의 뭐랄까요? 조화? 이
0: 네네네.
1: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또 의견이 있을 것이고, 좀더 사이키델릭하게 가고 싶어. 뭐좀더 펑키하게 안 될까?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그래도 훼손은 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0: 네.
1: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0: 맞아요.
1: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0: 그냥 강압적으로 조율하고요.
1: 아, 역시 아까 가짜 무당 추다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0: 네,
1: 에너지가
0: 그냥 해. 이렇게 조율할 때도 있고요.
1: 하라고 할때 해.
0: 아, 근데 저희가 너무 다행인 게 평소에는 막 이러거니 저러거니 저희가 다 또래니까 막
1: 네.
0: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데 음악을 만들 때 희한하게 잘 모여요. 이게 어떤 생각하는 게 각자 배경이 다 다른데요. 저희가 음악을 하는 과정이. 근데도 희한하게, 이게 좋다라고 할 때는 큰 이견이 없이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성질들이 되게 유니크한 부분들이 멤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싸우지 않고 잘 모여서 하는 것 같고, 난 이게 좋은데 했을 때 제가 강압적으로 이제 또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또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아, 그 소위 타이틀곡이라는 것도 뭐 아이돌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은 아, 누구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까?
0: 맞아요. 타이틀 같은 경우도 큰 이견은 없었어요.
1: 예를 들면 이번 2집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어땠습니까?
0: 소수민족에서 허세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그게 저는 사실 이번 앨범에 안 넣고 앨범을 만든 다음에 수록곡으로 이제 이후에 릴리즈 될 곡으로 남겨둔 건데 멤버 3명이 안 된다. 이건 20에
1: 반드시.
0: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거는 네가 우리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 이제 들었어요.
1: 잘하셨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지분이 있다고. 이거 안 들었으면 너 어땠을 뻔했니? 이거 상 받았는데.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0: 그런 이야기도 막 하면서 저희가 또 웃고 떠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0: 허세가 소수민족에 들어가기로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요. 다행입니까?
1: 이거는 멤버들의 의견을 제가 잘 듣기를 너무 잘한 네. 네, 선택이었습니다.
0: 그러네요. 그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자기가 하는 어떤 직업의 영역에 있어서 좋아하는 것과 또 그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 시대가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때는 많은 사실 용기가 필요한데 다혜님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좋아하는 네. 낯설고 많은 사람이 하진 않지만 무가를 가져와서 새로운 장르로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또 펼쳐 보이는 네. 그렇게 하기까지의 그 힘, 에너지, 네. 원동력 이런 건 어디서 올까요?
1: 사실 되게 많이 외로워요. 이게 뭔가 설레가 없고 는 작업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계를 허물고 넘나든다고는 했지만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를 안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저런 새로운 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딘가 하나에 규정되어서 내가 그 안에 속하려고 하니까 네.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무언가 남들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저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저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걸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내가 과연 결정을 해야 될까? 넓혀서 생각해보면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여러 개를 하는 사람으로 두면 안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되게 저도 자유로워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나는 결국엔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그걸 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하니까 많은 것들이 전 좀 숙제 같은 것들이 풀렸어요.
0: 네. 창작자로서는 사실 굉장히 자유로움을 얻었겠네요. 네, 정말요. 네.
1: 그래서 그걸 누가 규정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였구나. 되게 단순한 문제였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면서 제가 하는 작업들이 더 영역이 넓어지고 저 스스로도 많이 깨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장르 구문 없이 그리고 경계 구문 없이 그냥 다 하기로
0: 결정을
1: 네, 결정했어요. 네. 다만 그것에 대해서 가장 힘든 것은 그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책임도 오로지 저에게 있다는 것, 그 경험에 대한 대가 또 저에게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는 편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에 용기를 내는 편이에요.
0: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렇게 자 여러 가지의 추다의 차지스가 가진 추다이가 네. 가진 한번 봐봐 이런 게 있어 했는데 네. 이것이 조금 낯설어서 네. 무대에 보여졌을 때 대중이 잠깐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던 때도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럴 때 되게 많죠. 저희 공연을 보다가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이걸 보셔서 되게 배제하고 아예 처음부터 안 들으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네. 되게 그런 그러니까 공연을 하다 보면 이런 많은 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에 물론 약간의 좀 상처 아닌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복 드리려고 했는데 가시네요. 아쉽다.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렇게 네,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으려는 네. 좀 그런 태도로 왜냐하면 하나하나 그런 게 너무 힘들고 상처가 되면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다음 기회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다만 근데 저희와 또 취향이 맞는 분들은 그것에 한 진짜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의 10배 100배로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마음의
1: 네.
0: 보상도
1: 되고요. 네. 맞아요.
0: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네. 나는 복 차지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1: 복 드리려고 했는데
0: 남기에 어쩔 수 없구나. 음악 중에서도 뭐 전통음악 또 전통음악 중에서도 민요 네. 또 민요 중에서도 서도민요 또 네. 배우기조차 어려운 무가까지 그러니까 이 소수자의 취향 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연으로 펼치고 무대화하면서 스스로도 이 소수자성이란 게 뭘까 한 번씩 고민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그 가장 나다운 음악 하면서 어떤 행복을 느끼세요?
1: 그냥 저희 멤버 중에 심은 씨가 한 얘기인데요. 모두가 각자의 소수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회성을 갖고 공유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소수성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것을 얼만큼 드러내느냐 그리고 얼만큼 그걸 취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저의 성향이 이걸 드러내도 되지 난 충분히 좋아하고 공유할 거야 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0: 네, 네.
1: 그런 분들이 저희 어떤 길이나 여정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음악이 좀 도움이 되고 대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0: 네.
1: 왜냐하면 어떤 그 소수성은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환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 맞아요. 유니크한 네. 거죠.
1: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많이 뽐내시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스스로가 네. 그냥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0: 마치 네. 추다의 차지스처럼.
1: 네. 맞아요.
0: 네. 다혜님을 그래서 그 명명할 때 그냥 국악인 이렇게 네. 한정 지을 수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추다혜님이 느끼는
1: 네.
0: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이 과연 뭘지도 궁금해요.
1: 꽤 전통음악의 매력이라고 할 순 없지만 네. 제가 하고 있는 서도 소리 그리고 민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저는 그 가사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것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가사를 많이 개사하지 않고 그 언어를 계속 쓰려고 하는 게 그 표현이 좋아요. 그 시대에 했던 어떤 언어 유희나 비유나 이런 게 되게 시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 가사의 어떤 의미와 말맛을 살려서 꼭 저의 음악을 또 새롭게 만들더라도
0: 네.
1: 많이 잘 이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통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다 소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대중음악에
0: 그렇죠.
1: 비해 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로만 봐도
0: 상대적으로 네. 엄청 소수죠.
1: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다 저희처럼 대중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유니크한 어떤 소수민족과 같은 마음으로 음악들을 해 나가실 건데요. 그 뿌리를 갖고 본인이 즐겁게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너무 보기 좋아요.
0: 네.
1: 그리고 네. 저도 그 사람, 그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니크한 음악을 누군가는 이걸 뭐 전승받아야겠다, 계승받아야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 부분들을 마이너한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나 혹은 어떤 이것과 잘 맞아떨어지는 분들이 이 음악의 매력을 느껴주실 때 되게 기쁜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통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러면 그냥 좋아서
1: 네.
0: 재미가 있고 좋아서
1: 네.
0: 가 사실 가장 큰 원동력인 건데 그래도 새로운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1: 네.
0: 뭔가 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는 어떤 그 영감을 주는 소스라고 할까요? 그런
1: 네.
0: 것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찾으시나요?
1: 일상에서 사실 마감이 제일 많이 찾아주고요.
0: 아니 보통 마감은 글 쓰는 분들에게 마감이
1: 네, 네.
0: 창작을 네. 창작의 어머니다 이렇게
1: 가장 얘기하는데. 큰 원동력은 창작의 원동력은 마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 기한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 안에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정말 많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만들 때 가장 솔직하게는 마감이 가장 많이 주고요. 그리고 좀 옛날 음반들 그리고
0: 네.
1: 선생님들이 실제로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볼 때 많이 좋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라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막 녹취하고 받아 적고 하면서 이걸

0: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1: 네.
0: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을 볼 때, 사실 음악으로 듣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 제 맨눈, 생눈으로
1: 네.
0: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1: 지금도 그러면 그 무가를 들으러 예를 들면 굿 현장에도 가끔씩 가시나요?
0: 예전만큼 못 가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굿하는 거, 이제, 뭐랄까, 무대에서 하는 굿 외에 이제
1: 네.
0: 선생님이 작게 하시는 굿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남산국악당이나 혹은 무용 문화재 전수관이나 이런 데에서 굿 공연을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찾아가서 또 다른 무당 선생님의 공연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네. 여전히 발로 뛰는
0: 네.
1: 추다혜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다혜님 음악을 음원으로 들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음원으로만 듣다가, 진짜 오프라인에서
0: 네.
1: 말씀하신 생눈으로 그 열기와 에너지를
0: 네.
1: 느끼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0: 네.
1: 올해 공연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0: 올해 6월에는 저희가 이제 홍대 클럽에서 공연을 하게 될 예정이고,
1: 와, 네.
0: 7월 12일에는 제가 아직 그 공지를 안 했는데, 부산 상상마당이라는
1: 네네.
0: 공간에서 또 공연을 하고요. 또 8월에도 전주
1: 네.
0: 무용유산원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1: 와,
0: 있어요.
1: 네.
0: 그리고 10월에도 페스티벌이 있고,
1: 오.
0: 또 해외
1: 해외
0: 투어,
1: 일정도?
0: 투어도 있어서요. 그래서 열심히 또 공지를 올릴 테니까
1: 네.
0: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저희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1: 해외라 하면 어느 쪽을
0: 저희
1: 가시나요?
0: 이번에 4개국 투어를 하는데요. 유럽,
1: 유럽에.
0: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1: 와.
0: 이렇게 4개국 투어를 하고, 11월에는 도쿄 투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네, 와. 지금 바로 이번 달부터 굉장히 지금 바쁘게
0: 네,
1: 움직이실 계획이시네요.
0: 맞아요.
1: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마지막으로, 아티스트로서의 목표? 뭐 이런 걸좀 들려주신다면요.
0: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그냥 계속 지금처럼 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네. 응원하겠습니다.
0: 네.
1: 네. 그 유니크함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추다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0: 네,
1: 반가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김혜정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는 예술의 향연,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네,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가는 길,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음악으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다혜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 추다혜 차지스의 부귀덩덩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문자도 이메일도 없던 시절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유일한 길은 편지뿐이었어요. 문방구 매대 앞에서 한참을 고심해 고르고 고른 편지지를 책상 위에 펼쳐두고요. 온 밤을 지새우던 학창 시절의 기억. 혼자만의 짝사랑이 깊어져서 더는 마음을 가둘 수 없을 때 비로소 큰 용기를 내어 펜을 쥐곤 했습니다. 투 아무개에게 그 첫 줄을 적어 내려가던 서툴고 무겁던 떨림이 문득 그리워지는 2월의 첫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친박서클의 연주로 당신의 혈액형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막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별의 별게 다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의 혈액형이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아 이런 형이면 어떤 성격이겠지? 막 추측도 하고 온갖 그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아, 그랬던 시절. 그 시절 밤새 꾹꾹 눌러 쓰던 연애 편지. 사실 편지를 쓰다 보면 꼭 등장하는 단골 문구들이 있었어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6월의 풍경이 점점점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시작하기도 했었어요. 그것도 좀 모자라다 싶으면 황동규 시인의 시를 빌려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이렇게 또 감성적인 멘트로 조심스럽게 마음을 얹기도 했고요. 또 이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누군지 딱 떠오르시죠. 원태현 시인의 구절로 참 지금 생각하면 낯간지러운 그런 고백을 채우기도 했어요. 밤에는 참 온갖 미사여구에 한껏 도취돼 쓰다가도 신기해요. 다음날 아침에 딱 날이 밝아서 다시 읽어보면 어찌나 부끄럽고 손발이 도대체 어디까지 오그라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당장이라도 숨고 싶어지던 그

연애 편지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그 서툴고 붉어졌던 얼굴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겠죠? 자, 오늘은 잠시 서랍 속 그 빛바랜 편지지를 열어보듯이 아늑한 소리들과 함께 충분히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고도 미묘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소적새 앙상블의 노래와 연주로 월하정인 듣고 올게요.

소적새 앙상블의 노래와 연주로 월하 정인 듣고 오셨어요. 김인설님께서 6월의 첫날 음악이 흐르는 말을 출석합니다. 아, 6월 첫날부터 이렇게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6642님께서는 6월의 첫날 그리고 첫 월요일 제법 무더운 날씨 항상 기분 좋은 음악마루 여는 말 편지가 연락수단의 전부였을 땐 글씨도 곱게 써야 하고 좋은 말 써야 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죠. 생각해보면 참 예전에는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유선전화기. 근데 유선전화도 보통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이야 다 개인 휴대전화 하나씩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안방에 있거나 거실에 있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애에 관련된 전화통화하기가 참 쑥스러웠단 말이죠.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전화도 자주 못하고 하다 보면 이제 글로 편지를 써서 전하는 방법뿐인데 좀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 문장이 좋을까 저 문장이 좋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은 더 깊어져가는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근데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 때나 전화도 편하고 문자라는 것도 있고 해서 쉽게 전달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막 그 국물 우리듯 생각하는 시간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느낌 여러분 드시나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또 그게 워낙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간편하고 빠르고 감정 전달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그 시대시대에 따라서 그 감정이나 뭐 전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다양하다 보니까 새롭죠? 그 시대를 추억하는 것도 참 재밌다 싶습니다. 두꺼비님께서 편지 저는 노래 가사에서 많이 힌트를 얻어서 썼습니다. 옛날 그 노래 가사들은 거의 시잖아요. 노랫말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그냥 글 하나가 나오는 수준이잖아요. 요즘에야 뭐 의미 없는 말들이 많이 가사에 있지만 예전에는 다 구구절절한 그 내용들이 가사에 녹아 있어서 그래서 연애 편지 쓸 때 그렇게 편지 내용으로 참고하기에도 참 좋았었죠. 참 여러분도 이런저런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연애 편지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 한번 나눠보실까요? 샵 0302번 활짝 열려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0750님, 7208님께서도 참석하고 출석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6월의 첫날 함께 문을 열었는데요. 자,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멘탈 코치 짐 머피의 에세이 내면 근력을 통해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채우는 지혜들 나눠볼게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하죠. 조선 궁궐의 공동 화장실과 또 위생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류지연의 가야금 연주인데요. 원래 이문세 씨의 노래죠. 이 가사말 떠올리면서 이 가야금 연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웃음소리뿐 듣고 옵니다.

그 노랫말 중에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엔 흰 구름은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름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풍경 다 그대로인데 너는 떠나야만 했니? 안타까운 이별을 노래한 곡인데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곡 처음 들었는데 사촌 오빠가 테이프에 녹음해줬던 기억 나거든요. 그때 듣고도 그 어린 마음에도 참 노래가 슬프다. 내용, 가사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들었는데도 너무 슬프다. 그때 그 첫 느낌이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나요?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 들어도 딱 그때 느꼈던 그 감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5762님께서 갑자기 찾아온 장염으로 아이쿠야 계획돼 있던 해외여행도 급하게 취소하고 집에서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필 여행 앞두고 장염이라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그동안 지친 일상 좀 쉬었다 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정말 긍정적이신데요? 여행 하루 앞두고 장염이면 화날 것 같은데. 음악이 흐르는 말을 들으니 마음 편안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에어컨 아래서 듣고 있으니 참 좋아요. 이것이 지상 낙원입니다. 날이 무더워지고 있는데 모두들 음식 조심하시고 조심해서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우, 날 더워지다 보니까 슬슬 이제 또 장염 찾아오기도 하나 봐요. 정말 그 상하지 않게 음식 잘 관리하시고 너무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 지금 챙기셔야 되는데 뭐 추울 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럴 때도 몸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8539님께서 음악마루 오랜만이에요. 차분하고 또렷한 발음을 배우고 싶어요. 오늘 1주년인데 어려운 경기로 떡을 못 나눈 것이 아쉽네요. 음악마루 들으면서 마음 삭히려고요 라고 하셨는데 아 오늘 어떤 1주년이실까요? 또 1년 기념으로 오늘 이렇게 떡도 하시고 드시고 그러신 모양인데 저희에게까지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찾아와 주셔서 이곳에서도 편안하게 그렇게 잘 쉬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라는 곡인데요. 7208님께서 이 곡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주연 외 여러분의 연주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듣고 올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내면 근력 훈련은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마인드셋과 훈련법, 루틴을 배우는 수련 체계다. 더불어 외적인 성공과 관계없이 깊은 만족감과 자신을 느끼며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나는 멘탈 코치로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지도하며 수년간의 현장 경험과 연구를 통해 이 훈련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종목을 막론하고 이 훈련을 경험한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첫 해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거나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내면 근력 훈련만큼 숙련도와 집중력,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동시에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강력한 시스템은 드물다. 소유, 성취, 외모, 돈, 지위는 본질적으로 덧없고 불안정하다. 이런 일시적인 것에 기반한 마음은 늘 심리적 허기에 시달리며 불안을 곁에 둘 수밖에 없다. 남들이 자신의 성공을 추어올리고 부러워할 때 찰나의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걸 손에 넣을수록 갈증은 더 심해진다. 게다가 한때 가슴이 설레었던 일을 진심으로 즐기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자기 정체성을 소유와 성취, 남에게 보이는 모습, 타인의 인정에 맡겨두었기 때문이다.

승리는 성공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승리를 결정짓는 많은 요소가 우리의 손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경기에서도 어쩌다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승리는 우리를 나태하게만 할 뿐이다. 우리 앞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승리에 집착하는 길을 따를 것인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갈망을 추구하는 길을 따를 것인가? 후자의 길을 선택하면 온전히 살아있음을 실감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 한층 평화롭고 안정된 삶 속에서 충만한 순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과에 연연하는 일 없이 열정과 인내를 품고 자기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 결과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구절이 공감이 되죠. 우리는 늘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얼마나 더 이기고 성취해야 할지 온 신경을 쏟으면서 스스로를 막 다그치곤 하는데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남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나

반쯤 핀 꽃의 노래와 연주로 반쯤 핀 꽃 전해드렸어요. 시련을 견뎌야 더 단단해진다면 지금 겪고 있는 힘듦도 미래 나의 행복의 바탕이 되는 수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좀 견뎌봐야겠네요. 김용선우의 여러분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Color My Life 듣고 오시죠.

김용선 외 여러분의 연주로 컬러 마이 라이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청보라 준비했는데요. 낮과 저녁이 겹쳐 보이는 해질녘, 청보라빛의 노을을 상상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미래의 다짐을 노래한 곡입니다. 다운 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청보라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기원합니다.

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2부 첫 곡으로 날 좀 보소 전해드렸어요. 가민의 피리, 이주인의 가야금, 이다빈의 첼로, 박정규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월요일 2부에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나실 수 있죠.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조선 궁궐의 공동화장실과 위생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다면 문자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합니다.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죠. 또 스마트폰으로 듣고자 하신다면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사연 쓰기 란 있어요.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에 여러분 뭐 하셨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여러분 주말에 어디 좋은데 좀 나들이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아유 귀찮아서 그냥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집에만 있었다 하시는지 뭐 가족들과 맛있는 거 드셨는지 다양한 이야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해금살롱의 연주로 정선아리랑 듣고 올 텐데요. 김미림의 피처링이 더해진 곡 지금 전해드려요.

정선아리랑 전해드렸어요. 김미림의 피처링 해금살롱의 연주였습니다. 달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이 날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일어났던 이들을 기억하는 의병의 날이네요. 의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보면 누군가의 강요나 나라의 부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과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어섰던 평범한 민중들이죠. 임진왜란의 그 뜨거웠던 불길 속에서도 그리고 구한말의 쓸쓸하고 어두웠던 거리 위에서도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건 명예나 보상이 아니었죠. 그냥 그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도 또 단단한 마음 하나였을 거예요. 그 대가 없는 용기와 자발적인 온기가 겹겹이 쌓여서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이룬 게 아닐까 싶어요.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뗐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2월의 첫 자락

차분하게 시작해 봅니다. 수많은 알이란 가운데 밀양알이랑 구알이랑 본조알이랑 정선알이랑을 엮어서 현대 감성으로 표현한 연주곡 준비해봤어요. 박소연의 검은고 연주로 알이랑 전해드립니다.

아리랑 듣고 오셨는데요. 박소연의 검은고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정표 외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새야새야 듣고 오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겉보기엔 한없이 화려하지만 수천 명의 군상들이 모여 살았던 거대한 일터이자 생활 공간 조선 궁궐의 공동 화장실과 위생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 봅니다.

0: 아이고 급하다 급해. 아유 에그머니나 여기도 이렇게 줄이 길다니.
1: 이보게, 자네 준삼이 아닌가?
0: 궁궐 뒷간 이용자가 한둘이 아닌데 그렇게 굼떠서야 되겠나? 어서 저기 뒤로 가서 차례를 기다리게나. 아이고 상선나으리, 아, 궁궐이 넓으면 뭐합니까요? 아침마다 이 넓은 궐녀를 뒷간 찾아 뛰어다녀야 하니 원.
1: 어쩌겠나,
0: 전하처럼 전용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일세. 왕노릇만 힘든 게 아니라 종노릇도 참으로 고됩니다요.

와 엄격한 법도가 지배하던 조선의 궁궐. 이 신성하고 아름다운 공간에는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수많은 궁녀와 내시, 각 관청의 관리, 그리고 군사들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북적이며 살아갔습니다. 흔히 왕과 왕비는 침전에서 매화틀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변기를 따로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왕실 가족을 제외한 궁궐의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 급한 볼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일각에서는 궁궐에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궁인들이 아무데나 용변을 받거나 불편을 겪었을 거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궁궐 안에는 공동 화장실이 존재했습니다. 고종 시기에 그려진 궁궐 배치도인 경복궁 배치도나 궁궐지 같은 문헌을 보면 궁궐 곳곳에 뒷간의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경복궁 한 곳에만 무려 총 75.5칸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장실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당시 조선의 놀라운 건축 기술과 위생관념에 감탄하게 됩니다. 발굴된 화장실은 길이 10.4m, 너비 1.4m, 그리고 깊이가 1.8m에 이르는 거대한 직사각형 구덩이 형태였는데요. 분뇨가 바닥이나 벽면을 타고 밖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단단한 돌을 이용해서 촘촘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화장실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와 오물이 나가는 출수구를 따로 두었다는 사실이죠. 물이 흐르면서 분뇨를 자연스럽게 씻어내고 오물이 바닥에 가라앉아 정화되도록 유도한 것인데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식 정화조와 매우 흡사한 원리였습니다. 웅장한 궁궐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위생 문제로 마비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바닥 아래 치밀한 위생 시스템을 장착해 두었던 셈이죠. 이는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 아닌가 합니다.

응가송 내 똥꼬 전해드렸어요. 들을 때마다 참 재밌죠. 류준하 어린이의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조선 궁궐의 공동화장실과 위생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록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동궁의 화장실은

내부가 대여섯 칸으로 쪼개져 있어서 동시에 1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하루에 무려 150명 전후의 하급 관리와 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많은 화장실을 관리해야 될 텐데 관리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일은 과연 누가 맡았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궁궐의 청소와 영선, 또 수리를 전담하는 전연사라는 관청이 독립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곳에 속한 관원, 그리고 노비들이 매일 궁궐을 돌면서 오물을 수거하고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했는데 자, 그렇게 이 전연사에서 수거한 궁궐의 배설물들,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 농가로 전해져서 아주 귀한 농업용 거름으로 재활용이 됐는데요. 도성의 위생을 지키는 동시에 또 자원의 순환까지 이뤄냈던,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혜로운 그런 시스템이죠. 높고 엄격한 장벽에 가려져서 늘 신비롭게만 보이던 궁궐인데요. 그곳에도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죠?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궁궐의 공동화장실과 생활사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반 포레스트의 음악 전해드릴 텐데요. 맑은 숲 물소리 가야금 듣고 오시죠.

어반 포레스트의 음악으로 맑은 숨 물소리 가야금 듣고 오셨는데요. 물소리가 참 마음을 맑게 해주네요. 그 마음의 노폐물들을 싹 씻어내주는 느낌. 그리고 난 후에 가야금의 연주가 정화시켜주는 그런 느낌. 좀 마음을 맑게 해주는 곡 함께 듣고 오셨어요. 4510님께서 주말에 부안과 정읍을 다녀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커다란 해가 서해바다로 지면서 왼쪽에는 붉고 푸른 노을이, 오른쪽에는 보름 전날 밤의 밝은 달이 함께 했어요. 모내기로 물이 찬 눈에 석양이 비쳐 은빛으로 빛이 났습니다. 정말 그 부안 하면은 그 해질녘 노을이 정말 아름다운 그 지역 중에 한 곳이잖아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붉게 물 들어가는 그 모습의 사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정읍에서는 어느 가게에 붙어 있던 의병 기념 사업회 표지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의병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또더 의미가 있네요. 귀한 사진 보내주시고 또 보라색 예쁜 꽃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서현진, 김나니의 노래로 정읍사 듣고 올게요.

서현진, 김난희의 노래로 정읍사 전해드렸어요. 4510님께서 오늘 보내주신 꽃, 노을, 또 의병 기념사업회 표지 사진 이렇게 보내주신 거 저희 오늘자 성공단에 올려놨으니까요. 예쁜 노을 사진도 한번 보고 가시고요. 영디바라기님 그리고 7208님께서 보내주신 파란 하늘 사진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최명화의 피리 연주인데요. 시간의 춤 감상하시죠.

여름 기운이 완연한 6월의 첫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달력의 숫자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이제 제법 짙은 여름의 냄새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시작이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적당히 설레게 만들죠. 새하얀 도화지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6월이라는 시간 위에 또 어떤 다채롭고 아름다운 선율들을 채워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살짝 지치기 쉬운 월요일이지만 오늘 만난 소리가 남은 하루에 담백한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달의 첫 단추를 꿰맨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살아있는 시간 길 위의 명인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마련한 지역명인 특별공연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예술명인들을 서울로 초청해 지역마다 다른 소리와 춤 그리고 전통의 깊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먼저 9일엔 강원도 편이 이어집니다. 강릉 단오제 보유자 빈순의 명인을 비롯해 최여영, 이소영이 함께 무대에 올라 강원 지역 특유의 강인한 정서와 민속음악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이고요. 10일엔 충청의 멋을 담은 무대가 펼쳐집니다. 중고째 판소리와 웃다리 농악, 승무까지 절제된 소리와 품격 있는 춤사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1일엔 판소리 명창 이난초와 고창 농악 보유자 이명훈, 무용과 박기량이 함께 남도의 흥과 깊은 소리를 전하고요. 공연 마지막 날인 12일 금요일엔 영남 지역의 소리와 기계를 담은 무대가 이어집니다. 아쟁산조 명인 박대성과 판소리 명인 주은숙, 밀양 백중놀이 이종태가 무대에 올라 영남 지역 전통예술의 힘찬 에너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지역마다 전혀 다른 장단과 소리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데요. 자세한 일정과 공연 정보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구세 음악과 예술성을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민속극장 풍류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가유산진흥원이 마련한 기획공연이고요. 2011년부터 이어져온 이 땅의 굿 시리즈의 15주년을 맞아 충청도와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 황해도까지 팔도 무학의 흐름과 특징을 지역별로 집중 조명하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먼저 11일엔 해원과 축원을 주제로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삶의 평안을 축원하는 충청도 무학인 태을보 신경과 전라도 진도식김구세 넋풀이 그리고 강릉 단오구세 신명나는 장단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2일엔 공동체의 신명과 위로를 주제로 경기도당국과 남해안 별신굿이 펼쳐지고요. 정교한 장단과 즉흥성이 어우러진 무학 특유의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3일엔 황해도 무학을 중심으로 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특히 40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황해도 소슬굿도 마련돼 신과 인간이 마주하는 굿의 강렬한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리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와 예매는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충남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온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공주에서 펼쳐집니다. 고향에서 꽃피는 예술의 혼 충남 명인전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남 출신 명인들을 고향 무대로 초청해 마련한 공연으로 충청 지역 전통예술의 깊은 멋과 신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공연은 공주농악보존회 회원들의 길놀이로 시작되고요. 흥겨운 풍물 가락과 함께 공연장 전체가 하나의 놀이판처럼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어 김행덕 명인의 웃다리 설장구와 이윤구 명인의 채상북놀이, 신근철 명인의 설장구, 조성돈 명인의 곡갈소고춤 등 다양한 전통연희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또 김복만 명인의 북상쇠놀이와 백완호 명인의 금회북춤, 이몽수 명인의 상고춤까지 더해지면서 이 명인들만의 개성있는 춤과 장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충남 명인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신명, 고향에서 꽃피는 예술의 혼, 충남 명인전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대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6월의 첫날 태풍 장미의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오늘 덥습니다. 여러분.
1: 네 그렇습니다. 네. 강릉은 어젯밤에 올여름 첫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죠.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6월에는 여러분은 또 어떤 걸 기원하고 계실까요?
1: 뭐 한 글자로 된 뭐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돈,
2: 돈.
1: 그리고 힘,
2: 야.
1: 그리고 운.
2: 아, 이 세 개가 지금 다 가진 거네요.
1: 아, 요걸 아마 바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 네.
1: 아무튼 뭐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안정과 함께 건강. 그리고 이 모든 걸 도와주는 약간의 운까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서울에서는 국내 첫 운세 박람회가 어제 막을 내렸어요. 서울에서 이제 열렸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1: 야, 우리가 바라는 행운, 럭키, 운은 과연 뭘까요?
3: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온갖 재난 액살은 다 이겨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마음과 뜻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말씀마다 향내나고 걸음마다 꽃이 피고 어두운 데는 등 돌리고 밝은 데로 앞을 돌려 선인상봉 귀인상봉으로만 인도하시라고 천만 축수

참 간단히 기본하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티오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 첫 곡은 정은의 까데오 김예찬의 비나리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1: 네.
0: 돈, 힘, 운. 아, 이게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싫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0: 네.
1: 이거 세 가지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자, 우리 6월에도 우리 궁합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크고 작은 운과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 여유가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1: 그럼 좋겠네요, 진짜로.
0: 진짜로.
1: 저는 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네요.
0: 뭐가요?
1: 돈, 힘, 운, 목. 아, 목을 지금 갈아 끼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네. 아, 벌써 감기 왔냐고 저에게 걱정의 문자 보내주신 2775님도 계시고
0: 네, 2775님께서 네. 병영 씨 감기 왔어요. 생강차 많이 드세요 예. 하시고 상화님은 건강하신가 보네요. 항상 맑은 음성이니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1: 네.
0: 지금 봉영 씨한테 지금 와가지고 원래 감기 오면은 많이 썼던데
1: 맞아요.
0: 취약한 곳으로 지금 침투하잖아요.
1: 맞아요,
0: 바이러스가.
1: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저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봉영 씨는 저음.
1: 예.
0: 확실히 베이스를 좀
2: 알겠습니다.
0: 책임져 주십시오.
2: 아래쪽으로 가게.
0: 아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 아, 네. 아래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네네. 제가 고음을 네. 담당할 테니까
1: 예예예. 네,
0: 저음을 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자, 어제 끝난 운세 박람회 우리나라에서 열린. 첫 번째 운세 박람회였습니다, 여러분.
0: 맞습니다.
1: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미래는 불확실하고
0: 불안하고
1: 그런 현대 사회의 이제 사주라든지 운세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0: 네.
1: AI로 사주 보신 적 있어요?
0: 없어요.
1: 요즘에 많이 봐요.
0: 근데 그건 있다는 건 알고 있어가지고
1: 데이터가 이제 명리학이 잘 쌓여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기가 막히게 본대요.
0: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오늘 6월의 첫 번째 문자는 사실 이 돈, 힘, 운 이런 건 또 어찌 보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쌓이고 쌓여서 맞네요. 결국에는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것 같고 또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도 있는 맞아요. 것 같고
1: 운도 약간 적금 같은 느낌이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과 6월의 첫 번째 문자는요. 나를 바꾼 습관 나의 인생을 바꾼 습관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문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 차인표 씨는 일기를 그렇게 열심히 쓰신대요.
0: 그래서 저 작가로도 예, 활동하시잖아요.
1: 이제 작가로도 활동을 하세요.
0: 그러니까
1: 그런 습관들이라든지 나를 바꾼 습관, 인생을 바꾼 습관들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네. 바랍니다.
0: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리고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3: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억수의 꽃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를 바꾼 습관들, 나의 인생을 바꿔준 습관들 혹시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의 문자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7201님께서 저를 바꾼 습관은요, 바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 또래 친구들 당뇨다 혈압이다 다들 약 먹기 시작하던데요. 저는요 아직 약 신세 안 지고 살고 있거든요. 건강하게 늙기가 저의 목표입니다.
1: 그러니까 운동 습관 이렇게 적금해 놨다가 지금 만기 때 타고 계신 거예요.
0: 그러네. 저만 해도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1: 안 한 운동 안 한 걸 이제 땡겨가는 거죠.
0: 땡겼어요.
1: 자, 720 하나님께 유산균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리고요. 그 목표 운동 습관들 뭐 꾸준하게 하실 것 같으니까 네, 앞으로도 또 즐겁게 하시기 바라고요.
1: 네. 69

0: 이사님께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 주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노래가 신나네요.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고요.
1: 네.
0: 지금 집 주변 지금 날씨도 더워가지고
1: 더워요.
0: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적당히 좀 쉬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래도 집 주변이 깨끗하면
1: 네.
0: 내 기분도
1: 좋아져요.
0: 좋아지니까
1: 맞아요.
0: 예. 달라 보이죠. 같은 집이더라도
1: 기분이 좋아져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쉬엄쉬엄 하십시오. 구하나 칠구님께서 저는 스마트폰을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멀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1: 이거 확실히 그래요. 진짜.
0: 맞아 맞아 맞아. 네. 맞아. 도움이 되죠.
1: 맞아요. 이런 날과 그러지 않은 날은 차이가 엄청 큽니다.
0: 그렇습니다.
1: 다음 날 일어날 때.
0: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는 분이
1: 네.
0: 성악하시는 분인데 네. 각막이 찢어졌다고.
1: 아.
0: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혹시 핸드폰 누운 데서 어두운 데서 많이 보시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1: 그러니까.
0: 그 찢어졌대요.
1: 아니 어두운 데서 휴대폰 본다고 이게 각막이 찢어진다.
0: 압이 올라가니까.
1: 아.
0: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형님이 고음의 노래를 못해.
1: 몸에 압이 생기니까.
0: 압이 차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낮은 노래밖에는 못해.
1: 그러니까.
0: 그렇게 되더라고.
1: 이게 스마트폰 그냥 뭐 쇼츠 잠깐 보는 거 뭐 생각하지만 이게 여기까지 가버리네요.
0: 그럼.
1: 와.
0: 그렇더라고요. 진짜. 에,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311님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일어나도 침대 정리를 따로 안 했었어요. 어차피 또 누워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1: 예.
0: 성공하신 분들은 이부 자리를 먼저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불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으니까 다시 눕기가 싫어서 엄청 부지런해졌어요. 하시면서
1: 아, 그런 차인가?
0: 아 그런 게 있겠다 진짜.
1: 예. 저는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0: 아,
1: 예.
0: 비늘 벗듯이
1: 그렇죠 뻔데기 예, 변태 작업 그리고 이제 잘 때
0: 예.
1: 다시 들어가서
0: 그
1: 그대로 자는 거죠
0: 들어가니까
1: 아 근데 기분이 좋아질 것 같긴 하네요
0: 진짜
1: 그리고 부지런해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0: 물론 내가 정리하는 거지만
1: 맞아요
0: 왠지 내가 대접받는 기분이
1: 맞아요
0: 들긴 들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호텔 비용을 낼 때 사실
0: 네.
1: 정리 정도 돼 있는 비용도 사는 것 같거든요
0: 그 서비스 그걸 맞아요. 사는 거죠
1: 네. 네. 네.
0: 맞아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7416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생을 바꾼 습관 매일매일 기록하는 습관이요 수첩에 일정 기록하고 독서 기록장에 책 읽은 기록과 문장 수집을 하고요. 블로그 쓰기는 1일 1 포스팅하려고 노력하고
1: 야.
0: 있습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1일 우일신 하루하루 더 나은 나를 만들어요. 심서.
1: 이야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0: 블로그 1일 1 포스팅 그거 의외로
1: 진짜 어려워요.
0: 쉽지 않지 않나?
1: 네.
0: 야, 일신은 일신이죠. 예. 네. 쉽지 않지 않나?
1: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메모의 힘인가? 뭐 하여간 메모 관련된 책이었었는데
0: 네네.
1: 그거 읽으면 진짜 메모가 이렇게 좋은 거야?
0: 그래 맞아.
1: 그런 힘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벌써 실행을 하고 계시네.
0: 돌아보게 되고.
1: 맞아요.
0: 저는 좀 나도 그 젊은 사람이 아닌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1: 네.
0: 스마트폰에 기록하는 게 오히려 나는 더 불편하더라고.
1: 그럼요. 그냥 수첩에
0: 종이에
1: 아.
0: 나만의 수첩에 하는 게
1: 네.
0: 보기도 편하고 훨씬 좋더라고요.
1: 저도 그래서 작은 볼펜, 수첩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0: 네.
1: 결국 폰.
0: 아 그래.
1: 그냥 폰.
0: 고영 씨는 폰이 편하시고
1: 네.
0: 저는 메모지. 그게 나 좋더라고.
1: 그게 질감이 있죠.
0: 좀 다른 것 같아.
1: 네. 맞아요. 네.
0: 아무튼 기록하는 힘
1: 네.
0: 길러내면 좋은 것 같습니다. 2630님께서 신랑의 후배가 많이 아파요. 후배가 많이 힘들어해서 신랑 회사 사람들이 돈을 좀 모아서 주자. 다행히 그 후배를 위해 모금함이 만들어졌대요. 아, 그 정도로 좀 안 좋으신가 보다.
1: 와, 근데 이거 어려운 일인데.
0: 그 후배가 완쾌돼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소망이 있어요. 아, 아직도 아프시구나. 젊고 성실한 후배거든요 하시면서.
1: 갑작스럽게 찾아온 나쁜 좀 병인 것 같은데.
0: 아이고.
1: 안타깝네요 진짜로.

0: 저희도 뭐 어떤 상황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마음으로라도 좀 함께 빌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근데 주변인들이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힘을 보태주셨네요.
0: 그러니까
1: 저는 그게 감동이네요, 그냥.
0: 이 도와주신 분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고
1: 네.
0: 또 이 후배 되신 분도 참 인생을 잘 살아오신 잘 살았다. 것 같고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별탈 없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2630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꾼 습관은 저는 한 달에 한 번 좋은 게 있는 재능 기부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1: 아, 있으면은 재능 기부를 한다. 있으면은
0: 제가 글솜씨가 좀 있는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면 당첨이 돼서 다양한 선물을 받아서요. 이야. 필요하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1: 대단하다 진짜.
0: 그럼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1: 이야.
0: 그러시구나.
1: 야, 이거야말로 재능 기부네요, 진짜.
0: 그러네. 에. 물론 나는 그냥 사연 보내는 게 재밌을 맞아요. 뿐이고,
1: 에.
0: 그래서 결과는 뭐 선물이 돌아오는 건데, 난 당장 이게 필요가 없으니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네. 또 나눠주고, 그냥 선순환이 되는 거죠.
1: 그러게요.
0: 와,
1: 너무 좋네요, 진짜.
0: 오늘도 또 당첨이 되셨고, 진짜. 사연은, 선물은 죄송하지만
1: 안 주실 거예요?
0: 선물? 아 이제 사연만으로도 아하. 좋은 거예요, 그죠? 2630님 오늘 또 네. 축하드리고요.
1: 네.
0: 자 음악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평양의 수군가 중에 고고천변 듣고 오겠습니다.
2: 고고천변 일륜호 유상어 둥둥호 피떠 양고어 자준한 해월봉으로 돌고 돌아

주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 팔을 찍어 당겨 뒷발로 장당근 당당주리 주리주리 우리 엉덩 씨를 떠 사면호를 받아보니 지광은 칠백이오 파광은 천일 세계의 천의 무상은 십일봉은 구름박 그간벌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문 앞 경기로다

은혼이요 고대 속에 잠시나야 천봉만악을 바래보니 반기홍대 구름 속 학선이 흐르있고 칠보산비리 봉은 허공에 솟아 계산파물이 울죄 산은 칭칭칭 높고 경 소풍의 야자파 물은 푸푸 깊고 먼 산은 후루루루루루

징은 굴모르다 아래 흐름 널 출렁 수파들의 범낭이 몸이 자치라 감대추 가진 감옥을 흐르시고 뒤틀어져서 구부침진감이었다. 어서는 돌아들고 백구남분비 칼막이 회원이 목포리 원앙색한

왕세 양양 장파 점점 사랑하다고 원왕세 칠월 칠성 나서 달인 옷 터노자기 목포리에 어린 호수진 꽁새 아욱다오 요리조리 나라절제 또한 경계를 바래보니 지어다 보니 만악 천봉이요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 땅이라 애고 부러진 늙은 장손 광풍을 못 이겨 우줄 우줄 춤을 출제 천리신 내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쭈르르르 저 골머리 괄괄 열 열두 골머리 한대로 합수의 처천방야 처방야 월득적 구무여 방울이 벗근 저 건너편 폭속에라 마주 꽝꽝 마주 세려 대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벗금이 복 저 물렁거리 뒤뚫어져 헐렁 꼴꼴 뒤뚱그려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잔 말 안 봐도 내로구나 요런 경계가 또 있나

0: 유태평양의 소리였죠. 수군가중의 고고천변 듣고 네. 왔습니다.
1: 네. 네. 아, 김영기님께서도 좋은 습관 6월에도 바투의 상사디와 함께 해야 되겠지요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고요.
0: 아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정말.
1: 영광이죠.
0: 감사드립니다. 9725님께서 좋은 습관이 좋은 하루를 만들고 인생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운동하기, 술, 담배 안 하기, 아침에 물 마시기 등등등 다 아는데요. 어찌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울까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1: 맞아. 가면 갈수록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0: 대단해.
1: 그걸 진짜. 느끼게 돼요.
0: 예.
1: 그냥 생각하고 행동한다기보단 그냥 움직이는 거야.
0: 맞아. 진짜.
1: 그렇게까지 습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대단스럽죠.
0: 네. 4981님께서 인생을 바꾼 습관은 말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함부로 낮춰 말하지 않고
1: 네.
0: 상스러운 말 안 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좋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도 부드럽게 돌아가더라고요.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1: 진짜 맞는 말이에요.
0: 진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내가 뿌린 씨앗인 것 같아.
1: 맞아요.
0: 그 씨앗을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1: 맞아요.
0: 나한테 돌아오고
1: 네.
0: 내가 거칠게 대하면 언젠가 나한테도 거칠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1: 그렇더라고요.
0: 예.
1: 입으로 흥하면 입으로 망하고 진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1: 예.
0: 자 우리 4981님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치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0: 맛있게 드십시오.
1: 네.
0: 그리고요. 7145님께서 제가 조금 잘 삐지는 스타일이라 얼굴의 표정이 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빈정이 좀 상한다 싶으면은 자리를 뜨는 편입니다. 좋은 습관인지 비겁한 습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1: 아 이거 좋은 습관이죠.
0: 자리를 왜냐면, 피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1: 예, 상대방 배려가 있잖아요.
0: 맞아.
1: 예.
0: 근데 피할 때 또 예.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0: 안 좋은 얼굴 표정으로 피하면은 상대방도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서
1: 오히려.
0: 앞에서는 웃고 네. 돌아서면서 나 혼자
1: 표정이 있어요.
0: 바뀌어야지. 그리고 뭐 따로 연락이 오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딱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1: 그것도 약간 무섭기는 하다.
0: 근데 어쩔 수 없어. 사회생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1: 영화 같은데 보면 정치인들이 막 시작해서 아유 하다가 딱 돌아서면 싹 바뀌잖아요. 그 느낌.
0: 아무튼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같아서.
1: 배려해서.
0: 네네네네.
1: 그런 게 느껴지네요.
0: 자, 7145님 활짝 웃으시라고 저희가요 떡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웃음꽃 피시지요? 네. 2390께서 저는 변비가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바투에서 유산균

0: 선물을 받아서 그거를 먹는 것을 계기로 계속 먹으면서 요구르트를 한 개씩 매일 곁들이니 변비가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유산균 그잘 드시면
1: 예.
0: 진짜 그 좋습니다.
1: 그러게요.
0: 예, 꾸준히 드십시오.
1: 이거 뿌듯한 문자였습니다.
0: 예. 7101님께서 출근하니까요. 백합 수국이 필요고 하네요. 오늘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대 들으면서 즐겁게 일해보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벌써 올해가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올해 20주년을 맞습니다.
1: 네,
0: 벌써 20주년이나 됐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됐네요. 이야, 이 번선 경연이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국립과학원 예약당에서 열리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바투의 상사디아에서도 6월 15일부터 본선 진출 팀들을 미리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지금 들을 음악은요. 2024년 제18회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수상곡이죠. 생 구이임의 음악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0: 2024 제18회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수상곡이었죠. 구이임의 생 듣고 왔습니다.
1: 네. 네. 올해는 과연 또 어떤 팀들이 올라오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2: 내가 다 떨려. 네. 세상에.
1: 그리고 새로운 곡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이 대회에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 신곡들 많이 발표되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0: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공연 티켓 선물이 있네요. 바투의 상사디에서 준비했는데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국립창극단의 신작이죠. 효명이라는 작품에 티켓을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1인당 2매씩 총 5쌍께 초대권을 드리고요. 자, 국립창극단의 효명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2부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 시작과 함께 이어지는 국악 주간을 맞아서 지역 명인 특별 공연 살아있는 시간 길 위의 명인 이 공연이 서울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길 위의 명인 공연 중에서 6월 10일 충청의 소리 중고째 판소리의 명맥을 잇고 있는 박성환 명창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 박성환 명창은 진짜 여러분들 그냥 듣지만 마시고
1: 예.
0: 직접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서 감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네.
1: 더 멋져지셨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네. 못 본 사이에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산신령님 같기도 하고
0: 그런 것도 있고 더 아무튼 도인. 뭔가 분위기가
1: 네. 네.
0: 남다르십니다.
1: 맞아요. 네. 기운이 남다르세요.
0: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AKFM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초대 날짜가 효명 초대 날짜가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이네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티켓입니다. 5쌍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쏠신 K 함께 갈까요?
3: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4: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3: 텐션이

0: 그렇지. 너도 아다시피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 애용하던 처방아니더냐. 세종실록에는 여름마다 속이 불편해 식욕을 잃었을 때 어이들이 재호탕을 울리자 속이 맑고 기운이 돌았다고 그 약효가 딱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다.
1: 뿐입니까? 사도세자에게 궁인들이 몰래 재호탕을 들여보냈다는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 재호탕의 가장 중요한 약재가 매실일세.
1: 매실일세. 아, 그렇구나.
0: 아이, 요 목소리가 편하고 좋다.
1: 매실에는 구연산부터 다양한 유기산이 많아서 피로물질인 젖산의 분해를 촉진하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들었습니다.
0: 또한 강력한 살균작용으로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력을 높여준단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여름철에 많이들 먹질 않더냐.
1: 그렇사옵니다. 요즘 매실이 한창이니 매실청을 만드는 가정도 많다옵니다.
0: 허나 당분이 과하니 너무 달지 않게 물을 잘 타갖고 마시면은 입맛도 돋구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야.
1: 맞사옵니다. 매화는 꽃도 아름다운데 열매인 매실도 참으로 귀합니다.

0: 2로의 사랑도 매화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매실청 준비하는 집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음악으로도 이렇게 사랑도 매화 이렇게 또 깔아드렸고요.
1: 그렇습니다.
0: 이 새콤달콤한 매실차 천연 소화제로 불릴 정도로 소화와 이 여름철 입맛을 돋궈주는 네. 또 기력 회복에 참 도움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너무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달지 않게 조절해가지고 적절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수라님께서는 7년 묵은 매실액이 있다고 하시는데
0: 7년짜리요?
1: 와, 이 정도면 약 아니에요, 약?
0: 그럴 것 같은데요.
1: 와,
0: 맛봐보고 싶지.
1: 그러니까요. 어떤 맛일까?
0: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또 두뇌 풀 가동을 하러 가야겠죠.
1: 아, 예.
0: 네.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0: 똑또로록 똑똑똑또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면 되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올여름에는 이 과일을 자주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허. 미국 웨스턴 뉴 잉글랜드 대학과 오리건 주립대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요, 매일매일 이 과일을 꾸준히 먹으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지키는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과일로 인해 피부 스스로 일종의 천연 자외선 차단막을 만들어낸 셈인데, 자, 이렇게 훌륭한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 1번 바나나, 2번 포도, 3번 블루베리.
0: 그렇습니다. 네. 자, 바나나, 포도, 그리고 블루베리. 요 세 가지 중에 맞춰주시면 돼요. 다 예. 좋아요. 다 좋은데 요거를 자주자주 매일매일 섭취를 하면 네. 스스로 천연 자외선 차단막을 만들어내더라. 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1: 오, 사서 가야겠네요. 집에 들어갈 때.
0: 그렇습니다. 어허. 자, 바나나, 포도, 블루베리 중에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목구멍이 맞아. 땡땡청.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완벽하네.
0: 목구멍이 땡땡청.
1: 네.
0: 네.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았다.
0: 네.
1: 저는 그것도 생각했어요. 두루마기. 두루마기 말고.
0: 네.
1: 이제 땡땡 자락을 뭐 휘날리며 막 이렇게
0: 뒤집는 거네요. 뒤집어야 되네요.
1: 뒤집어야 돼요.

0: 뒤집어야 돼요.
1: 제 목이 오늘 뒤집히잖아요.
0: 네네.
1: 이것도 뒤집어야 돼요.
0: 뒤집어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나나바냐, 도포냐, 리베르블이냐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됩니다. 한복 중에 이제 네. 뭐 쾌자냐 뭐냐 그렇죠. 뭐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얘가 원래 잘 손이 안 가는 게 세척이 네. 좀 어렵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잘 안 사 먹게 됐었는데 아. 여름에는 무조건 사 먹어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정답이 들어오고 있나요?
1: 아, 송이송이라고 하신 분 계시고 네네네. 5452님.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정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참 좋아하긴 한데 진짜 네. 한번 진짜 한번 사봐야겠는데 너무 많이 사면 이렇게
1: 벌레
0: 네. 매번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1: 맞아요.
0: 벌레 갖고 해서 이게 딱 낱개로 팔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아무튼 고민을 하게 돼
1: 맞아요
0: 그쵸
1: 잘 네. 손이 안 가요.
0: 현실적으로 네.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좋다고 하니 먹어봐야겠습니다.
1: 게다가 성화 씨는 그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바르시잖아요.
0: 그렇죠.
1: 무조건 드셔야겠네 이거.
0: 그렇습니다. 네. 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포도가 정답이 네. 됩니다. 네, 매일 포도를 먹으면요. 세포를 늙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 지표인 말론디 알데하이드 수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하네요.
1: 신기하네.
0: 그리고 포도의 이 자외선 저항 효과가 이 실험을 위한 참가자 전원에게서 확인이 됐다고
1: 와.
0: 합니다.
1: 그러니까 확실하네.
0: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1: 네.
0: 네. 자, 김치 선물인데 어떤 분께 드릴까요?
1: 김치는 0218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0218님 김치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면 되는 똑딱이 퀴즈 두 번째 퀴즈고요. 역시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문제 나갑니다.
1: 에이.
0: 밤에 불을 딱 끄고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딱 보면요. 눈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은 자주 드렸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 그렇죠.
0: 눈에 가해지는 압력, 즉 안압이 높아진다는 말씀도 드렸죠. 최근에요. 서울대병원이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요. 어두운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본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안압이 오른다고 합니다.
1: 오.
0: 자, 얼마 정도 이후부터 안압이 오를까요? 가 문제고요. 보기 나갑니다.
1: 1번 15분, 2번 20분, 3번 30분.
0: 이야.
1: 아, 근데 충격이다 이건.
0: 진짜.
1: 네.
0: 진짜 위험해, 위험해. 자, 요거 그러니까 뭐 지금 15분, 20분, 30분 이렇게 보기를 드렸잖아요.
1: 네.
0: 자, 얼마 이후부터 안압이 오를까요? 이걸 맞춰주시면 돼요. 네, 15분, 20분, 30분 중에 저는 힌트로
1: 네.
0: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힌트를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1: 저는 인터미션 가겠습니다.
0: 인터미션.
1: 네, 인터미션은 보통 요 정도 가지 않나요?
0: 글쎄요, 잘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또
1: 아니면
0: 프로덕션마다 좀 다른
1: 축구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0: 네네.
1: 사이에 그 하프타임.
0: 네.
1: 하프타임은 거의 확실하게
0: 요거예요.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1: 예, 예, 예.
0: 오, 그렇죠.
1: 월드컵 앞두고 있죠.
0: 아, 노래 힌트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야 밝은 둥근 밤에
1: 아.
0: 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1: 오 좋네.
0: 네. 자, 노래 힌트까지 드려봤습니다. 자, 15분, 20분, 30분 중에 맞추시면 되겠고요. 아예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밝은 데서 보고 이제 다 보고 나서는 두고 들어가는 거.
0: 진짜 필요할 때만 보고.
1: 맞아요.
0: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성악하시는 그 형님이
1: 에.
0: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1: 와,
0: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더 조심하게. 다행인 것은 이제 그분도 그 형님도 관단체에 있어요.
1: 아이고야. 근데 공연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뭐 그러겠지.
1: 어허.
0: 모든 공연에 투입이 어렵겠죠.
1: 그러니까.
0: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1: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0: 멀지 않은 제 지인이 딱 그래버리니까 진짜 놀랐었어요.

0: 조심하시고.
1: 15분, 20분, 30분 중에 요거 시간 이후부터 안압이 오르더라.
0: 네.
1: 자,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자, 정답 봐요, 발표하겠습니다. 봐요. 정답은 1번 15분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5분. 다들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0: 네, 네.
1: 자, 어떤 분께 떡 선물 보내드릴까요? 자, 저는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52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축하드리고요. 자,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예, 결과를 보니까 그냥 보지 말라는 얘기네요.
1: 네.
0: 예, 어두운 데서는 휴대폰 보지 말아라. 맞습니다. 이 얘기신 것 같습니다.
1: 어두운 실내에서 스마트폰을 15분 사용했을 때 평균 안압이 사용 전보다 무려 25% 상승을 했고,
0: 와.
1: 25분 뒤에도 상승 상태가 이어졌대요.
0: 어허.
1: 사용을 멈춘 뒤에는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걸 명확한 거죠, 뭐. 예, 밤에는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진짜 그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1: 요것도 생활 습관 중에 좀 안 보는 것을 습관화하면은
0: 예.
1: 삶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예.
0: 아, 문자로 상원님 안쓰럽다고.
1: 왜요, 왜요, 왜요, 왜요?
0: 배려심이 넘친다고.
1: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0: 사실 상원 씨 지금 원맨 쇼예요.
1: 아픈데 그럼 어떻게 아픈데?
0: 아니 아프진 않는데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1: 그러니까, 아픈데.
0: 야.
1: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지. 그럼.
0: 적금이야 적금.
1: 아, 커피도 먹고 싶고.
0: 자, 주문해, 주문해.
1: 또 방송 이제
0: 주문해.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1: 아, 나는 또 알아서 방송 전에
0: 딱
1: 이렇게 형님 딱 이렇게.
0: 아, 내가 그 정신이 없었어.
1: 제가 어련히 알아서 또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커피가 먹고 싶다고 해야.
0: 주문해, 주문해.
1: 됐어. 방송 끝나고 오잖아요. 자, 음악 듣겠습니다. 앵비의 오봉산 타령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봬요.

0: 와, 벌써 여름휴가 생각이 날 정도로 아우 덥네.
1: 그래, 해양수산부는 6월 어촌여행지로 제주시에 있는 하도마을과 부산 기장의 공수마을을 선정했던데 거기 어때?
0: 거기 어때? 어! 하도마을이면 제주 해녀의 삶을 이해하는 문화체험과 해녀들이 물질할 때 내는 소리인 순빗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물질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곳 아닌가?
1: 그렇지. 하도마을 바다 너머에는 우도가 보이고 별 모양의 성곽, 별방진 주변도 거닐 수 있지.
0: 이야, 부산 공수마을에서도 사람의 힘으로 그물을 당기는 전통 후릿 그물과 만조, 간조 때 펼쳐지는 해안선, 조간 때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 특산물을 활용한 다시마, 미역, 장아찌 만들기 체험도 있대요. 아이, 그러고 보면 전국 어디로 여행을 가나 이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 있어서 진짜로 좋네. 좋아!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1일 월요일 2부 첫 곡으로 노을양의 숨비소리 듣고 왔습니다.
1: 네.
0: 6월 시작부터 여름 기온이 정말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0: 당분간은 이 기온이 오름세를 계속 보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여름 휴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가 6월 어촌 여행지로 선정한 제주시 하도마을 그리고 부산 기장의 공수마을처럼 지역의 전통 문화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마련돼 있는 곳이 많아요.
0: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이달의 어촌 여행지 정보는 바다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그 밖에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검색을 해보시면 참고할 수가 있는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요.
1: 예.
0: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뭐 봉영 씨 뭐 빌 거 있어요?
1: 어떤 걸요?
0: 뭐 됐으면 좋겠다.
1: 목 좀 나와라.
0: 아,
1: 목 좀 나와라.
0: 제가 좋은 도사님 한번 모셔왔거든요.
1: 아, 맞네.
0: 예. 다 답을 주실 겁니다.
1: 아하.
0: 아하. 자, 도사님을 지금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둥그리 둥둥그리 둥둥 서시오
2: 오픈런 초대석
0: 6월 5일 국악의 날부터 14일까지 전국의 국악 주간이 운영이 되는데요. 서울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도 각 지역의 명인들이 참여하는 지역 명인 특별 공연 살아있는 시간 길 위의 명인이 펼쳐지는데요.
1: 네.
0: 자, 6월 9일 강원도 지역 명인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이어지는 길 위의 명인 공연 가운데에 6월 10일에는 충청 지역 명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충청의 소리, 중고째 판소리를 잇고 있는 박성환 명창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반갑습니다.
0: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시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리꾼 박성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너무 멋져지셨어요.
0: 저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 맞아요.
0: 고등학교 2학년 겨울부터인가 이 박성환 명창과 네. 알게 됐거든요.
3: 그렇죠.
0: 네. 네, 같은 선생님 문화
3: 신림동에서
0: 예, 성향 선생님 문화에 제가 있었고 네. 당시에 거기서 총무님
3: 맞습니다.
0: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뵙고
1: 예.
0: 또 오늘 방송에서 같이 하게 됐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 박성환 명창이 계룡산에 지금 살고 계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어떤 계기로 계룡산에서 터를 잡고 살고 계신 겁니까?
3: 예, 한 20여 년 전에 계룡산 신원사 계곡에서 산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1: 아,
3: 예.

0: 근데 그 상공부를 해보니까 낮에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1: 예.
0: 근데 밤이 되면 피곤이 싹 가시는 거예요.
2: 거기 오. 털할지 공기랄지 이런 뭐 신흥사 것들이요?
0: 신흥사 계곡이 기룡산에. 어허. 그래서 그 좀 신기한 경험이었죠. 예. 보름을 그렇게 있었는데.
1: 예.
0: 그래서 창극단 다닐 때였는데 예. 몸이 좀 꾀죄죄하다 싶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3: 아.
0: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한 2, 3일 있다 오면 어 충전이 돼요. 아. 에너자이저가 돼가지고.
2: 오 진짜요?
0: 살만한 거예요.
2: 우와.
0: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쪽에 집이 있으면 좀 터를 잡고 싶다.
3: 아.
0: 그렇게 소원했는데 뭐 마땅한 터가 나오면 돈이 안 되고 아.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에이. 그러다가 재작년에 조그만한 집이 하나 나서가지고 아. 그냥 덜컥 들어갔습니다.
2: 진짜로요?
3: 와.
2: 와, 놀랍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박성환 명창은 소리꾼 부부입니다. 그렇죠? 자, 부인이 되시는 분이 염경의 명창이신데요. 어, 지금 그러면 따로 이렇게 염경의 명창은 그러면 서울에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계룡산 왔다 갔다 하세요? 어떻게 되시나요?
0: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왔다 갔다 하고 나도 왔다 가고 나도 갔다 오고
2: 아 진짜로요?
0: 네.
2: 뭐 좋다고 하시던가요? 아니면은 좀 약간의 그 좀 아쉬움? 미련?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0: 미련 뭐 헤어졌건 미련이 있어. 아니,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자기 아, 같은
3: 안타까워요?
0: 가족이 함께 네. 24시간 지내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사람인데 네. 저는 아주 그걸 못 견뎌요. 그 무슨 역마살이 있나 지랄하나 그 꼭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는 예. 걸 좋아하니까
3: 어허.
0: 더더욱이 40대 이제 번아웃 같이 막 그 머리털이 다 빠지고
2: 아 박성환 명창이
0: 네 제가 그리고 뭐 머리털뿐만 아니라 이제 수염이 하얗게 나고
3: 예.
0: 이러면서 자연히 이 도심에서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더라고요.
2: 아 오히려
0: 네 그래서 늘 거기서 안식을 취했던 계룡산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수년간 했습니다.
2: 아 바로 하신 게 아니라 네. 오래전부터.
0: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구하고서 제가 덜컥 내려가서 주말 부부처럼 세상에.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2: 아 근데 두 분이 사실 신혼여행으로 프랑스 파리로 가셨는데 거기서 버스킹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두 분 박성환 염경희의 명창은 두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두 분이 결혼하신 데 가지고
3: 깜짝 발표.
0: 버스킹이라는 말 요새는 이제 자주 쓰잖아요.
3: 네.
0: 근데 22년, 23년 전인데 그때가 버스킹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3: 없었을 때.
0: 즉흥 공연, 뭐.
3: 예.
0: 아, 거리 공연이란 거리 공연? 말도 그렇게 흔치 않았던. 그러니까
3: 예.
0: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국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리 공연이 없었던 시절이죠.
3: 네, 네, 네.
0: 90년대 초반만 해도.
2: 네.
0: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사전에 찾으니까 거리 공연 즉흥 공연을 버스킹이라고 한대요.
3: 아.
0: 그래서 버스킹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3: 아 당시에
0: 예, 신혼여행을 파리로 갔는데 그때 버스킹을 보름간 하면서 와. 신혼여행은 개가 물어가고
3: 아.
0: 그저 소리하고
3: 와 아, 멋있다
0: 그러고 다녔죠.
2: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0: 제 마누라요?
2: 네.
0: 자연스럽게 만났죠.
2: 어떻게?
3: 어디에서요?
0: 신림동에 제가 이제 성강생 학원에 총무를 할 때
3: 예.
0: 그 염경희 씨가 그 순천에서 염금양 선생님 자기 고모
3: 네. 예.
0: 그 선생님한테 심청가를 배웠었는데
2: 네.
0: 그 염금양 선생님이 또 성강생한테 원래 심청가를 배웠던 아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닦으려고.
3: 아.
0: 그래서 이제 서울에 한예종 전문사를 할 때 서울에 올라온 거죠.
3: 그때 만나셨구나.
0: 그때 올라와서 그냥 무덤덤이 봤는데
3: 예.
0: 어느 날인가 나도 이제 집에 가고 퇴근해서
2: 예.
0: 그 사람도 연습 끝나고 집에 가는데
3: 예.
0: 신림동 그 빌라촌 쫙 있는 같은 예. 골목을 가고 있더라고.
3: 오.
0: 그래서 오. 같은 뭐 이렇게 하우스들이 쭉 있는데
3: 예.
0: 같은 형태.
2: 예.
0: 내가 갈 집에 바로 옆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3: 와 인연이다.
0: 그 나는 이제 또 그 옆집으로 갔고 근데 그 집과 집 사이가 2m도 안 떨어졌어.
2: 와 바로 옆집이에요?
0: 그런데 이제 5층 위에 옥탑방 있는데 그게 똑같은 하우스들이에요. 똑같은 형식. 그 내가
3: 운명.
0: 거기 어찌금 사나보다 몇 층에 살까 그랬는데 예. 내가 올라가서 옥탑방에 가서 불을 딱 켜고 백갈트를 보니까 그쪽 저 옥탑방에서 불이 켜지라고.
2: 예.
3: 와.
0: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왔냐 이러니까 예 하고 문을 뚝 열더라고.
3: 야,
0: 그래서 너 그쪽 옥탑방 사는구나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 왜 이렇게 놀래나 그랬더니 그게 화장실 문이야.
3: 아.
2: 진짜 놀랬겠다.
0: 그런 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참 나도 스스로

0: 2년이다.
1: 이건
0: 그랬는데
1: 진짜 2년이다.
0: 사람이 진득하고
2: 맞아요. 예.
0: 히트버뜩을 안 하고
2: 맞아요.
0: 또 진솔한 맛이 참 좋아요.
2: 그래서 맞아요.
0: 거기 무슨 저 예전에 음악회를 하나 준비하다가
1: 예.
0: 서로 그 음악회 준비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1: 아~
0: 안고 누워 둥글며 세월을 보냈지. 아,
2: 그러셨구나. 그게 연이 됐고.
1: 어.
2: 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박성화 명창께서 6월 10일에 국악 주간에 펼쳐지는 길 위의 명인 여기서 충청 지역의 소리 중고째 판소리 공연을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이것도 놀랬던 게 박성화 명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우영 선생님께 김세종째 춘향가 또 이렇게 심청가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그쪽 길로 가시나 보다 보성 소리로 가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중고째를 또 공부를 하셨는지 오. 그 소리는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라이브 먼저 청해 듣고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소리가 어떤 소리이죠?
0: 네. 충청남도 서남단에 서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2: 네.
0: 그 금강 끄트머리인데.
2: 서천 네. 저도 좋아합니다.
0: 그 서천 출신의 이동백 명창이 불세출의 근대 오명창 아닙니까?
2: 네. 예. 협률사의 초대 단장이셨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정동국장 앞마당에 또 동상이 있죠.
2: 동상 있죠.
0: 그 이동백 선생님이 즐겨 불렀던 단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와, 단가 뭡니까?
0: 젊어 청춘으로 시작하는 백발가.
2: 어, 박성화 명창의 소리네요. 흰 수염.
0: 백발은 없고 아, 백수염 같고.
2: 아, 백수염. 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예. 주십시오. 와. 더 멋있어지셨어.
1: 그러게요.
2: 진짜.
1: 일단 소리 하시기 전에 중고째의 특징 우리 청취자분들께 잠깐이라도 아. 소개를 해주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0: 소리가 지금 저 일반적으로 호남에서 발생한 것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2: 네.
0: 이건 후기적 양상이고 이제 초창기에는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명창이 하안담과 결성 최선달인데 즉 충청도 북쪽 지역. 서부 북쪽 지역에서 발생해가지고 점점 밑으로 내려와요.
1: 네.
0: 금강쯤 내려왔을 때 1800년대 초반에 중간에 옛날 거 남은 것을 중고째 이렇게
1: 아하.
0: 그래서 김성옥이란 명창이 강경에서 정립을 시키고
2: 네.
0: 그 대를 이어서 쭉 금강권에서 퍼지면서 이게 이제 뒤에 운봉으로 가서 송흥록의 동편째가 되고
1: 예.
0: 그 다음에 보성으로 가서 서편째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처럼 중고째가 옛날 소리 가지고 소리가 좀 뻣뻣하고 밋밋하고 덤덤하다. 그래서 음식으로 치면 냉면처럼 평양냉면처럼 아~ 슴슴하다.
2: 슴슴하다.
1: 담백하다.
2: 아~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0: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꿋꿋하고 호방한 맞아. 맛도 있어요.
2: 그 투박한 아~ 맛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투박하고 네. 뚝배기 같은 맛이 있어서
2: 아, 맞아요. 맞아요.
0: 한번 오늘 뚝배기 깨트리는 맛을 어? 한번 보여줄거나?
2: 예, 보여주세요.
0: 젊어 청춘 좋은 것 엎그진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던 머리 휘어지고 곱던 형용 변하여

거구나. 이놈의 백발을 어찌 막아볼까. 한 손에는 뭉치 들고 또 한 손엔 절퇴 들어 밀고 치고 와가 아무리 격투를 허여도 부정세월을 어쩌겄나.

들어가면 아내조차 상관없고 사사이 무용진.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께 학장질. 날 보는 소년마다

뭔지 잠시 듣고는 시려한다. 만권서책 모아가지고 하늘님 절에 등장을 가자. 무슨 연유로 등장을 갈고 늙은 사람은 쉬죽지 말고 젊은 사람은 너무 늙지 말고 세상에 악하고 몹쓸 인간 대신 좀 늙히면 어떠 하냐고 그 말 전하러 등장을 가자. 세워라 잊거라 팔도 혹을 그리다 늙는거나 세워라 가지 마라 만갓 북이 헌 똥퍼들 헌맹이 모두

놀고 가고 흐드렁 거리고 놀아본다. 아, 와, 저 세상

0: 날이 기운 좋고 힘이 있을 적에 요만큼 저만큼 가드렁거리고 놀아 이렇게 하더랍니다.
1: 와, 와 에너지 이거.
2: 옛날 와. 그 평시조의 뒤에 평시조 보면 뒤에 놀아 보자 이렇게 끝까지 안 맺고 놀아
3: 맞아.
2: 하고 멈추는 형식처럼
0: 하이건
2: 맞아요.
0: 조사가 따로 없어요.
2: 아 그래요?
0: 차, 내가 그거를 20년 만에 알았어요. 왜 그렇게 끝나는지.
2: 왜 왜요?
0: 그리고 또 김창룡이나 이동백 소리가 뒷 매짐이 애매하게 음을 맞아요. 놓고 가는 게 많잖아요.
3: 맞아요.
0: 뭐 하는디 이렇게 하고 끝내.
3: 맞아요.
0: 그러면 박수를 치라는 게요, 취임사를 허라는 게 말하는 게요. 뒤를 슬쩍슬쩍 그렇게 걷어버리는데 그게 걷는 거예요. 가곡 가사를 할 때 종장 안 해버릴 듯이.
2: 그거.
0: 그걸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2: 네.
0: 이게 이제 양반 동네인 우리 충청도의 거식이요. 이게 이제 끝까지 광대가 종지음을 멋지게 착 처리해가지고 짜자자.
3: 예.
0: 하면은 안정되고 좀 좋아.
2: 예.
0: 그렇고 막 취임새가 막 나오고 박수 나오고. 예. 이건 건방진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2: 당시의 생각으로.
0: 그렇지. 양반 좌상각한테 지가 뽐을래야 실컷 뽐내다가 끝낼 때는 싹 염이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염이면 어떻게 돼요? 뒤에 여백이 생기죠.
2: 예.
0: 기대가 막 가다가 기대감이 뚝 끊어져.
3: 예.
0: 그리고 그 나머지는 듣는 놈이 알아서 채워야 해요. 그게
2: 아,
0: 여백의 미고.
2: 그러네요.
0: 그래서 가곡이나 이런 것도 뒤에 종장을 딱 걷어버리고 예. 막 뚱땅 끝내버리는 거.
2: 예.
0: 그리고 이제 후주를 딱 해버리는 거. 이게 그때 온갖 것이 다 내 상령으로 밀려오거든.
2: 뒤에는 상상.
0: 나 이거 비싼 건데 가르쳐주네 오늘. 이거를 진짜 나 오랫동안 왜 이렇게 싱겁게 끝내나.
2: 그렇죠.
0: 왜 끝난 동 만동 하나 그렇고 참 기분이 안 좋았거든.
3: 어허.
0: 저도 동편제 서편제 소리 했으니까.
3: 예.
0: 그랬더니 아하 우리 충청 사람들 말들이 또 그려. 말을 뒤에 가서 야물게 이렇게 매듭을 안 하고 헌둥만 그려. 그럼 그려가 오케이라는 겨 노케이라는 겨.
3: 맞아.
0: 그게 알아서 해석해야 해요.
2: 그래서
0: 그런 어떤 어법도 그런 정서가 이렇게 가미된 것 같아요.
2: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들, 철학들 그런 것도 음악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고.
0: 철학까지는 모르겠고 습성이지.
2: 그 습성.
0: 정서.
2: 6209님께서 아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0: 감사합니다.
2: 도사 만나봅니다.
0: 그건 아니고.
2: 볼펜님께서 도포를 입으신 줄 알았는데 양복 입은 도사인 것 같아요. 소리가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7642님께서 색다른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오늘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렉처 콘서트처럼
3: 그러니까요.
2: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0: 3박 4일 걸려 렉처 하려면.
1: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야 이거 지금 우리 박성아 명창의 공연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 이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세 분께 한 분당 두 매씩 티켓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302번으로 유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자, 기계가 남다른 지금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네. 근데 이런 박성환 선생님께도 번아웃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0: 그럼요. 머리 다 빠졌잖아.
2: 그러니까요.
0: 아유 얼마나 번아웃이 심하게 왔는지 그냥 늘 우울증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좀 용맹했어요.
2: 네.
0: 창단 다닐 때 뭐 사람들이 국립극장 그만두고 나오니까 스텝이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국립극장 있을 때 별명이 두 개였어. 그래서 내가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요? 그게 그때가 버락 오바마 있던 시절인데 예. 버럭 박성원이었다는 거예요. 버럭버럭 한다고. 그 두 번째는 방울뱀이었대.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뭐 빽 지르면 다 예. 도망가야지. 아~ 가까이 있으면 당한다고.
2: 아하.
0: 그런 얘기를 듣고서 깔깔 웃다가
2: 예.
0: 아 뒤에서 아주 무참하고 씁쓸한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그게 열심히 산다고 내 간에는. 근데 그게 초심자의 조급증 같은 거였던가 봐요.
2: 아~
0: 40대 중반까지 그 뭐 소리꾼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못하니까 뭐 이도령도 못 해보고 막 뒤에서 포졸이나 하고 있었다가
2: 아~
0: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작품도 예. 쓰고 연출도 하고 이렇게 좀 할 때
2: 네.
0: 위로는 뭐 안숙 선생님이나 윤춘 선생님 이런 원로 선생님들부터 밑으로 이제 후배들까지도 막 속된 말로 쥐잡듯이 잡았거든. 생각해 보면
1: 연출을 하실 때
0: 네.
2: 당시
0: 저지마셔. 아니 그 왜 그렇게 막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끝나고 나면 얘 너 왜 그러냐 너 살살 얘기해라. 네 마음은 알아 살살 얘기해. 근데 그때 얼마나 그 속으로 속상하고 기분 나빴을까 이 생각을 예. 그때는 못했어요. 머리가 싹 빠지고 나니까 아하 참회의 마음이 들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인가 군부를 떼고 있다가 해가 질 때 그분들 생각이 나더라고. 전화해서 용서를 빌었어.
2: 아니,
0: 그때 선생님 우리 기석이 형한테도 막
2: 예.
0: 형님 그때 내가 막 소리 질러고 그랬고 너무 서운했지. 내가 그때는 어려서 잘 뭘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하세요. 야 뭐 그러냐 술이나 한잔 먹어 나중에. 그랬는데 정말로 그때 저는 열심히 산다고 한 것이
2: 예.
0: 조급증이나 뭐 어떤 초심자였던 불안감 이런 것들로 내 스스로를 태웠던 것 같아요.
1: 그러셨구나.
0: 정말로 머리가 싹 빠졌고요.
2: 예.
0: 검었던 머리가 휘어지고 지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1: 근데 네. 계룡산에서 되게 편안하게 즐겁게 잘 지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받는 에너지는.
0: 맞습니다.
1: 네. 얼굴이
0: 상화 씨가 도사요.
1: 아닙니다.
0: 수염 시커먼 도사요.
1: 아니 근데 저는 박성아 명창께 되게 궁금했었고 또 방송이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제가 받는 그냥 저는 이제 좁은 세상에서 이쪽 계통에 있었으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서 선생님들께 잘 배워서 그리고 나서 뭐 단체를 간다든지 프리랜서로 간다든지 즉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컸는데 박성환 명창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까지 외대를 나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늦게 판소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어떻게 판소리를 일단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일단은 외대 프랑스어과인가요?
0: 네.
1: 거기까지는 저기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일단은 판소리를 학식 인생을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겠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뼈 있는 농담을 하자면
1: 네.
0: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겨.
1: 이제 교육은 짧게 이제 본인 아니, 얘기만.
0: 그게 내 얘기라니까. 아, 고3이 돼가지고 모의고사 1학기 때 딱 보는데 희망대학 희망과를 쓰게 돼 있더라고. 그때 예, 연합고사를 봤는데. 근데 내가 뭘 원하는 놈인지를 그때까지 몰랐어요.
1: 몰랐어.
0: 내 전공을 뭘 해야 될지.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고
1: 그쵸.
0: 영향을 준 선생님이 없었어.
1: 공부만 해라.
0: 오로지 점수 따기만 그치. 했죠. 오로지 점수는 따니까 그래도 인성을 한 셈인데
1: 그쵸.
0: 그때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가 저희가 제2외국어였어요. 그 공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그래서 그 제일 잘한 게 프랑스어였고 프랑스어를 왜 잘했냐 우리 저 PD님처럼 예쁜 여자 선생님이어서 남자 고등학교에
2: 아.
0: 여자 선생님이 딱 한 분인데 그분이 프랑스어 선생님이요. 그럼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고 아 그래서 결국은 그걸 했는데 제가 가서 재밌게 놀았는데 늘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즐겨 들었던 라디오 단파 방송으로 나왔던 조상현 선생님 소리 뭐 안양년의 소리

0: 김동해의 소리, 뭐 또 텔레비 나중에 나왔을 때 명랑극장에 나오는 조성현 선생님 막 창극하는 거,
1: 예.
0: 뭐 최창남 선생님은 아이 세구나 이렇게 아. 이런 걸 보고 막 너무 설레고 좋아. 그리고 아, 막 풍장 소리를 들으면 막 가슴이 벌떡 끓었고 어린 것이 참을 수가 없어.
1: 어허.
0: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점잖은 분이라 풍물 같은 손 이렇게 대보려면 네 귀신들은 막 저리 가.
1: 아.
0: 이래가지고 국악에 열심히 못했다가 그게 내가 이제 에이씨 내가 대학 가면은 마음대로 한다니까 네. 꼭 사물놀이를 배우고 국악을 좀 배워보고 싶다 취미로.
2: 아 대학교에 그러다가 동아리
0: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2: 자기 길과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0: 몰라 뭔 모르고 한 거지 뭐.
2: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길로 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가 소리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또 창극단에도 들어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연출도 하고 작품도 쓰고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0: 지금까지 보면 제가 그렇게 늦게 시작해서 가는 길을 쭉 찾아보면 저는 이 길을 잘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더라고 이렇게. 산골짜기 그 계룡산을 찾았더니 아, 20년 만에 집도 딱 이렇게 생겼지.
1: 예.
0: 지금은 계룡산 집 짠 조그만 오두막이지만 산 속에 나 혼자 탁 있으면 예. 세상 부러울 게 없어.
1: 진짜.
0: 사는 거 별거 있어. 좋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돼. 야, 나는 큰 거 원하지 않고 계룡산 신원사 계곡에 아담한 집 하나 나 혼자 소리하고 야. 그냥 깨를 벗고 춤을 춰도 뭐라고 안 할 띠가 있으면 좋겠다. 영락 없이 생겼다니까 20년 만에. 그 요새는 막 너무 든든해 사는 게. 그래서 돈은 못 벌어도 쌍놈하고 뭐 돈이 돼서 그냥 사는 게 이렇게 떳떳하고 좋은데. 그리고 마누라한테 큰 소리 뻥뻥 쳐야 나 이제 산화 소원 이뤘으니까 그 다음 소원이 뭔가 찾아볼게. 내가 그러고 있어.
2: 아이고
3: 지금 말씀이 안일이 같으셔.
2: 안일이 안일이
0: 엄청도 안일이요.
3: 예 맞아.
2: 아니 근데 중고죄는 또 언제 배우셨어요? 아 잠깐 물 한 잔 드세요.
0: 아니요 그랬는데 헛게 네. 말을 내가 충청도에도 말이 좀 빠르고 급한 사람이요. 거시기 저기 1999년도에 창극단을 들어갔는데 네. 가니까 40여 명의 선배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이 호남분들이잖아요 출신이.
2: 그렇죠.
0: 제가 남원에 강동원 선배한테 처음 입문해가지고 그 동변체를 배워갖고 왔는데 갔더니 이제 선배 중에 하나가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분인데
2: 네네.
0: 고향이 어디요?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충청도요.
2: 여자분이시네요.
0: 에이 충청도가 뭔 소리를 한대? 남원 말로 그래요? 그래서 양보하는데 남원서 왔다니까.
3: 남원 말로 남원.
0: 뭐 한대? 이렇게 남원 말이 그래요. 그래갖고 그 말이 말이야? 속에서 뭐가 훅 올라와. 근데 충청도가 재미있는 게 따지지 않고 하고 가만히 있어. 하겠지. 그런데 이것이 자꾸 맴돌아. 그래서 야 충청도 소리가 이렇게 끝난겨? 뭐 충청도 출신이 소리하면 안 되는겨?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찾아보니까 국악개론에 나오잖아 중고째가.
1: 나오죠.
0: 이동백 김창룡이 근년까지 80년 전만 해도 쟁쟁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보니까 책에 정광수 명창께서 당시에 예. 살아계셔가지고 이동백 소리를 1930년대 적벽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2: 정광수 선생님이?
0: 예.
2: 당시에 선생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0: 90세더라고 찾아봤더니.
2: 네네네.
0: 그래갖고 나 사고초려 만에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소리를 했죠. 배웠어.
2: 사고처럼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는 안 한다고
0: 아우 레슨...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는겨. 그때는 이렇게 머리도 안 까지고 수염도 안 나고 그냥 멀쑥했을 거 아니야.
2: 젊고 건강한 그렇지. 남자 어린 친구가 와서 배우겠다고 그렇지. 하니까
0: 그리고 이제 나이를 통성명을 하고 보니까 선생님하고 나하고 60갑자 차이가 나.
2: 어머나.
0: 그러니까 손자지
2: 그쵸.
0: 근데 막 이놈이 당돌하게 왔는데 허우대가 멀쩡하고 네. 소리에 막 한번 해보랴. 그래서 막 소리 냅다 한번 질렀더니 목은 쓰겄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막 가리킬 수가 없고 연로하시니까 그 근처에 있는 제자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수발드는 이 제자분이 욕심이 있는지라 나를 자꾸 딸을 시켜 안 된다고
2: 안
0: 가라고
2: 된다고?
0: 선생님이 연로하시니까 새로 못 받는다고 제자를 그래갖고 세 번이나 이제 물렸다가 한해 여름에 선생님이 수락산에 있는 항림산 절에서 피서를 하셨는데 삐삐가 와서 느닷없이 절에서 그 삐삐를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아 내가 정광수인데 한시를 쓰다가 획 하나를 몰라서 옥편이 하나 필요한데 좀 갖고 오실 수 있습니까?
1: 아, 와.
0: 이게 뭔가 이렇게 신호를 그치. 주는 거잖아요.
3: 여지를 딱 주셨네.
0: 예 가요. 그러면서 예. 창극단 땡땡이를 치고 막 갔어.
1: 와.
0: 7월달인데 땀을 비오듯 하고서 그냥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목표를 드니까 딱 앉으라고도 않고 문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시더니 아하 이 글자였구나. 예 이제 가셔도 됩니다.
2: 아이고.
0: 아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2: 허망하네.
0: 그래도 뒤는 있을 것이다 싶어서

0: 돌아왔어요 허탈하게. 아. 그리고는 한 달이 안 됐을 때 생각했다가 다시 전화가 삐삐가 왔어. 그 찾아뵀더니 수발들던 제자분이 멀리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들어와서 내 건너방에 수발. 살면서
1: 제자가 먼저
0: 그렇죠. 수발 제자를 하면서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성광수님한테는 말 안 하고 그때 말로 창단 다닐 텐데 정광수님한테 밤에 신림동 문 딱 학원 정리하고 나면 버스 타고 두 번 갈아타고 북아현동 추계대 뒤에 있는 산동네에 가서 선생님을 수발을 했죠.
2: 아현동에 계셨어요?
0: 네. 굴레방 딸이.
2: 저 추계에 있는데 거기에요?
0: 네. 거기에요. 그 언덕배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냐면 90세가 넘어가니까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밤새 잘못되면 전화라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있어야 된다. 그 해에서 들어가서 선생님 3년 모셨어요.
2: 그러셨어요?
0: 네.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참 인연이 깊었죠.
2: 그래서 소리를 배우셨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배우니까 선생님이 수군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동편제 수군가로 보유자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니요 이동백 선생님한테 배웠던 적벽가좀 가르쳐주세요. 아 그거 철진한 소리라 못 풀어먹습니다. 이래요. 이 표현을 잊을지가 않아.
2: 어린 친구한테도 존대를 하셨네요.
0: 예, 선생님은 항상 존대나 평화로 하셨어요. 그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주변 분들한테.
2: 되게 점잖으시었네.
0: 예, 가선이요 가선 진짜.
2: 그래서
0: 그래가지고 아니요 나 그걸 꼭 배우랍니다. 그런 게 왜 꼭 굳이 그렇게 이동백 소리를 배우려고 합니까? 예. 예, 농담이 좀 열려서 서로가 눈치가 선생님께서 지금 90세 넘어가는데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모르잖아요. 선생님 내일 가시면 그 소리가 딱 끊길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혼자 하고 있다며. 껄껄껄 웃으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 놈이요. 그래서 그 충청도 소리 한번 있어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배웠어요. 근데 소리가 진짜 두 분 다 소리 하시니까 알겠지만 예. 지금 소리하고 너무 다른 거야.
1: 완전 달라.
0: 아까 그 저 거시기는
2: 이동백의 저기
0: 제 백갈배하는 그래도 그 친절이야.
2: 예. 아 그래요.
0: 초두를 하는데 삼구초례를 하거든. 예. 근데 소리가 맹랑한 거야.
1: 저 아까 사실 장단을 쳐야 되는데 못 치겠는 거야. 소리가 달라요.
0: 맞아요. 가는 예. 흐름이 다르니까.
1: 맞아요.
0: 생산맥을 못 잡는
1: 거야. 못 잡더라고.
0: 솔직히 말하면 예. 취임새 구멍이나 북에 눈을 안 내줘요. 자꾸 벗어나려고.
1: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소리가.
0: 그 눈이. 그래서 그거를 네. 흔히 학자들은 짜짜짜 하면서 뭐라고 씁니다. 중고째는 즉흥성이 강하고 장단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소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 개론엔 그렇게 정리가 되어 그렇죠. 있어요.
0: 네. 그게 아마 그런 걸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시간 되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아, 처음 갔더니 선생님이 한 석 달 동안 당당한 유연주는 시작하는 것을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1: 초안만
0: 잘못됐다고.
2: 노래가 잘못됐다고 소리가?
0: 제가 이제 받으면 그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을 안 해주고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한 유연주가 동서편이 다 똑같아. 중구째도 당당한 유연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똑같은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게 음정박자와 기교가 다 맞는데 석 달째쯤 됐을 때 하도 빠꾸를 맞으니까 승질 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노령이시잖아요. 그 소리를 할 때 오 이렇게 막 목을 눌러서 크게 하더라고. 나는 그거를 그냥 평범하게 늘 하던 춘향 것처럼 당당한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긴 개코나 뭐가 아니야. 아 그렇고 나중에는 승질이 나갖고 그냥 제 노인네 하는 거 똑같이 흉내를 내버려야겠다. 그래서 음색조차 승리를 내갖고 당당한 이러니까 그거예요.
2: 그걸 말씀하신
1: 거죠. 통의 차이구나. 통
0: 발성.
1: 아하.
0: 발성. 지금 뭐 아나 몰라 이제 자기들 알겠지만 지금 소리들을 띄우는 발성을 많이 쓰잖아요.
2: 그렇죠.
0: 그리고 소리를 곱게 내잖아요.
2: 고음까지 내려고.
0: 그리고 소리 자체를 거친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2: 네. 맞아요.
0: 그래서 소리를 평성이라고 하는 아주 그 기본적인
2: 맞아요.
0: 소리를 해서 이게 심해지면 이게 가요나 다를 게 없게 되는 거.
2: 네.
0: 그런데 이제 옛날 소리목은 통이 크고 말 그대로 통성을 써야 되잖아요. 네. 통성 우겨내는 소리인데 우겨내는 소리는 이렇게 우기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1: 네.
0: 띄우는 발성으로 지금 다 하거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춘향가에 나오는 이도령이나 흥부나 놀부 같은 평민 평의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당당하다. 그러나 대륙을 횡행하는 그 대영웅들이 당당하겠냐? 당당하지. 그러니까 발성도 다르다. 이면을 그래야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그때서 3개월 만에 해주시는 거예요.
2: 그래서 못 알아먹고 6개월째 썼으면 6개월 동안

0: 이제 옛날 소리목은 통이 크고 네. 말 그대로 통성을 써야 되잖아요. 네. 통성 우겨내는 소리인데 우겨내는 소리는 아 이렇게 우기지 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1: 네.
0: 아 띄우.
1: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근데 내일 또 불러.
2: 내일 그 저 섬에 있는 저 게스트를 어떻게 이유?
0: 오래 오라 그래. 나 얼마든지 당당하다. 아. 그러나 대륙을 횡행하는 그 아. 대영웅들이 당당하겠냐? 당당하지. 그러니까 아. 그런 역사가 있었슈.
1: 재밌다.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근데 내일 또 불러.
2: 내일 그 저 섬에 되어 있는 저 게스트를 어떻게 이유?
0: 모레 오라 그래. 나 기왕
2: 모레도 다른 사람이시오.
0: 그럼 글피 오라 그래.
2: 자, 두 번째 라이브가 보니까 촬영곡이네요.
0: 아 예.
2: 소개 좀 해주시고 곡 소개해주시고 소리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0: 촬영곡에는 이제 저 춘향가 중에 박석고개라는 예. 대목 있잖아요. 예. 이도령이 이렇게 어사가 돼가지고 네네. 거짓 변복을 하고 네. 남은 초입을 딱 들어서 네네. 마지막 고개가 박석고개인데
2: 네.
0: 그 박석고개를 이동백 명창이 멋지게 불렀어요. 아. 옛스럽게. 근데 그 진득한 맛이 대단히 좋거든요. 호방하면서 그것을 계속 부르다가 아 이곳이 이제 제가 지금 충청도 공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주도 아주 오래된 동네고 유적이 많잖아요.
1: 그쵸.
0: 공주 사람들한테 소리가 이런 것이요 중고체 소리가 이런 거요 하고 오. 불러줄랬더니 뜬금없는 남원의 박석고개보다는 그 촬영고개 촬영터널 아. 그쪽을 묘사를 하면 더 알아듣기 좋겠다 싶어서 했던 영락 없어 다 좋아야
2: 아.
0: 그래서 이동백이 불러서 참 히트를 쳤던 박석고개를 개사한 촬영고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 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하시죠.
1: 그러니까요.
2: 와.
3: 마론이라고 기분 다 빠져.
2: 자, 한번 가겠습니다.
0: 촬영 고개를 넘어들어 충청감명을 들어온다. 산도

운전하며 공은산성아 의원이 있느냐 녹수하림 우거진디 계룡산 전기빠차 내린디요 석장리 장벽 푸른 강물 수억만년 흐른디요 암수태극 봉황산은 두 날개를 쩍 펼치고 칼활 재민천 대풍사지 돌아드니 백제왕철이 분명 터날 인간은 간못없고 단간 지주만 쓸쓸히 남았구나 연미산 각시고만 고마강에 뛰어

백사장 전노성들한 옛날 소식을 전하는 듯 우금티의 함성소리 대동세상 꿈을 품고 새야새야 파랑새야

0: 아, 예, 진짜 기계가 다릅니다, 기계가.
1: 떨려서 무대 못 건네.
2: 아니,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1: 와. 전놈이 서울 오니까 그냥 아니, 다리가 후들후들해.
2: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1: 점심 안 먹었어도 헐거운데.
0: 와, 진짜 멋지다.
2: 자, 6월 10일입니다. 길 위의 명인 공연. 우리 박성환 명창의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이때는 중고지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하십니까?
1: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삼고초려.
2: 네네.
1: 이동백 선생님, 접속과. 정광 선생님으로 이어졌던 그 소리를 부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앵콜이 나오거든 이동백의 표목인 그 표제 곡인 세타령을 할 겁니다.
0: 세타령.
1: 요새 그걸로 많이 풀어먹어.
2: 아,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1: 어려운데 재밌어.
2: 그죠. 이때마저.
1: 그렇지.
3: 이때야.
1: 그렇지.
2: 오, 기대가 됩니다. 앵콜이 무조건 나와야겠네요.
0: 무조건 나와야겠네. 네.
1: 두 분이 와서 앵콜을 외쳐요.
2: 그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네. 앵콜을 외칩니다.
1: 제가 앵콜. 스스로.
0: 네, 그럼요.
1: 뻔뻔하네.
0: 끝났다.
1: 재난이 있어. 그래 못해야.
0: 아, 끝났. 딱 했어. 공연 딱 했어. 끝났다.
2: 인사를 딱 하면서.
3: 앵콜, 앵콜.
1: 아, 그럼서. 아, 복화술로.
2: 앵콜.
1: 나 하나 배웠네.
2: 그러면 아이고. 앵콜이 나와요.
1: 그렇구나.
2: 그러면 아, 이렇게 원하시냐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나 더 합니다.
1: 아이고, 그렇죠? 좋은 거 배웠습니다. 좋은 놈이 참 서울 와서 좋은 거 배웠다.
0: 중고째가 사실 이제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소리인데 사실 전승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었어요. 왜 이 매끄럽게 이렇게 쭉 많은 분들께 분포가 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오랫동안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광 선생님께서 일갈 하셨던 것처럼 네. 철진한 소리라 유행이 소리. 지나서 네. 이미 동편제나 서편제로 이제 하는 기법이 바뀌었으니까
0: 예.
1: 옛날 선생님들은 자기 소리를 고집했지만
0: 네.
1: 현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제 점점 쇠퇴했다 이런 말도 있고
0: 네.
1: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충청도 지역에서 소리 문화가 급격히 쇠퇴했어요.
0: 아하.
1: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금은 이제 지자체 시대가 됐지만
0: 예, 예.
1: 한동안은 중앙집권으로 이렇게 막 서울로 서울로
0: 네.
1: 이러면서 유행하는 걸로 이렇게 단촐하게 묶어졌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과정에서 충청도는 판소리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가 굉장히 약해졌었어요.
0: 아하.
1: 사실 판소리뿐만 아니라 사물놀이도 그렇고
0: 예.
1: 춤도 한성준의 춤도 그렇고 조선 민속악의 대부분은 충청도에서 충청남도에서 발원된 게 많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것이 근대 시기를 거치고 새마을 사업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충청도는 쇠락하고 오히려 이게 밑으로 남하에 내려가서 아래 지역에서 더 번성하고 또 거기에 음악어법들이 더 첨가되면서 아. 더 인기를 끌게 되고 이러면서 서울로 역수출되고 이게 전국화되고
2: 맞아요.
1: 충청도는 점점점 쇠락하는 길을 걸어서 중고자가 그러다 보니까 전승은 캥이나 현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죠.
2: 네. 그만큼 박성환 명창이 하셔야 될 일이 많네요. 책임감도 더 느끼시고.
1: 그런 게 이렇게 힘없는 놈이 머리 빠져갖고 하나가 모르겠네.
2: 아, 머리 얘기는 자꾸 왜 합니까? 저도 지금 그 뒤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전데. 알겠습니다. 아, 이번에 완창 적벽과 완창 하시네요. 6월 13일이네요.
1: 네.
0: 오,
1: 다음 주 6월 13일 날 오후 2시에 공주문화원 대강당에서 중고째 판소리 적벽과 완창을 합니다.
2: 벌써 8번째이시네요.
1: 네. 내가 막 그냥 기를 쓰고 하는겨. 왜냐하면 중고째는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고
0: 예.
1: 또 많이 안 불러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두세 시간 동안 그냥 꼼짝 말하고 내가 막 가둬놓고서 들어라 들어라 이게 중고째다 중고째다. 참 사실은 이게 뭔 주장하는 시간이지.
2: 아 근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뵀던 박성화 명창 그리고 지금의 박성화 명창이 똑같으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올곧게 그냥 쭉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 진짜.
1: 무슨 뭐 좋은 평가인데.
2: 좋은 평가죠.
1: 지 습관대로 버릇대로 하는 거지 기질대로 뭐.
2: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곧이 가기 때문에 중고째도 지금 명맥을.
1: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0: 맞아.
1: 아이고 같아, 진짜.
2: 항상 웃으시니까 힘든 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아, 좋아하시는 길을 가시는 거겠지. 라고만 알지. 그 내.

0: 엄마가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생활은
0: 항상 원래 웃고
1: 삶이라는 건 네. 구차한 거잖아요. 끼니를 맞춰 먹어야 되고 먹으면 싸야 되고 이게 얼마나 그 구차한 일상들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근데 구차한 일상에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그 조건들을 다 구비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것이 다 구차한 삶인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삶의 가치를 두고 지향하는 바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소위 얘기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우선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필요한 조건으로서 갖출 뿐이지 내가 추구하는 바가 음악을 추구하고 내가 멋진 어떤 세상을 추구하고 이상을 쫓고 하는 것은 나를 한없이 즐겁게 하고 한없이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들게 하더라고요.
0: 참 대단하시네 진짜.
2: 그러니까요.
0: 계룡산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 뭐죠? 우물 만드신다고요?
1: 아니 우물은 무슨 우물이요? 연못 판 단계예요.
0: 그러니까 그러면 소리할 시간이 소리하려고 내려가는 걸 거 아닙니까?
2: 우물 아니면 연못?
1: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소리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7시에 일어나거든요. 7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 반 정도까지 아침 식사를 하고 늦어도 9시 전에 이제 소리 시작해요. 그래서 독공을 하는 겁니다. 배웠던 걸. 그러고서 1시 정도 오후 1시 정도 되면 소리 그치고 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점심 먹고 이제 몸을 풀기 위해서 일을 해요. 풀도 벗고 삽질도 하고 집도 더 고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저녁 때 해가 지면 또 목 살짝 풀다가 자는 거죠.
0: 야.
1: 그러니까 심신이 건강해져.
0: 그러시긴 하시겠다.
1: 그래서 늘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나 혼자 좋은 낙원에서 심신 수양에 힘쓰니까.
0: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요? 미안한 사람
1: 내가 좋은 게
0: 표정이 너무 좋아 지금.
1: 아 나만 좋으면 아니 좀 그러네 좀.
0: 아 즐거우면 좋죠 뭐. 예. 네. 언제 한번 놀러 가도 됩니까?
1: 예, 네, 꼭 놀러 오세요. 우리 상화 씨, 봉영 씨 다
2: 예,
1: 예, 놀러 오시면 거기 와가지고 저녁 내내 한번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0: 와.
1: 영험한 자리입니다. 거기가 다 좋은 우리의 전통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데라서 예, 아주 정말. 신발도 좋고 오. 정신이 맑아져요. 그건 정말 제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0: 2390님이 박성환 명창님의 구수한 소리와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2: 재밌었어요 진짜.
0: 지금은 완전 자연인 도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신데 검색창에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배우 같은 외모이시고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진짜
2: 키도 크시고
0: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또 그러면 계룡산에서 와주신 거네요. 그러면
1: 근게 헐레벌떡 오니라 그냥 혼났다니까.
0: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1: 근게 오늘 하루 왔고 내일 안 부르면 어떡해요. 온 김에 그냥 내일까지 아유, 해버려.
0: 그러면
1: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있으면 얼른 연결해.
0: 내일 게스트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1: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게 항상 뭐든지 충청도 사람처럼 여유를 두고 유예를 해요. 마음을 프로그램 짤 때도 그래야 해요. 저놈이 싹수가 있다 그러니 한 두 시간 더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우리 국악이 발전을 하지. 아니, 지들 짜놓은 각본대로만 하면 뭐 재미가 있까.
0: 그렇게 좋
1: 일탈 속에서 자유로움이 있어.
0: 아 그럼 일주일 전에 오시지요. 그랬었어요.
1: 언제 오지 그랬어.
0: 그러니까 자 오늘 너무 즐거웠었고 진짜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인사 겸. 네.
1: 네. 지금은 중고재판 소리가 많이 쇠퇴했지만 그래도 신랏같이 이어가고 계룡산에서 연마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지하게 싼 사람이에요. 그냥 몇십만 원 아니어도 팔려갑니다. 그리고 세 명만 모여도 가서 소리해줘. 그러니까 계룡산 근처에 오시거나 또는 충청도에 소리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하시라도 방송국 통해서 연락을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발굴되지 않은 많은 또 소실되고 있는 많은 전통문화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들에 또 쫑긋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창창한 대로는 아닐지라도
2: 예예.
1: 조그마한 오솔길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소리길을 중고재판소가 열어가겠습니다.
2: 그럼 미래 죄송합니다. 미래의 중고재 후계자들이 이 방송 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네.
2: 한 말씀 하신다면.
1: 이제 전공으로 할 남녀 학생들은
2: 그렇죠.
1: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네. 무료로 가르치겠습니다. 대신에 약속으로 이제 3년 이상은 꼭 수학을 할 것. 그러면 이 대를 이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정말 속이 타는 게 뭐냐면
2: 예.
1: 이 소리가 정말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네.

0: 제가 뭐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후학이 없어요. 아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예. 근 100명 돼요 여기저기. 오.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필요한 건 후대를 이어갈 예. 예, 전공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계룡산 박성환을 찾아서 중고째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1: 너무 좋습니다.
2: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성환 명창님 계룡산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0: 아니 가기 싫어.
2: 그러니까.
0: 나 그러니까. 할 거야.
2: 저도 아쉬워요. 저도.
0: 그러면 나중에 이 보따리 싸가지고 계룡산을 오기.
2: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0: 네.
2: 명창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중고째 충청도편 길 위의 명인들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 펼쳐지는데 신청해 주신 분 중에 7272-0289-1707님께 티켓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재밌게 보고 오십시오.
1: 네.
2: 아주 멋진 소리입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지?
1: 그러니까요.
2: 계룡산 한번 진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1: 네.
2: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네베오. 네.

0: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스님의 이야기가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주말에 장미축제를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축제를 뭐 꼭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아파트 담장이나 집 근처 공원에 핀 장미 덕분에 잠시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곧 앞에서 얼굴을 찡그릴 사람은 없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새삼 드는데요. 그런데 장미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나 봅니다. 강희안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원예에서 양화소록을 보면 장미를 자태가 아리답고 아담한 가우, 그러니까 아름다운 벗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세시풍속을 담은 동국세시기에는 장미꽃을 따다가 떡을 만들어서 기름에 지져먹기도 했다니까 글쎄요, 그 맛이 어땠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2026년의 여섯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의 장미처럼 화사하고 활력 넘치게 노래가 좋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갑순 외 여러분의 가야금 병창으로 꽃타령 보내드립니다.

오갑순 외에 여러분의 병창, 가야금 병창으로 꽃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앞서서 조선시대에도 장미가 있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정원에서 가꾸던 장미는 요즘 우리가 보는 이 서양의 현대 장미와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주로 사계화나 월계화라고 불리는 품종들이라고 하는데요. 사계, 그러니까 네 계절, 월계, 매달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몇 번씩이나 꽃이 피고 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자태 뒤에 숨겨진 장미의 끈기와 자연의 섭리를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뭐 장미의 꽃말을 이 정열적인 사랑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품종이 좀 달랐다고 하니까요. 꽃은 뭐 그냥 봐도 좋습니다만 이런 의미를 장미꽃 만날 때마다

조금씩 잘 기억해 두었다가 되새김질하면 순간순간이 좀 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비나리 보내드릴 텐데요.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날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 저벽 벽 반살 내 외지간에 공방살 애기 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능마살 내금신 조항신 외금신 조항신

0: 황민왕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비나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진국명산 안양봉이요 청천상
0: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사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오늘도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이시죠. 정윤형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윤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 방송으로 보면 방청객들이 오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은 네네. 오늘이 윤형 씨와의 마지막 시간인데
2: 그러네요.
0: 네. 3월부터 함께 했으니까 잘 없는 경우인데 석 달을 저희가
2: 감사하게도
0: 네. 네. 덕분에 많은 분들이 보성 소리의 어떤 매력에 흠뻑 빠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보통 이렇게 코너와 함께하면 첫

0: 곡을 어떤 곡으로 선곡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대미를 어떻게 장식하느냐,
1: 그렇죠.
0: 끝곡을 어떤 곡으로 준비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어떤 곡을 선곡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다가 적벽가로 할까, 심청가로 할까, 아니다, 내가 얼마 전에 완창을 끝냈으니까 춘향가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오바탕 소리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과거장 대목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옥중가 들으셨는데, 이제 옥중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몽룡이 춘향과 이별을 한 뒤에 한양으로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당당히 장원으로 합격을 해서 호남의 어사, 어사도로 내려오는 이제 장면을 그린 소리라고 할 수 있죠.
0: 이게 그 이제 윤영 씨가 좋아하시는 소리라고 해서 그 일반 판소리 애호가의 입장, 혹은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을 보면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것만 반복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1: 네네, 그럴 수 있죠.
0: 근데 이 안에 소리가 좋은 게 들어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진몰이 장단인데 이게 보성 소리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보성 소리가 추구하는 이제 추금이라고 그러죠. 고째 성음들과 이제 지금 현 판소리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음정 관계, 그다음에 장단 노름, 성음 노름이 이제 종합 세트로 이제 들어있는 곡이기도 하죠.
0: 기본적으로 윤영 씨가 중요시하는 것들이 한 대목 안에 다 들어있다.
1: 다 들어가 있습니다.
0: 이거를 오늘은 먼저 하시네요.
1: 예,
0: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시다가
1: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먼저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어떤 데를 좀 주의 깊게 들어보면 좋을까요?
1: 저는 사실 정권진 선생님의 뿌리에서 나왔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진철 선생님께 소리를 배웠잖아요. 이 과거장 대목을. 그래서 나중에 들으실 정권진 선생님의 소리와 그 같은 맥락이지만, 똑같은 남창이지만 또 길이 다르고 또 그 장단감도 많이 다를 겁니다. 사설은
0: 미리 약간
1: 비슷한데.
0: 예행 연습, 예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군요. 먼저 정윤영 씨의 소리로 춘향가 중 과거장 대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이렇듯 세월을 보내는 이 이때여 도령님은 서울로 올라가서 글공부 힘쓸지 춘추사량 동상이 사서 삼경백과어를 초야로 읽고 쓰니 동중서문연이요 백낙천 개수로다 금수강산은 중중에 품어두고 품은 월로를 끝으로 이롱을지 국가 태평하야 경과 보일적고 이몽룡 허동보소 장중 들어가니 백설백목 자일장 구름같이 높이쳤다 탑을 악면하니 홍일산 홍양산 봉미선이 완연구나 시위를 바라보니 병조 판서 봉명기 도총관 별련군과 승사각신 들어섰다 중앙의 의용대장 선상의 훈련대장 도감중군 700명 섬령군 의자개창 일광을 희롱할지 억조창생 만민들 오 국유떡 공단을 아찌느라 옛못에 춤추는 듯 대제약 택주라야 오제 내리시니 도성지 모셨네 포장우에 벗듯 글재어였으되 일중광 얼중광 성중이 해중윤이라

0: 두려워 세가는 난디 이 몽룡허동 보석 시제를 펼쳐놓고 해제 생각하여 용지연을 먹을 가라 황무무신필 일필휘지어여 일천에선 양은이 상시관이 그를 보고 칭찬하여 이런 말이 무난도용 크니와 구구마다 관주라 장원급제하였구나 이몽룡 신리 이몽룡 신리 오전사령이 나온다 오전사령이 나와 청찰리가 배치고 차세치긴 소매를 보기도 개활개를 처장원 연목가도 참나무정을 뒤얹히던 이준상자제 이몽룡 이몽룡 이렇듯 부른 소리 정중히 뒤집히고 춘당 때 떠나갈 듯한 북로골 이몽룡 세수를 헌연 후 포포 떨어 다시 입고 어전사령 기부에 가야 실내진 태헌연 후 어주삼배 내리시니 황송이 바다 먹고 천은을 배사야 개하로 나오실지 머리 우사와요 몸에 난 청포 흑대 좌수의 옥호리오 우수홍대라 금미와 동은 쌍지를 뛰어난 뒤 누와 문박 내달아 청노새 백겨 타고 장안 대도 상으로 예예 가락 저리 가락 노류장화는 처처이자자 난이 고사당 참아르고 품어진 영화들이니 세상에 좋은 것은 과거밖에도 있느냐 초집사 한림 주석 대교로 지내실지 그때 나라 경련들의 전라의사를 보내실지 이몽룡 입실시켜 봉서 한 보를 내어주시니 피봉 호남이라 사청유청 앞에 소예를 몸에 입고 본대게 가지고 전라도로 내려온다.
1: 정유윤 형의 노래로 춘향가중 과거장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느낀 건 이제 완창 끝나신 지 얼마 안 돼서
2: 예, 예.
1: 윤기가 더욱더 짙어졌다. 이름을 정윤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로나지 로나 앵무새 춤추는 그런 네네. 대목들은 대단히 어렵게 들리는데요.
2: 그죠. 그러니까 네. 이 부침새도 그렇고 네. 이 장단감을 소리꾼이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고수는 그냥 원박으로 가는데 네. 소리가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장 부분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2: 그래서 오제 내리시니 네. 이거를 오제 내리 이래 버리면 늦어버리고
1: 그렇죠.
2: 네. 그다음에 나 누나 찌 누나 이렇게 들어가면 듣잖아요.
1: 예.
2: 나 누나 찌 누나 앵무새 춤추난 듯 여기서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소리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1: 이게 사실은 정황을 설명하고
2: 네네.
1: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2: 네네네.
1: 다른 바디에서는 대단히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촐하게 끝나는 경우가
2: 그렇죠,
1: 그렇죠. 꽤 있는데 네네. 기술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2: 그러니까 이게 보성 소리 중에서도
1: 네.
2: 좀 그 앞에 옥중가까지
1: 예.
2: 그다음에 또 뭐 뒤에 이어질 뭐 박석곡의 뭐 어사장모 상모 뭐 그 대목과 비교를 해도 왜 여기에만 고체성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1: 예.
2: 좀 보성 소리 안에서도 좀 더 고체 특화된
1: 훨씬 보성스러운
2: 예, 맞아요 훨씬 보성스러운
1: 훨씬 보성스러운
2: 맞습니다.
1: 소리다.
2: 예.
1: 그 소리를 이번에는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준비해봤습니다. 역시나 네, 네.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에도 성창순 예. 명창의 소리 들었습니다만

0: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시는 보성소리의 대표성을 그렇죠. 가진 분의 소리인데
1: 맞습니다.
0: 이제 말 그대로 여창의 소리로 듣는 과거장 대목 어떠실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과거장 대목 보내드립니다.
2: 이렇듯이 세월을 보낼 적어 그때의 도련님은 서울로 올라가 글공부 힘을 쓸지 춘추사령 동사기사 서삼계 백가을은 주야로 입고서니 동중서문견이요 백낙천 개수로다 금수강산을 중중에 품어두고 풍월로를 곳곳으로 이룰지 국가 태평하여 경가 보일적어 이도령 그 동보소 정중 들어가니 백설백목 칠장마 구름같이 높이 찼다 홍양산 봉비순 환영구나 시위를 바라보니 병제반서 봉병기 도종과 별령금과 승사각신이 늘어섰다 중앙의 의연대장 승상훈련대장 북한중군 700명 섬정군을 자개장 일왕을 희롱하고 억조장생 만민들 여악풍류덕호 나눈 하지 눈에 춘한 듯 대제약 백주로요 어제를 내리신 도성제가 모셔내요 고장우의 벌은 그들의 허였으되 일중강 월중윤 성중의 해중윤이라 둥두려 시간 얻거날 이도령 허동부서 시제를 펼쳐놓고 이제 생각하여 용지어로 먹을 가라 홍암봉 무심피 일필을 제지연해져 일천의 선장헌 상시관 그럴 것이오 칭찬하여 이른 말이 문안도 용건이오

사령이 나와 청천의 앞에 지고 자세적인 소멸을 보기 좋게 활기를 채워 정원전복가에 참나무제일을 투척 이중상차제 이몽룡 이몽룡 이렇다고 난소리 경풍이 뒤집혀 준당대 떠나간다 선풍도굴 이몽룡 세수를 다시 하고 토포떨어 다시 짚고 정원사를 부여 하야실 해진 뜨거운 역으로 어주 삼배 대리신이 황송이 받아먹고 천원을 배사하고 기와로 나가실지 모르오야 사요 몸에는 청포홍대 좌수옥구류 수홍패로다 금비화동은 쌍지를 띄운단데 후안분마 나오실지 정도세 펼쳐타오 장한테도 상으로 이래가랴 저리가랴 노루장관은 처처히 찾아난디 호사당 참하르고 영화빈이 세상에 좋은 것은 가깝게 또 있느냐 초리사 한림주서 뒤돌아 나가실지 그때 나라 경륜들어 둘라오사로 보내신구나 이몽룡 입시 새겨 봉사 한벌 내어주시니 피봉이 호남이라 사청 육청 마패 수의를 몸에 입고 본대게 가지고 고 잘라들어 내려온다 총패 배달의 애국이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사근의 미륵당이 골사근에는 지내요 사유촌 하유촌 행규 떡정거리 오무장태를 지내요 7월 초사 광전하란 무릉공주 금강 월강 워요 옆에 남달 뜨면 내 성품께 탁

0: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중 과거장 대목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명창의 그 저는 이제 보통 카랑카랑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약간 까끌까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음의 특징이 오히려 더 잘 살아나는
1: 더
0: 듯한.
1: 그래서 예. 축축축축 차고 나가는 느낌이 더 들죠.
0: 이 자진몰이의 속도 있잖아요. 예, 속도. 예, 예. 요즘 판소리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속도이기도 해요. 보통 이거보다 좀 더 그렇죠. 느리게 설정을 해놓고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전체적으로 장단이 조금 더 그 전에 세대가 진행될수록 가락이 장단이 좀 더 늘어진다라는 네네, 이런 이야기들은 뭐 판소리계 안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쵸? 이야기입니다만 네네네. 오히려 그래서 오랜만에 듣는 이렇게 차고 나가는 자진몰이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네네.
0: 실제로 배울 때는 천천히 배우잖아요.
1: 맞아요. 저도 이거를 배울 예. 때 스승님께 배울 때 낭창낭창하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이몽룡의 과거 보는 모습이 그려지게.
0: 네네네.
1: 그래서 저는 아까도 네. 이 장단감보다는 느리게 네네네.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저도. 네.
0: 실제로 여창과 남창 이렇게 보면 네네. 그 이렇게 노래를 쭉 끌고 가다가 음을 어느 순간 툭툭 떨구는 데도 네네네네. 많고 이렇게 좀 음을 흔드는 데들도 네네.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여창에는 좀 불리한 대목이지 않나라는 아무래도, 생각도 좀 들어요.
1: 네,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여창은 좀 보면 애원성도 있어야 네네네네. 되고 약간 개면스러움이 좀 이렇게,
0: 특화된
1: 네. 특화된 그 창인데 남창으로 쭉 들어서 이렇게 가려다 보니 그 개면이 들어갈 그 구멍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공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이렇게 축축 차고 나가는 맛이
0: 작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
1: 훨씬 많이.
0: 성창순 명창도 얼마나 작전을 열심히 짜셨을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끝으로 들어볼 소리는 정관진 명창의 소리인데 예. 역시나 남창이고
1: 네 맞습니다.
0: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뭐 미리 짐작컨대 또 분명히 윤영 씨의 소리와는 또 다른
1: 길, 그럼요. 예,
0: 다른 네. 장단, 다른 붙임새 뭐 이런 네네. 걸 쓰셨을 것 같고
1: 네네.
0: 이 대목 들으실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1: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상현 창극 춘향가라는 네. 그 음원이 있는데
0: 네.
1: 거기서 들으시는 정권진 선생님의 과거장이 아. 제가 앞서 불러드린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0: 예.
1: 근데 이 소리는 뭐라 그럴까요? 이 소리도 어떻게 보면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옥중가 부분에서 바로 이어지는 소리다 보니까
0: 네.
1: 그래서 좀 달라요 많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정말 그 남창의 그 장단 노름과 네. 저정거림이 그냥 저절로 보이는
0: 저정거림.
1: 예.
0: 사실 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렇죠, 단어고 그렇죠. 제가 예. 연희할 때 네. 악기를 메고 선반을 연주할 때 네. 항상 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정거려야 멋이 나오지. 그렇게 뚝딱뚝딱 맞아요. 걸으면 무슨 그렇죠, 멋이 그렇죠. 나오냐. 예, 이게 예. 치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다.
1: 예, 예.
0: 어떻게 정의하세요? 윤영 씨는 저정거림에 대해서.
1: 그러니까 저정거림도 예. 저는 소리로 따지자면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호흡을 얼마만큼 땡기고
0: 예.
1: 부풀리고 그것을 밀어내고 그거에 따라서 저정거림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장단감이. 그래서 소리로 따지자면 호흡감 아닐까요? 호흡감. 예, 예.
0: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박자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1: 네.
0: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네, 힘들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또 약간 서양 음악에서 정의하는 박자 리듬과도 분명히 다른 차이점을 네, 보이는 네. 게 바로 우리 음악의 호흡감이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정권진 명창의 소리를 듣다 보면
1: 네.
0: 그래서 귀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0: 이 호흡을 이렇게 엇으로 줄 때가 있고 에, 미리 줄 에, 때가 에, 있고 에, 막 에. 이럴 때가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0: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정박만 치면 되거든요. 예. 정은이쌤 소리는 정박만 치면 딱 맞는데
1: 예.
0: 그게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나버리니까 그럴 때 이제 기가 싹 팔려가지고 예. 이제 다른 박을 치게 되고 이제.
1: 아마도 우리가 석 달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상현, 성우향, 성창순, 정권진 예. 그리고 이제 윤형 씨까지 예. 이 다섯 분, 네다섯 분의 소리를 아마 귀가 닳도록 예. 들으면서 야, 요거 요런 맛이 있구나. 자주 찾아 먹어야겠군. 네, 이라는 네, 네,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0: 주야로 입고서니 동중성문전이요 김낙찬 개수로다 금수강산을 흉중어 품어두고 풍어들 노를 구수로 희롱을 제 국가태평 허영 전과보 일제 이목농어 동보소 장조어 들어가니 백설병목 제1장만 구름같이 높이쳤다 답으로 안면너네 홍일산 홍양사 봉미산이 화려하구나 시위를 바라보니 병조판서 봉병기와 도통반 변제물과 선사각진들었다 중앙의 호영대장 선상의 훈련대장 도감중군 칠명령 성명루루야의장 일광을 이루어오 어쩌창신 만민들 로왕풍루 덕궁 난원하지구나 백무세 중춘한 대대야 백주라야 어우의 내리시니 도성지 묘혈의 포장구의 본들 글제의여스되 중광월 중광성주의 대중문이라 이목농거 동거소 시제를 펼쳐놓고 예 생각하야 동지원 먹을라라 호황도 무신비 일필위기하여 일전에 상당하게 상시관이 그를 보고 칭찬하여 이런 말이 문안도 용건이와 사자의 비전이와 국유마다 관조로다 장원 극제하였구나 이몽룡 신뢰율 이몽룡 신뢰율 오전사령이 나온다 오전사령이 나온다 청천이가 펼치고 자세치긴 손해를 보기 좋게 활대전 자원전 목까지 나무대지를 뒤엎치며 이중상자대 이몽룡 조리장 유기들이 피고 춘당대 떠나갈 때서 풍도고 이몽룡 세수를 오년 후 폭폭 떠나 다시 입고 천간사령을 부여가야 신분인데 오년 후 거주산대 내리시니 한송이 닫아먹고 천원을 내다가야 개화로 나오시 제들이 우어거사와요 몸에나 창포 그때 자수옥골 유수옥대라 흑인이 화두건 쌍제를 뛰어난 뒤 관문반 내달아 청로시 핏겨 타고 장한대도 호상을 이리가라 저리가라 노두장화를 천천히 찾아난니 풍전정화들이니 세상을 초리러선 광화방도 있느냐 조립사 한림주소 대교로 인해 실제 그때 나라 점령들어 전라의사를 보내 실제 이몽룡 입시실께 풍성한 물내어 주시니 기봉은 호남이라 사천 육천 만패를 봄에 품고 전라도로 내려온다 내문반 성내 달아 7패 8패 청패의 다리 예공제 얼른 넘어 동작강 허리강 상은의 미력댕이 골상은혜를 지내요 상유촌 하유촌 대교 떡정거리 우장대를 지내요 지련소사 강전하란 무롱공주 높은 늘티무리 대성 두께 악다리 대경이 자미공예를 얼른 넘어 여산루벌 당도였구나
1: 정권질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춘향가중 과거장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김명환 명인의 북가락이 예. 평소에 한 3.7배 정도 가락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예. 뭐 그렇다고 소리를 해치는 건 아닙니다만 훨씬 신나 보이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2: 굉장히 흥의 경우도 예.

0: 씨는.
1: 예.
0: 그러니까 그두 분의 관계가 상상이 되잖아요. 이
1: 네.
0: 붓가락만 딱 들어도
1: 네,
0: 그
1: 그렇습니다.
0: 당시 상황도 그렇고.
1: 이게 참 듣고 그런 게 느껴지기가 쉽지가
0: 아,
1: 않은데,
0: 그럼요.
1: 예,
0: 네.
1: 그만큼 진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0: 맞습니다.
1: 있을 것 같습니다. 끝곡을 이제 춘향가 중 과거장 대목을 보내드렸는데, 윤형 씨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기도 하고, 또 정모님 명창이 즐겨 불렀던 대목이라고요.
0: 네네네네.
1: 아마 뭐가 없는 줄 알았는데,
0: 네.
1: 있지롱! 짠! 하고 보여주는 이런 걸 즐겨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0: 네.
1: 오늘 윤영 씨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0: 예, 석달 동안 이제 좋은 기회를
1: 네.
0: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의 소리와는 조금 다른 운용 방식과 판소리의 즉흥성, 다양성, 창작성, 또 남창, 여창, 동창, 이 소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감상을 해봤는데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시간에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는 소리를 접하는 방식을 지금과는 좀 다른, 또 제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접해보신다면 더욱더 소리판에 흥미를 갖게 되고 또 귀명창이 되셔가지고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마 약간 스승이신 윤진철 명창과도 닮으셨다고 느껴지는 게 윤진철 명창이 이제 젊은 시절에 윤형 씨 때였겠죠. 그때 이제 광주에서 일반인 분들, 대학생들 포함해서
0: 맞아요.
1: 그 소리 가르칠 때 보통 이제 입문자들 가르치면 이산저산이거든요. 절대 그거 안 하시고 그거 너무 쉬워. 강상풍월, 진국명산,
0: 운담풍경.
1: 운담풍경 같은 거 이런 거 어련거해야 소리를 들을 줄 알아.
0: 그렇죠,
1: 약간
0: 그렇죠.
1: 요런 기조가 있으셨단 말이죠. 윤영 씨도 사실 그냥 저희가 듣기 좋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담아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쉬운 단가가 아니라 약간 난이도가 있는 단가를 배운 느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또 점점 유명해져서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0: 아유.
1: 정도로 요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또 노래가 좋다와 함께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도 참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곧 모실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코너 끝곡이자 1부 끝곡 보내드릴 텐데요. 정윤형의 소리로 춘향가 중 사랑가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윤형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0: 예, 감사했습니다.
2: 춘향모 술잔 받아들고 도련님도 이삼배 잡수셨구나. 알심 있는 춘향모가 향단이 불러 자리 보존시켜 놓고 향단이 다리고 걷는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이날 밤 정담이야 엄불 지내요 서불 지내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다 들어 하루는 앉고 누워 뒹굴며 사랑가로 즐겨 버렸니 만첩청산 늙은 번님 설지렁태를 물어다 놓고 이 눈도 더 수업 말씨

0: 난초를 물고 한 세류가 어느덧 논한 듯
1: 다 올시고
0: 내 사랑 내 아이

0: 내다이야
1: 아시오
0: 낭무변 수여천어 장해 같이 깊은 사랑
1: 다올시구
0: 삼무신정 발방

네. 하나, 벽도홍상 주라가 나도 죽어 금남이 되네. 3월 호실에 꽃송이 될 때가 더 안고

더

연이 18수 낮이 되면 33촌 그여 텐데 드면은 이건 날인 줄 얼른 물어라.

0: 대고
1: 한
0: 얼씨구 한 나도 죽어 글자가 되되
1: 한 조치
0: 하늘 천 하늘 건너릴 윤양
1: 한
0: 야비부 하나 힘 키트기

도련님은 어찌 좋은 날 불기력이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제가 아까 긴 사람 가면서 제 아내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러는데 눈길을 한 번을 안 주네요. 제가 긴장할까봐 그랬나 봐요. 그렇죠? 예. 도련님은 어찌 좋은 날 불기력이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그럼 우리 업고도 돌아보고 장담도 허여보자. 이리 오너라 업고놀랴. 이리 오너라 업고놀랴.

0: 이런데 사랑하지만 이건 무엇을 먹으랬느냐 이건 무엇을 먹으랬느냐 동물 동물 소박 옷봉지 떼뜨리고 황룡의 청을 다르르르 부원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적 꽃봉도 반간지으로 먹으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랬느냐 이건 무엇을 먹으랬느냐
1: 당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굿소리 첫사랑과 나란히 걸었던 길굿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굿의 신명이 시네마 영상을 만나 기억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은 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박준영, 유지숙의 소리로 술비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 체크하시면서 보내주신 신청곡이었는데 2부 첫 곡으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윤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아마 내일도 저희가 생방송 중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4510님께서 내일 모레 수요일은 중요한 날 선거일이네요. 혹시 사전투표 하셨나요?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네.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하시면서 지방에서 사전투표한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대략 7가지나 투표를 하는 거라고 해요. 너무 여러 가지 선거를 한꺼번에 하기보다 투표일이 좀 나눠지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선거 비용 같은 건 고려해야겠지만 이렇게 거의 7가지 투표를 한 번에 하는 방식은 젊은 사람도 누가 누군지 헷갈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죠? 예. 저희도 계속 미루고 있다가 우편함에 선거 공보물이라고 하나요? 이제 각 후보들의 선거 공약 홍보 책자들이 와 있어서 봤는데 예전에 어릴 때는 이걸로 딱지치기 하면 진짜 딱 무적의 딱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근데 종이 접기 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빤딱빤딱하게 나와 있어서 봤는데 우선은 이번에 선거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주의할 것이 일단 거의 7장 가까이 되는 선택을 7명 가까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1-가 후보가 있고 1-나 후보 이렇게가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정당이 좋으니까 1-가 후보도 찍고 1-나 후보도 찍어야지 이러면 무효표가 됩니다. 무조건 한 번에 한 표. 그리고 한 선거구에서 이제 두세 명 뽑는 중선거구제라고 하죠. 도장도 두 번 찍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떤 투표용지든 칸이 아무리 많든 적든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표는 무조건

0: 한 표입니다. 한 장의 투표 용지에 도장을 두 번 이상 찍는 순간 그 표는 바로 무효표가 처리되니까 우리의 소중한 한 표 꼭 그 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잘 숙지를 하고 가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제가 뭐 어느 정당을 찍으세요 이 얘기를 할 그건 아닙니다만 그 저희 집이 시골이에요. 그래서 근처에 이제 폐역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역이 살아나면서 마을 분들은 좋아하시죠. 예. 근데 그 어느 여당 뭐 야당 뭐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다 공보물에 새로 역을 이렇게 그 연결해서 마을을 더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한산도라는 통영에서 이제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7살 때 들은 선거 공약 중에 한산도에서 통영까지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가 있었거든요. 예. 38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다리는 안 놔져 있습니다.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선거철 되면 공약들이 난무하잖아요. 실제로 다 이루어지면 진짜 좋은 공약들인데 아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 네, 이런 것들도 꼭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판단들이 된 상태에서 이 투표장에 들어가셔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표가 안 되고 무효표가 안 되고 이렇게 정확한 내 권리 행사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누구 뽑지? 이 사람 이름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시지 마시고 꼭 신경 써서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34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원주에 사는 김남술입니다. 예, 싱그러운 6월입니다. 황 선생님도 이달도 건강하시고 축복받는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청곡이 있습니다. 검은고 명창으로 팔도 유람가 듣고 싶은데요. 신쾌동 명창의 소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명창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정확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쾌동 명인의 검은고 명창으로 팔도 유람가 5534 원주에 사시는 김남술님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서도민요 연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승희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명인 명창 풍유람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 대우합시오.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5534님의 신청곡으로 검은고 병창이죠. 팔도 유람가 신쾌동의 검은고 병창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해금 연주곡으로 들었는데요. 서도민요 연곡 이승희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도 신청곡입니다. 오랜만에 시조에 신청해 주셨는데요. 평시조 천세를 준비했습니다. 천세를 누리소서, 만세를 누리소서, 무쇠 기둥에 꽃 피어, 열매 열어 따드리도록 누리소서. 와, 무쇠 기둥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 그 열매를 따 먹을 정도로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 말인 건데요. 그 밖에 억만세, 또 그 외에 또 만세를 누리소서. 듣고 있어도 진짜 장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조입니다. 평시조 천세를 김병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0289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김병호의 노래로 평시조 천세를 보내드렸습니다. 0289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그 표현이 참 재밌죠. 무수의 기둥에 꽃이 피어 열매 열어 따드리도록 누리소서. 정말 그 오랜 시간. 사실 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무수의 기둥에 꽃이 필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긴 시간을 누리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 전통 노래들에서는 임을 기다리는 시간,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시간을 이제 임이 오지 않으니까 그 무한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들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곤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병풍 속에 누런 닭이 활개를 치며, 병풍 속에 있는 닭 그림이 활개를 치며 새벽이 온다고, 날 샌다고 울 때쯤 오실 거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상전벽해라는 말씀을 자주들 하시죠.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인데 금강산 상상봉이 평지가 되거든 오실나요. 춘향가 중에 이별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동서남북 너른 바다 육지가 되거든 오실나요. 네. 마두각 말머리에 뿔이 나면 오실나요. 약간 유니콘 같은 느낌이죠. 네. 오두백, 까마귀 머리가 하얘지면 오실래요. 이런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을 이렇게 묶음으로 알아두시면 또 노랫말들 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들으신 이 김병호 명인의 평시조는 이 국악방송에서 새 음원으로 제작한 음원이기 때문에 또 국악방송 그 새 음원 시리즈 홈페이지 오셔서 찾아보시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자주자주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3분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 했는데 오늘이 의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의병의 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을 기리고 그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또한 내가 살던 고장과 나라가 무너지면 나도 없다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었던 평범한 백성들의 위대한 저항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 춘천 의병아리랑 들어보겠습니다. 구한 말, 이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전국 각지에서 항일 의병이 일어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강원도 춘천이었습니다. 춘천 의병아리랑 또한 이때 부르던 진중가, 그러니까 전쟁 중에 부르던 민요고요. 자료에 따르면 이 노래는 1896년 강원도 춘천 지역의 의병들이 보납산에서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보납산은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경계에 있는 산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벌업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춘천 의병이 서울로 진격을 하다가 일본군에 막혀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을 노래는 춘천 출신의 의병대장 성익현이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가사 중에 보시면 우리나 부모가 날 기르실제 성대장 주려고 날 기르셨나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의병장이었던 성대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성익현의 무모한 전술로 전쟁에서 지고 후퇴하면서 원망조로 부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노래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오히려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원망하는 노래를 지었을 리는 없으니까. 예. 아무튼 구체적인 이름이 이렇게 노래에 등장하는 거. 사실 이런 노랫말들 하나하나가 이 노래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불렸는지 또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감정들을 또 함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하는데요. 강원도 춘천 의병아리랑, 성익현 의병아리랑이라고도 하는데요. 깊게 들어야만 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유라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강원도 지역의 노래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메나리에서 간, 간 이런 목들이 상당히 알고 있는 메나리인데도 뭔가 토속적인 맛을 더하는 그런 이 목쓰임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의병아리랑 함께 들었는데요. 이유라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실제로 의병들 자발적으로 나라 그리고 내 가족 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어떤 그 군사들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또 그런 마음들이 잘 녹아있는 판소리 중에서 적벽가 중에서 한 대목이죠. 군사설움 대목 중에서 고당상 학발양신으로 시작하는 전쟁 중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대목의 노래입니다. 윤진철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한편을 바라보니 어떠한 늙은 군사 하나 펑치보석으로 메고

그저 운이 서서 우는디 고다

0: 군사들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또 그런 마음들이 잘 녹아있는 판소리 중에서 적벽가 중에서 한 대목이죠. 군사서론 대목 중에서 고당상 학발양신으로 시작하는 전쟁 중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대목의 노래입니다. 윤진철 명.
1: 명나리랑 되는 곡
2: 제?

0: 뻥이면 뻥이며 바람 불고
1: 제 하나 제 하나
0: 비교
1: 허이 쉬워

산사공 탄장에는 주역 소심이기면 저도다 방패창을 들어가

0: 내를 객사로 흘러두면
1: 시오
0: 비장의 몸 엄토를 흘며 골복 사장 그 겉어

나의 초기.

부르랄 끄라.

윤진철의 소리로 작별가중 군사설움 대목 중에서 고당상 학발양친으로 시작하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대목을 들었습니다. 윤진철 명창의 가장 큰 소리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잘 알려져 있는 정심정음을 비롯해서 절실하게 노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하시고 그리고 당신도 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역시나 이런 대목에서 그 진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진심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대금시나위 준비했습니다. 마침 날씨가 좀 더워서 시원한 바람, 근데 에어컨은 아닌 예, 자연풍이 필요한 시간대인 것 같은데 대금시나위, 대금소리를 자연풍 삼아 시원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용석 명인의 대금 연주로 대금시나위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춤과 소리의 멋을 가까이에서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2016 목요상설 가무악 6월 공연이 6월 11일과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지는데요. 먼저 6월 11일엔 전통의 향기 새로운 선율 2 무대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신민요 봄노래와 동해바다를 비롯해 가야금 삼중주, 중부살풀이, 입체창, 흥보가중, 제비노정기, 그리고 사물놀이 선방까지 춤과 소리, 기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어서 6월 18일엔 우리 춤의 깊이를 만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건춤과 진쇠춤, 살풀이춤, 태평무, 쌍소고 등 전통춤의 대표 작품들이 이어지고요. 춤마다 다른 호흡과 멋, 그리고 흥이 무대 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전주에서 우리 춤과 소리의 매력을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단의 흥과 신명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울주에서 펼쳐집니다. 김덕숲의 사물놀이 신명의 꽃이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울주문화예술회관 그린나래 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울주문화예술회관의 세대공감 콘서트 시리즈로 마련된 무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덕숲의

사물놀이가 출연해 우리 전통 연희의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문극과 비나리로 시작해 삼도 설장구가락과 삼도 농악가락, 판구까지 사물놀이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들이 이어지는데요. 장단과 장단이 맞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에너지 속에서 우리 음악 특유의 흥과 공동체의 신명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는 점도 반가운데요. 전통 예술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세대를 잇는 우리 장단의 힘, 김덕숲의 사물놀이, 신명의 꽃과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울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우리 음악의 울림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기획공연 여민락 세종의 귀환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주 경기전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전주문화재단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무대로 세종대왕의 문화철학과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민락의 의미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복합예술 공연입니다. 특히 국악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함께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무대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편종과 평경, 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같은 전통 국악기의 깊은 울림 위에 풍성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더해져 새로운 감각의 여민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사계절의 흐름처럼 4개의 장으로 이어집니다. 1악장 봄에선 궁궐의 평화로운 기운을, 2악장 여름에선 가뭄 속 백성의 고통과 오늘날 기후위기의 메시지를 담아냈고요. 이어 3악장 가을에선 풍요와 흥, 신명의 분위기를 전하고 마지막 4악장 겨울에선 세종대왕의 여민, 위민 정신을 담아 깊은 울림으로 공연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지휘엔 심상욱이 함께하고요. 전주시립국악단과 전주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합창단, 전주시립극단을 비롯해 생황 김효영, 소리의 고준석, 정가 이희재와 구민지, 피아노 오환희 등 다양한 출연진들이 무대를 함께 꾸밉니다. 이야, 전통과 현대의 소리가 한 공간 안에 어우러지면서 더 특별한 감동을 전해줄 것 같은데요.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주 경기전, 세종대왕의 철학을 오늘의 음악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 여민락 세종의 귀환과 함께 깊은 울림의 무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주사를 여러 번 맞아본다고 주사바늘의 따끔함에 무뎌지진 않는 것처럼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겪어도 매번 놀라게 되는 것들이 있죠.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그리고 시간의 속도 역시 그런데요. 늘 그렇듯 주말이 가는 속도에 놀랐다가 그새 한 장 넘어간 달력 숫자에 더 화들짝 놀랐다면 벌써 올해 전반전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주사바늘처럼 따끔했던 거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올

여름 날씨도 적응 못한 주사바늘처럼 여전히 놀랍겠지만요. 주사의 따끔함을 견디듯 눈 딱 감고 놀라움을 지나치면 하루, 한 주, 한 달, 또 한 계절이 무탈히 흘러가지 않을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감성 밴드 나보문과 스코농의 연주한 노래로 주사 들으면서 6월 1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느새 벌써 6월이 시작됐는데요. 매번 월요일이 돌아올 때마다 놀라고요. 달력이 넘어갈 때는 더 깜짝 놀라지만 6월 달력이 주는 압박함은 이거 유독 더 강한 것 같아요. 벌써 한 해가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니까요. 올여름은 초입부터 기세가 만만치 않다고 해도 그래도 6월까지가 그나마 견딜만한 거고요. 이제 7월과 8월은 더 더워질 테니까요. 자, 그래서 더더욱 6월 안에 올 상반기를 잘 마무리해야 다가올 휴가철을 마음 편히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6월이 시작되면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겠죠. 이제 곧 월드컵도 시작될 텐데요. 축구 경기로 치면 전반전에 한 골이라도 더 넣고 마무리하자는 간절함이 지친 선수들을 끝까지 뛰게 하는 동력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전반전을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 작전 타임처럼 올해 상반기 계획을 재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2026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라고 정해봤습니다. 올 초에 세웠던 크고 작은 계획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특히 상반기 안에 이것만큼은 꼭 마무리해보자 라는 다짐이나 새로운 계획도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790님의 꽃편지 오랜만에 도착했네요. 만나 덕분에 울릉도 독도 탐방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학생들 인솔이라 꽃사진 찍는 게 쉽지 않았지만 나리분지의 명이나물꽃, 산마늘꽃을 남겼습니다. 너른 밭을 가득 채운 명이나물꽃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살펴보게 하고 사진으로 남겨보게 했는데 제 마음만큼 사진을 찍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울릉도 특산물인 명이나물의 꽃을 처음 만나게 된 행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꽃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이 맛있는 명이나물 꽃이 이렇게 생겼군요. 우리 1790님 덕분에 저도 이렇게 명이나물 꽃을 구경해보게 됩니다. 울릉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너무 좋으셨죠? 네. 독도는 다녀오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다녀오셨겠죠? 귀한 사진 감사합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도 새로운 한 주, 새로운 달 6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뭔가 오늘 6월 1일이니까요. 뭔가 더욱 새로운 그런 느낌이죠. 6월 1일인데다가 월요일이기까지 합니다. 바람바람님께서요. 퇴근 시동 부르릉 흘러나오는 가야금 소리에 노래 가사가 참 인상적이네요. 하하. 낮저 밤이인가요? 낮에는 몸져 눕고 밤에는 이게 뭔지. 열나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만나 들으며 저는 출발 부릉부릉 해주셨네요. 그래요. 앞서 이 만나 시작하면서 띄워드린 곡이 주사라는 곡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바람바람님께는 가장 친한, 친숙한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에 또 이 감기 환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도 얼마 전에 굉장히 심하게 감기 걸려서 콧물 재채기 기침이 3종 세트로 함께 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정말 말씀처럼 벌써 6월이네요. 주사바늘처럼. 깜짝 놀랐네요. 아, 그러네요. 그래도 아직 반년 넘게 남았으니 정신 차리고 남은 달도 알차게 보내야겠어요. 6월의 첫날 만나와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말씀하시니까 주사바늘처럼 정신을 번쩍 또 차리게 됩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보미님 또 달에 한 달의 시간이 지나 새로운 달 6월에 인사드립니다. 햇빛이 눈이 부실 정도네요.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이 눈에 띄는 거리에 스치는 바람은 이른 더위를 잊을 수 있게 기분 좋음을 선물해 주는군요. 봄과 여름의 경계에 1년 중 가장 쾌적한 날씨를 자랑하는 계절의 여왕 5월과 작별하고 6월을 맞이했죠. 정말 5월은 비가 와도 추워질 일도 없고 나들이를 즐기기에 좋은 시기였어요. 우리네 삶도 5월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5월과 1년간 작별하는 것이 아쉽네요. 봄디님 가는 세월이 아쉬워서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제 마음속의 글과 맞는 노래 한 곡 선곡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렇게 제법 길다면 긴 문자예요. 우리 삼승할부지님이 5월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네, 사뭇 느껴집니다. 피디님께서요. 예, 깊이 우리 삼승할부지님의 문자를 읽으시고요. 5월과 작별하는 이별의 마음. 네, 이 마음에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울제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도종환님의 깊은 시라는, 도종환님의 시 깊은 물. 이 시에 곡을 붙인 노래가 있거든요. 이 곡이 어떠실까 싶어요. 만약에 좋으시면요. 2부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가 어떤 시냐면요. 물이 깊어야, 물이 깊어야,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에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그대 가슴에, 야윈 가슴에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도종환님의 시 깊은 물이라는 시였는데요. 이시 좋으시면 음악 붙인 노래 2부에 선곡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옵니다. 김재우의 노래로 흥흥.

김재우의 노래로 흥흥 듣고 왔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있고요. 6월 5일 국악의 날,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까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들이 많은데요. 우리 맛있는

라디오도 평소와 살짝 다르게 구성되는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은요, 일부 코너의 순서를 바꿔서 수요일에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를 미리 만나고요. 보미자 씨와 함께하는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는 목요일에 만나볼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국악의 날이잖아요. 그날은요, 국악의 날 기념 특별 생방으로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도란도란 우리 음악에 관한 이야기 나누면서요, 푸짐한 선물이 걸린 이벤트도 마련해 볼 예정이니까요, 이번 한 주 내내 만나와 함께 하시면요, 평소와 다른 특별함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퀴즈에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제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요, 특별한 공연 선물도 있는데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이 국내 초연으로 선보이는 피터 그라임스입니다.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는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대표작인데요. 외딴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소년의 죽음으로부터 한 개인을 둘러싼 오해와 소문이 어떻게 집단적 폭력으로 번져가는지를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타이틀롤인 피터 그라임스 역에는 세계적인 테너 크리스토퍼 벤트리스와 김재석이 더블캐스트로 함께하고요. 우리 만나가 끝난 뒤에 찾아오는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진행자시죠. 세계적인 바리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피터에게 쓴 진실을 건네는 볼스트로드 선장 역으로 함께하는데요. 이 역할은 바리톤 이동환, 한예종 교수도 더블 캐스트로 함께합니다.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날짜는요,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연이고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인데요. 12만 원 상당의 S석 티켓을 세 분 추첨해서요, 1인 2매씩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금요일 방송이 끝난 후에 만나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로 발표할게요. 자, 3033님께서요, 저의 2026년 전반적 계획은 열심히 살자입니다.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우리 3033님 열심히 멋지게 잘 사시는 모습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드들강님께서요, 6월의 첫날, 첫 월요일. 같이 해서 행복한 만나. 오늘은 더 행복함을 느껴봅니다. 주사 맞을 땐 고개 돌리고 눈 질끈 감는 버릇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같은 행동이 반복 유지됩니다. 그래도 만나와 같이 할 땐 미소 짓습니다. 해주셨네요. 저는요, 이 주사 맞을 때 특히 이렇게 체열할 때 있잖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구경하는 네,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저도 그게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9249님께서요. 주말에 엄마께 다녀왔는데 밭에 감자꽃이 예쁘게 피어났어요. 담아와야지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깜빡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요즘에 감자 정말 맛있죠. 네, 아유, 핵감자 정말 파근파근하니 맛있더라고요. 네. 자, 간난이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5월도 고생 많으셨어요. 6월도 행복하시고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우리 만나도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래요. 한여름이네요. 무척 더워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5월달에도 우리가 이렇게 벌써 더우면 어떡하지 했는데 6월에도 네, 더우면 더워야지 정말 덜하지 않죠.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해바라기님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미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6월 1일 출석합니다. 보미님 보고 싶어가지고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자, 1967님께서는요, 딸하고 옥신각신하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보미님의 차분한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깊은 물이 못 돼요. 자책도 해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날도 있지요. 그쵸? 네. 이 깊은 물을 만들려면 조금씩도 도랑을 파내는 네,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청취자님들 문자가 만선이 되어 만나 인기배가 떴다고요.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 만선의 기쁨을 누리듯 여러분의 네, 사랑스러운 문자들에 제가 정말 배가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4878님께서요. 5월이 1년 중에 제일 바쁘고 정신없는 달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5월이 휘리릭 지나가 버려서 항상 아쉬운 달이죠. 뛰어왔더니 땀삐질 숨차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숨좀 돌리시고요. 네. 좀 편안하게 네, 음악도 들으시고 이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6924님께서요. 이럴 줄 알았었지만 벌써 6월이네요. 그렇죠. 이럴 줄 알았지만 새삼스럽게도 체감이 되죠. 한골 넣고 후반전이 아니고 한골안 먹고 버티면서 다시 작전을 짜야겠네요. 한 달이 얼마나 긴데? 아직은 골 넣으러 올라갈 형편이 안 되네요. 그래도 호시탐탐 찬스를 노리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후반전에 우리 또 골을 넣으려면 전반전도 네, 잘 보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반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2738님께서요. 도종환님의 시를 들으니 넓고 깊은 마음을 가져야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것도 담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넉넉한 사람이 되라는 뜻 같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시를 볼 때마다 참, 내가 깊은 사람이 되어야 네, 또큰 어떤 복이, 네, 그렇게 또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먼저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늘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기 만나볼게요. 올라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굿이야.

산사 기근들어 기근제 땅이 가물어 한제 물이 넘쳐 유제 충이 들어 병충제 농작물의 경제 혹제 상제 우제 박제 설제 인간으로부터 인제 관으로부터 관제 나라의 국제 전쟁이 일어 전제 하늘로부터 천재 지진이 일어 진제 불로 인한 화재 물이 들어 수재 바람 불어 풍제 대상제 제쳐두고 우주 만물의 상제 횡제 이제 온갖 변제 신령님전 조상님전 양제하니 부디 소제하여 방제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역사 용어 하나를 맞춰주세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특히나 잦은 외침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진 순간이 많았었죠. 하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이것이 조직돼 빛나는 활약을 했는데요. 이것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 또는 그 군대의 병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와 의미사변 이후 그리고 1910년 국권 피탈을 전후해서 이것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죠. 자발적으로 의로운 싸움에 나선 의로운 병사들을 부르는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빈병, 2번 꾀병, 3번 의병, 4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힌트곡으로 드립니다. 루트머지의 연주와 노래로 새야새야. 새야.

루트머즈의 연주와 노래로 새야 새야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퀴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를 부르는 이름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문제 나갔는데요. 1번 빈병, 2번 꾀병, 3번 의병, 4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이렇게 보기 드렸고요. 아,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시네요. 자, 8078님 그리고 5493님 정답 주셨고요. 4370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참 훌륭했지요 이분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우, 정말이에요.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 이분들의 날이래요. 아침에 곽씨 부인 때 땡땡 곽재우 장군이 답이었는데. 이거 굉장한 힌트 아닙니까, 여러분? 네. 자, 4878님께서요. 우리 선조님들 현명하고 용기 있으신 분들이에요. 해주셨고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날 버리고 떠나님 발병나요.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3033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8397님 떠먹여주는 내용이라고 네,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8613님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스스로 일어나 싸워주신 분들 그 용기와 희생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네, 이 감사한 마음 안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0511님께서 정답과 함께 6월이라니 에어컨 기사 우리 딸 사위 땀으로 일해야겠네요. 건강 걱정돼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그래요. 우리 진짜 따님분하고 사위분 가끔씩 우리 좀 맛있는 거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5739님께서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는 상반기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벌써 6월이네요. 반성해야겠어요. 해주셨고요. 1967님, 덕분에 다운된 기운이 좋아져서 오리가락 따라하게 되네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김인설님께서도요,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지켰지요. 우리들은 맛있는 라디오 지키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2630님께서요, 보미님, 혹시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저그 드라마 봤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조선의 이분들 진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이 드라마는 저의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성통곡 하면서 옆에 수건 갖다 놓고 봤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이 드라마도 엄청난 여러분들 힌트가 됩니다. 그쵸? 0016님께서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늘도 야근하며 듣는 맛있는 라디오 덕분에 기운나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2379님께서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분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큰 역할을 했다죠. 정말 존경합니다. 이분들 아니시면 저희들이 이리 못 살지요. 해주셨어요. 그럼요. 정말입니다. 0389님께서요. 여름 되면 택배 일하시는 시아버님 걱정돼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정말 우리 택배 기사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6748님께서요. 만나와 함께하는 저녁 준비는 당연히 맛있겠지요. 하시면서 정답도 함께 잘 보내주셨네요. 꽃분해님께서요. 내돈 띄어먹고 떠난 사람은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자, 그래요.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쵸? 네. 4311님께서요, 6월의 첫날 기분 좋음으로 출발해요 하시면서 정답도 잘 보내주셨고요. 룰루랄라님께서요, 힌트 노래 들으니 녹두장군 전봉주님이 떠올라요 라고 하시면서 또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것의 날이기도 하죠. 이것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1번 빈병, 2번 꾀병, 3번 의병, 4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중에 무엇일지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곡더 듣고 올 텐데요. 대놓고 알려드리는 힌트곡입니다. 땡땡장 황병학의 노래 들으실 텐데요. 문진호의 노래, 김주리의 해금, 한충운의 대금과 소금 연주입니다.

0: 문진호의 노래, 김주리의 해금, 그리고 한충훈의 대금과 소금 연주로 땡땡장 황병학의 노래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드디어 정답 발표할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정답은요. 3번 의병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건 싸움에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거 어떤 말로도 다 표현 못할 만큼 위대하고 숭고한 일이죠. 오늘이 바로 그 의병이란 두 글자에 담긴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법정 기념일 의병의 날인데요.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날이 음력 4월 22일이었고 이날을 양력으로 환산해 호국 보훈의 달의 첫 번째 날인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정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힌트곡의 제목도 의병장 황병학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전남 나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전남 나주시에 있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임진왜란부터 대한제국기 그리고 독립운동과 현대까지 이어진 의병의 발자취를 전시와 기록, 체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 3월에 처음 개관했는데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6월 첫날부터 낮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았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밤이 되면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33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아침에는 서울 19도, 대구 2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인천과 춘천 32도, 전주 31도, 부산 24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영화 헤어화의 OST였죠. 사랑 거짓말이 한효주의 노래로 함께 했는데요. 4878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5558님께서요. 의병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나 봅니다. 역사는 길이길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주셨고요. 4128님께서요. 6월 호국의 달이 되니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바치고 해외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면서 사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의 핍박한 삶에 대한 기사들이 가슴에 자리 잡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어떤 식으로건 간에 이제 선진국이 된 지금 우리 세대가 보답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3736님께서요. 지금 상황에서 국난이 일어나면 의병이 있을까요? 과거 선조들의 애국심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비록 저만은 의병에 앞장서겠습니다. 해주셨어요. 멋지십니다. 보나명님께서요. 국악방송 들으니 역사 속의 숨은 이야기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책상 달력에 의병의 날이라고 되어 있네요. 감히 나라면 나라를 위해 몸바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6월이 시작되는 첫날 의미 있게 맞이합니다. 해주셨고요. 8318님께서요. 6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보내야겠어요. 우리 집의 의병은 저예요. 힘든 시기에 의병처럼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9249님께서요.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위에 있는 많은 이들은 피난 가기 바빴고 민초들이 더욱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의병의 날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라를 지킨 이름 없는 영웅들을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살아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래요.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2026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1부 끝곡 임규익의 노래로 의병아리랑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

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덩기두바 프로젝트의 연주와 노래로 창부타령 5595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5595님께서요. 오늘도 30도가 넘는 날씨에 온몸이 녹았네요. 저녁은 다슬기 아홉국 끓여 먹어볼까 합니다. 창부타령 들려주세요 해주셨는데요. 저는 참고로 오늘 점심에 아홉국 먹었습니다. 아홉 몸에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끓여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창부타령도 잘 들으셨죠?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26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085님께서요. 벌써 6월이라니 시간 참 빠르네요.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되고 2027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저의 올 상반기 계획은요. 불필요한 짐들을 다 정리하자였어요. 안 쓰는 물건은 나눔하거나 버리고 제 몸에 불필요한 살들도 다 버리고 싶었는데 짐 정리든 몸매 관리든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 그래요.

똑같이 불필요한 거 버리는데 물건 버리는 건 비교적 쉬운데 살 버리는 건 저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참 미스테리합니다. 이거 참 어려워요. 그렇죠? 5558님께서요. 날씨가 오늘도 많이 덥네요. 빈병에다 물 한가득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해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수분 보충하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9249님께서요. 6월의 시작.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았으니 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해야겠어요. 매년 새해가 되면 일담한 책들 완독을 해야지 하는데 잘 실천하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서점에 가서 새로운 책을 집으로 데려오기보다는 집에 있는 책들을 읽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집에 있는 책들 먼저 읽어야 하는데 참 저도 그냥 일단 재미있어 보이는 책이 있으면 장바구니에 담고 이 사모으는 것에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집에 있는 책들 읽기 시작하면 한 몇 년 동안은 책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아주 구이사군이 잘하고 계시네요. 6470님께서요. 어느덧 6월이네요. 저는 여름을 더워서 별로 안 좋아해요. 올해 전반기 끝나기까지 계획했던 일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 하려고 거대하게 목표를 짰지만 실천은 잘 못하고 있네요. 남은 하반기에는 잘 실천해서 조금이라도 꿈을 이루고 싶네요. 보미 씨 덕분에 매일매일 저녁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맛있는 라디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다이어트 어떤 목표를 짜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짜셨길래 거대한 목표라고 하셨는지. 다이어트 자체가 거대한 거겠죠? 아유, 그래요. 저도 진짜 잘 안 됩니다. 룰루랄라님께서요. 이제 26년에 적응하고 시작하는 느낌인데 벌써 6월이라뇨. 그래요. 이렇게 룰루랄라님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천천히 느긋하게 걸음걸이 나만의 속도가 조금 늦으신 분들도 계시죠. 김인설님께서요. 저의 2026년 계획은요. 항상 만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해주셨네요. 아유, 정말 다정한 계획입니다. 가나니님께서요. 오늘도 맛있는 라디오 들으며 저녁 맛있게 잘 먹을게요. 저 먼저 먹어서 죄송해요. 사랑해요. 해주셨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오늘 의병의 날이네요. 나라를 위해 평범한 백성들이 나섰으니 대단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역사책에서 보니까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지만요. 사실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쵸? 정말 대단한 삶이었던 거죠. 그쵸? 그 마음들, 그 진짜 대단하셨던 그 하나하나의 어떤 열정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려야겠습니다. 1319님께서요. 전반 후반 다를 게 있나요? 그냥 현재에 충실하면 되지요. 흐르는 대로 하시면서 네. 이 1319님 댁 앞에 핀 작약 꽃이지요. 네, 아유, 너무나 예쁩니다. 늘 봐도 예쁘네요. 자, 그리고 579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참여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삼승 할부지님을 위해 저희 피디님께서 선곡하신 곡입니다. 도정환의 시, 문현의 노래로 깊은 물.

월드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중국에서 양치기 채용 공고에 7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려 중국 노동시장의 불안한 현실을 반영하는 일화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목장주가 지난 4월 말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린 공고는 약 2,000헥타르 규모의 초원에서 양 3,000마리를 돌보는 일이었는데요. 목장주는 가능하면 부부를 선호한다고 밝혔고요. 이곳에서는 1년 내내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용된 사람들은 양에게 먹이를 주고 축사를 청소해야 하는 일을 하며 겨울철에는 실내 업무도 맡아야 하는 조건이었는데요. 해당 목장은 몽골과 국경을 맞닿은 지역에 있어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월급은 1인당 8,000위안, 약 179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숙소와 식료품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중국 도시 민간기업 근로자 평균 월급인 약 6천 위안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해당 공고는 큰 관심을 받아 몇 시간 만에 약 5,9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지원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렸는데요. 상하이와 충칭 같은 대도시의 사무직 근로자부터 제조업 노동자,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이른바 구구유용 문화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장시간 노동에 지친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들이 자연 속에서 일하는 목장 생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장주는 목장 근무 경험이 있는 1980년대생 부부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쿠각과 오해인의 연주한 노래로 일렁이는구나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앞서 들으신 곡 깊은 물 울림이 있는 노래네요. 좋은 곡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고요. 삼승할부지님도 저는 상반기 끝나기 전에 건강이 회복되길 빌면서 노력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현의 깊은 물 노래 들으면서 오늘 저녁도 즐겁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6759님 몇 달째 하천변 걸으며 들꽃 보는 게 재미였는데 하천변 정비로 들꽃들 말끔하게 배불었다고 아쉽지만 네 해충들 기승 부릴 걸 대비했으니 위안 삼으면서 오늘도 하천 걸으신다고 문자 주셨네요. 자 8397님께서요. 비상계엄 막아낸 국민도 의병이 아닐런지요 해주셨어요. 아 그러네요. 이 시대의 의병들이네요. 그쵸?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범장기지떡 선물 세트 6748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5085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692

이사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1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마크 테일러의 색소폰 연주 외 여러분의 연주로 새야새야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근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0: 일을 하면은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 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중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 마땅하도 양구 과친을 생각하야 죽이도 남건 이와 내가 수다리라 내고 와라 가는 배 한 번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6월이 되면 세상은 조금 더 다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담장엔 장미가 피어나고 산과 들에는 찔레꽃 향기가 번지고 초록 잎들은 바람에도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요. 나태주 시인은 6월에라는 시에서 말없이 바라보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지는 계절, 모두 푸른 6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박원자가 쓴 시에 오숙자가 곡을 붙인 푸른 6월의 테너 이영화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사람은 초록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죠. 숲과 나무 가까이 머물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녹색 갈증이라고도 부르는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6월의 풍경 속에 서 있으면 괜히 숨이 느긋해지고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6월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의 나무와 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초록을 마음에 담아보시면 어떨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유경환 씨 박판길 작곡 6월 나비 바리톤 박수길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명숙 씨 조원경 작곡 6월 애가 소프라노 이미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오규원 시 최유경 작곡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바리톤 양준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위해 공연 초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6월 18일 목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올해 두 번째 정기공연

피터 그라임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어 오페라로 꼽히는 걸작이자 국내 제작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역사적인 초연 무대입니다. 세계적인 연출가 줄리앙 샤바와 국내외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국제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진행되는 오페라지만 한국어와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니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공연에서 볼스토로드 선장역으로 목요일과 토요일 무대에 서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께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이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국립오페라단에서 특별히 금요일 공연 티켓을 S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에 문자로 성함과 함께 공연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두 쌍, 네 분께 6월 19일 오후 7시 공연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질 국립오페라단의 감동적인 무대, 피터 그라임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박춘근 시 신동일 작곡 사랑이 미친 걸까? 소프라노 최우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유승옥 시 홍재근 작곡 아빠와 함께 부르는 노래 김초와 어린이와 바리톤 김치영이 같이 부릅니다.

소프라노 최우영이 부른 사랑이 미친 걸까 들으셨고요. 김주화 어린이와 바리톤 김치영이 함께 부른 아빠와 함께 부르는 노래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입니다. 윤선의 노래 정소희의 대금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이 6월 1일 월요일인데요. 지난 5월을 돌아볼 때 화제 공연이 있어서 FM과학당과 함께 오늘과 내일 만나볼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공연 실황입니다. 가야금 연주자 김일륜이 선보인 황병기 가야금 창작곡 한쌈 열다섯 실황인데요. 그 제목처럼 한 무대에서 약 3시간에 걸쳐서 황병기 명인이 작곡한 15곡의 가야금 독주곡을 선보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인 김일륜은 전주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거쳐서 이화여대에서 석사와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국립국악원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악관현악을 비롯하여 실내악과 여러 협연 무대들을 두루 경험했는데요. 또 연주자로서도 산조 여섯 바탕을 완주하고 특히 세산조, 경드름산조, 가야송 등 박보문의 가야금 작품을 초연하면서 작곡가와 연주자가 함께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척한 대표적인 사례와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시절에 활동했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파일베리 작곡한 캐논을 가야금 3중주로 편곡하여 선보였던 서울세울 가야금 3중주단의 멤버로도 활약했습니다. 이후 숙명여자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숙명가야금연주단을 창단했고요. 또 중앙대학교에 부임한 후로는 중앙가야스트라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창작음악을 위한 여러 가야금 앙상블의 계보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히 또 독주자로 오랜만에 무대 위에 올라서 황병기의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이러한 김일륜 가야금 연주자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와 아시아금교류회 명예회원 그리고 이번 공연과도 맞물리는 특별한 이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황병기 작품 보존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황병기 하면은 1936년에 태어나서 2018년에 고인이 된 가야금의 명인으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1951년에 피란지 부산에서 처음 가야금을 배웠고요. 국립국악원에서 김영윤에게는 정악을, 김윤덕에게는 정남이째 가야금 산조를, 또 심상건과 김병호 등에게 여러 가야금 곡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이력은 독특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하지만 1959년부터 서울대학교 음대 국악과가 신설될 때 강사로 출강하면서 본격적인 음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62년에 창작 가야금 곡으로 숲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 곡은 지금도

한국 최초의 가야금 창작곡으로 평가되면서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처럼 황병기가 남긴 15곡의 창작곡들을 선보였는데요. 그 구성이 독특합니다. 보통은 연주자들이 이렇게 한 작곡가가 남긴 작품 세계를 조명할 때 초기 작품, 중기 작품, 그리고 노년의 만년의 작품을 다루곤 하는데요. 이 연대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근작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1962년 최초의 가야금 곡인 숲을 끝에 놓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황병기의 상대적으로 최근작부터 만나볼 수 있는 무대라는 점 아주 독특한 구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곡 하마단 준비되어 있는데요. 2000년에 작곡한 17연 가야금을 위한 창작곡입니다. 총 3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중몰이, 자진몰이풍으로, 휘몰이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마단, 우리에게는 좀 낯선 소재이자 제목이기도 한데요. 고대 페르시아 시대부터 있어왔던 도시 이름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향한 자신만의 노스텔지어를 이 곡에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고대 도시 하마단이라는 곳으로 이 가야금 곡과 함께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병기가 작곡한 하마단, 이번 공연이자 FM국악당의 첫 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가 함께합니다.

지난 5월 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이 오른 김일륜 가야금 연주자의 황병기 가야금 창작곡을 선보였던 공연 한쌈 15. 그 중에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황병기 작곡의 하마단이었고요.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곡은 황병기가 1999년에 작곡한 시계탑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창밖으로 보인 시계탑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17연 가야금을 위한 창작곡입니다. 총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악장은 약간 느리고 담담한 가락으로, 2악장은 시계 소리를 연상시키는 4분의 4박자의 서양풍의 아름다운 선율로 진행되고요. 3악장에서는 중중몰이 장단을 빌어서 발랄한 춤곡으로 전개되고, 4악장에서는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가락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시계탑 듣겠습니다.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가 함께합니다.

참, 이 곡은 음악보다는 사연으로 먼저 다가오는 곡입니다. 명희는 병석에서도 악곡, 악상을 떠올리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시계탑을 보면서 썼다는 시계탑이었고요.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연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곡은 달아높이곰입니다. 1996년에 위촉받아 작곡된 곡인데요. 백제 가요로부터 모티브를 얻어서 곡을 썼습니다. 멀리 장사를 나갔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남편에게 달이 높이 비추어 편안한 기갓길이 되기를 바라는 아내의 훈훈한 마음과 그 간절함이 담긴 백제가요 정읍사가 이 곡의 모티브입니다. 총 다섯 곡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악장 경건하게, 2악장에서는 흥겨운 무곡풍의 가락이 진행되고요. 3악장 엄모리에서는 그 흥이 더욱더 고조됩니다. 4악장 고요하게에서는 1악장에서 선보였던 잔잔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5악장 휘몰이에서는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격정적인 가락이 한데 어우러지다가 그 중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요 달아달아 밝은달아 가락이 삽입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일륜의 가요금 연주로 달아높이곰 듣겠습니다. 장구연주의 김웅식이 함께합니다.

황병기 작곡의 달아 높이 곰,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황병기 명인의 대표작 중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1994년 작품 밤의 소리입니다. 동경 하라주쿠 라포레 뮤지엄 홀에서 초연이 되었는데요. 이 곡은 성재 수간도라는 동양화로부터 악상을 얻어서 작곡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을 본다면은 숲속에 사는 어느 남자가 달빛 아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살인문 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하지만 찾아오는 이는 없고 바람만 휘몰아치면서 그의 머리칼과 나뭇잎이 몹시 나부끼고 있는 장면도 화폭에 한 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그가 1994년에 냈던 에세이집 제목도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또 이번 공연에서 프로그램북을 쓴 그의 아들 황원목 교수 역시 아버지가 밤마다 가야금 연주를 하는 것을 이렇게 회상.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인 70년대에는 형과 한방을 썼는데 내 침대는 당시 집을 고친 후 아버지가 연습을 주로 하시던 응접실과 내 침실 사이에 설치된 나무 미닫이 문에 딱 붙어 있어서 그 소리들이 잘 들렸다. 게다가 아버지는 한밤중에 연습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말 그대로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들려왔다. 황병기 명인이 그 밤의 소리를 가야금으로 어떻게 옮겼을까? 총 4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악장을 지나가면서 명인이 지새우던 그 밤의 소리를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일륜의 가야금 연주로 밤의 소리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김웅식이 함께합니다.

황병기가 작곡한 밤의 소리 들어봤고요.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가야금 소리에도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 황병기의 창작곡들을 들으실 때 여러 장구 연주와 그 주법도 세밀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전에는 황병기 명인이 용인대 교수였던 김정수 장구 연주자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여러 주법들을 개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가야금 소리를 잘 받쳐주는 다양한 음영의 장구 소리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FM과학당의 마지막 곡입니다. 황병기가 1979년에 작곡한 전설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총 5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중 1악장인 그리움만 들을 텐데요. 전설의 나라로 도입되는 서곡풍을 갖고 있어서 그 가락이 아득히 밀려오는 어떤 기억과 또 신비롭고 아름답게 들리기도 합니다. 황병기가 작곡한 전설 그중에 그리움이라는 부제가 붙은 1악장만 듣겠습니다.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가 함께합니다.

1악장 그리움 들었고요.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과 내일은 지난 5월 3일 국립고학원 우면당에 오른 가야금 연주자 김일륜의 황병기 가야금 창작곡 한쌈 15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내일도 역시 황병기의 주옥 같은 작품들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뒤편엔 안산이라는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자락에 있는 봉원사에서는 매년 현충일에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제가 봉행됩니다. 영산제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한 가르침,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범패와 작법으로 구현해낸 불교의식입니다. 생명존중의 정신 위에 화려하면서도 장중함을 함께 담은 영산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기도 한데요. 평생 한 길을 걸어온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국가 무형 유산 제50호 영산제 전승 교육사 마일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1962년도에 2월 19일 날 지금 살고 있는 봉원사에 입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벌써 65년이 됐네요. 횟수로는요. 제가 출가했을 때가 속간 아이로 14살 때 들어왔습니다. 출생지가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그래서 큰아버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금화 터널이 뚫리기 전에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제가 그 방학 때면은 이제 곤충 채집 뭐 식물 채집 이런 거를 이제 하러 여기 큰 댁에로 오면은 그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좀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할아버님이 이제 여기 계셨는데 할아버님께서 당시에 그 봉원사에 이만봉 스님이라고 하는 그 어른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나중에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으로다가 보유자가 되신 그런 어른 스님인데 같이 이제 인연을 맺어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62년도 2월 19일 날 이제 이 절에를 이렇게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입산을 한 겁니다. 요 앞에 종무소 앞에 보면은 느티나무가 한 500년 된 느티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 이제 여기 오면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고 그러면은 노스님들이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예, 아가야, 거기서 잘못하면 떨어지면 다치니까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제 이랬는데, 그 당시에 6월달이 이렇게 이제 여기를 오면은 그 스님들께서 나중에 안 거지만 이제 이렇게 공양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수박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할아버지하고 그 느트나무 밑에서 있으면은 그 스님들이 오시면서 그 누구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님을 많이 아시니까 스님들이. 그래서 우리 손주입니다 하면은 그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저 손주 주라고 해가지고는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만 나는 겁니다, 지금 저는요. 그때부터 이제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몰랐었죠. 이제 어렸을 때 행자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사는 집에 이제 그 스님께서, 여기는 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찰이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법당 앞에서 항상 염불하는 스님들 염불을 잘 듣고 그거를 배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 범패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의반이라고 할까 타의반이라고 할까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원래 봉헌사에서는 그 의식을 하는 스님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럼 그때는 염불을 어디서 많이 했냐면 백년사라고 하는 절에 어장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스님들이 염불을 할줄 모르는 스님들은 써주질 않았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큰 절에서 제를 하게 되면은 이절 저절 해가지고 그 절에 모든 스님들을 이렇게 모셨는데 어장 스님들을 모셨는데 봉헌사에 대중이 많고 그러니까 안 모실 수는 없고 모시긴 했는데 와서 염불을 하나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보시만 이제 제가 끝나고 나면 보시만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많이 느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월하라고 하는 그 스님이 이제 봉헌사에 계실 때 그 스님께서 이제 백년사에 가셔서 그 범패를 배워가지고 여기를 오셔서 우리 봉헌사에로 오셔서 이제 운파 스님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화담 스님, 덕산 스님, 일파 스님, 영월 스님, 뭐 송암 스님, 이제 벽해 스님 이런 아주 그 당대에 아주 젊은 스님들을 갖다가 전부 그 범패를 갖다가 일러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스님들이 봉헌사에서 계속 그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배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큰 제를 들어도 다른 절에서 스님들을 초빙을 하지 않아도 그 스님들이 무슨 염불도 할 수가 있고 바라도 출 수가 있고 나비 춤도 할 수가 있고 또 벚꽃 춤도 할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의식을 이제 봉헌사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자꾸 흐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스님네들이 다른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여기 이제 못 가르치고 하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염불을 배우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어른 스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와서 절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생소해가지고 그 듣고도 배워야 되고 이제 책을 이제 조그마한 천수경에 이제 조그만 책을 주시면서 이거를 외우라 하는데 사실 그게 전혀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법당에서 이제 바라춤도 추고 뭐 나비춤도 추고 뭐 피리도 불고 굉장히 그 정신없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어디서 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월달 같은 때는 요즘은 이제 지신 밝기도 하고 뭐 국악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각 지역대로 특수한 그 의식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거를 전혀 몰랐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막 태평소 불고 북을 치고 소라를 불고 제금을 치면서 하, 그 스님들이 그거 하는 걸 보니까는 굉장히 그 아주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제가 사는 요사채에 그 무쇠 솥, 조그만 솥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솥뚜껑을 가지고 이제 바라치는 것 같아 자꾸 흉내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에 이제 운자 파자 운파스님께서 예,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여기를 네가 들어와서 배워라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사는 집에 살던 집에 보살님이 허락을 해줘야 나가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면은 나가서 또 혹시라도 무슨 잘못 빠질까 봐 해서 이제 걱정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운파스님께서 그 화주보살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스님께 가니까는 제 위에 여섯 명의 이제 그 삼위 스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말 행자로서 이제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운파스님한테 그게 너무 좋으니까는 자꾸 하나씩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군대를 나가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69년도에 제가 군대를 나갔는데요. 군대를 나가기 전까지 그 스님한테 이제 의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주공공 그다음에 이제 곧 두 번째로 이제 그 높은 갑배 예,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배우고 영산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나가게 된 거죠.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천년의 세월 동안 면면이 전승되어온 귀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급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이룬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배울 때는 요즘 같이 이렇게 하질 않았고요. 그때는 이제 그 운파 스님 댁의 그 요사채 거기 이제 방에서 그때는 일곱 명이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이제 장판으로 된 방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뺑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그 가르쳐 주신 스님의 입 모양을 이제 저희가 그대로 이제 보고서 오 하면 오 하고 이 하면 이 하고 이렇게 해서 소리를 이제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계속 질러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아프지 않습니까? 목이 아프면은 킥킥 끓이고 이제 막 기침을 하고 이러면은

그때 이렇게 제 얼굴을 보세요. 표정을 보시고 나서는 이 조끼 주머니에서 옛날에 양의 푸대 있죠. 양의 푸대는 밀가루 푸대 같은 거. 그 누런 종이로다 된 거. 거기에다가 그 호렴 있잖아요. 이제 그 염전에서 이제 가져온 그 호렴이 그때는 개어기보다가 아주 시커먼 때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거무죽 소금이 해야 되는데, 좀 그 바닷물, 그 이제 진흙 같은 거, 개역 같은 게 있어서 좀 푸둥둥해요. 근데 그거를 노추발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두시고 이 다듬이 빵맹이 있잖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다듬이질 하던 거. 그거 뒤로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빠가지고는 그걸 스님께서 이제 빠셔서 양의 종이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놓아가지고는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 당신이 목이 칼칼하든지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쩔쩔 매고 그러면 손 벌려 보라 그러고서 그거를 조금씩 주시고 입안에다 이제 누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어렸을 때인데 운파 스님한테 배울 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을 때인데 스님은 이렇게 손에다 주고 그거를 입에다 틀어놓으라고 그러는데 입에다 두면 짜잖아요. 그 지금 같으면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집어넣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어리고 하니까는 스님 짱 거를 내주시냐고 이러면서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그렇게 해서 목을 가라앉혀야 된단다 이러시면서 이제 그 스님께서는 다독거리면서 이걸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녹음기가 없다 보니까는 거기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소리를 계속 이제 해주시는데 그분은 이 수인으로 손가락으로 많은 것을 기억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봉원 일자, 이제 일편향인데 일자를 가리킬 때 보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후오.

그러니까 손 모양을 계속 이렇게 해 주시면서 요대로 습관을 들여라. 그럼 소리를 들리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여기 사시면서도 해소병이 있으셔가지고 정말 그 기침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후학들에게 일러주시면서 꼭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은 이거 배우기가 힘들어도 앞으로 20, 30년만 지나면은 자가용을 갖고 와서 너희들한테 제를 해주세요 스님 그러고 모시러 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는 상상도 못할 때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 30년 후에 정말 많은 절에서 스님들 초청이 와요. 스님들 초청이 오는데 그 저희가 염보를 많이 하는 걸 갖다가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 너희가 후학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부처님한테 죄를 짓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때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서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0: 보니까 어떨 때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연보를 지금도 이제 두 군데 다니면서 이제 뭐 한 군데서는 한 20대분 되고 또 한 군데서는 30명이 넘게 이렇게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옛날에 그렇게 몸이 정말 힘드셔서 그 해소병 때문에 고생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이것을 후학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은 네가 죄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빚으로 남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못 참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이렇게 잘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지신걸정 나무일신봉청 지방삼세 부처님과 팔만사천 큰법보와
0: 이제 스님들이 자꾸 연세는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이해구 선생님께서 또 성경님 그 선생님하고 두 분이 여기를 오셨어요. 보원사회로 오셔서 그때 이제 그 한만영 교수라고 이해구 선생님 제자가 되시는 분인데 그 한만영 교수님이 여기를 오셔서 당신이 절에서 쓰는 연보를 범패라고 하는 거를 이 조사를 하러 왔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일러달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구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파 스님, 뭐 송암 스님, 여기 화담 스님, 뭐 벽회 스님 이렇게 여러 어른들한테 그런 거를 다 이제 구슬로다가 이제 해가지고 그 해가지고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68년도 5월 16, 17, 18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정확한 날짜가 68년도 5월 달에 여기서 신도도 아무도 없고 한데 이제 그 연불을 이제 하시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어장 스님들을 이제 전국에서 소리 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한 데다 모이시게 해가지고 여기서 3일 동안 한 150곡을 갖다가 이제 그 이제 녹음 테이프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수록을 하셨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뭐 소리는 소리대로 이제 바라, 춤, 뭐 작법은 작법대로 이런 거서 다 이제 해가지고 그것을 수록을 하고 나니까 스님들끼리도 서로 만나는데 어느 스님은 헛소리가 잘 되고 어느 스님은 안차비 소리가 잘 되고 또 어느 스님은 짓소리가 잘 되고 어느 스님은 또 바라가 잘 되고 막 이런 게 다 각각 다르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옥천범음회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결성을 했어요. 68년도에 예, 그래서 옥천범음회라고 하는 걸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소리에 이제 모든 것을 그래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뭐 회장을 뽑고 무슨 이제 증명을 뽑고 무슨 이제 소임들을 다 이제 이렇게 뽑았죠. 이제 뽑아가지고 그때 옥천범음회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럼 왜 옥천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범음회 앞에다 그걸 붙였느냐 하면은 진감선사께서 804년에 당나라의 세공사로 다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범패를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820년인가 그때 15년인가 얼마를 공부를 하시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지금의 이제 쌍계사죠. 그 당시 거기에 이제 거기에다가 절을 지시고 그 절 이름을 옥천사라고 이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북에 있는 옥천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는 구소

옥자에다 샘천자를 쓰는 게 옥천 모음에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절을 만들어 가지고 옥천사다 이래서 거기서 진감선사께서 이제 범패를 일러주셨다는 것이 거기 탑 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 모임을 갔던 스님들께서 옥천 그 범음 이제 옥천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연유가 됐으니까 진감선사로부터 이제 연유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쓰자 해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옥천 범음회를 하게 된 거죠.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군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기수에서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7명을 차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265명 중에서 7명을 차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특혜가 있느냐?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해군 제대한 선배들이 타고 있는 코리안 나인이라고 하는 외국 외항선 거기 승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 갑판사관께서는 이제 저를 추천을 해주면서 일 잘했으니까 너는 이거 타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달러가 1불에 300원씩 할 때입니다. 그때는 달러가 1불에. 그거를 1년에 2주 휴가를 주면서 한 달에 달러를 300불을 준다. 그러니까 그걸 해라. 이제 그걸 타라. 그러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은사 스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여기를 들어와서 인사를 제가 드렸어요. 예, 은사 스님께 이제 휴가를 이제 제대 휴가를 이렇게 왔습니다 스님. 그랬더니 저희 의사 스님이 이제 충청남도 당진 분인데 그 애썼구먼. 그래서 아 제대로 하면 어쩔 거요, 뭐 할 거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지 않아도 스님께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지금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외항선 타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낙심을 하시면서 이렇게 단주를 굴리시면서 참 자네가 그 고생 해가지고 그 배우기 어려운 범패를 배웠는데 그거를 다 그 잘 배워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쓸데없이 버리고 그 배를 탈 생각을 한다니 참 이건 참 너무 아까울세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눈가를 보니까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안에.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진짜 그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스님 지금 결정 진 건 아니고요. 거기서 자꾸 이렇게 부대에서 일을 잘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7명 뽑는데 제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좋은 자리니까는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글쎄 그것도 좋긴 한데 이게 배운 게 너무 아깝다는 거야 당신은. 그래서 다시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갑판사관한테. 절에서 온 거는 모르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외항선 타는 거를 취소할 테니까, 저는 거기 안 타니까, 사관님께서 이렇게 잘 하는 사람으로다가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대증 받고 딱 오면서, 여길 오면서 이제 그 삭발을 하고 딱 들어와서 예비군 옷을 입고 이제 큰절을 삼배를 은사스님께 했더니 잘했다고 그냥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열심히 이제 송암스님께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송암스님께서 제대도 하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배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파스님한테 배운 소리 또뭐 벽해스님한테 배운 소리 또그 외의 스님들한테도 여러 스님들한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스님 소리하고 저 스님 소리하고 약간씩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어느 스님은 어떤 것이 특징이 있고 어느 스님은 어떤 게 특징이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떤 소리는 어느 스님 소리다, 어떤 소리는 어느 스님 소리다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개가 틀린 것은 아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은 틀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에 따라서 약간의 소리가 차이는 있어서 다를 뿐이지 크게 보면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창작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배워서 열심히 후학들에게 전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마치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듯 온 마음을 바쳐 연불하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가 72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73년도 11월 5일 날 그 68년대 조사한 걸 가지고 무대 종목으로다가 이제 그 범패가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 50호로다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 거기에 이제 운공 스님, 벽응 스님, 송암 스님 이제 세 분이 범패의 보유자로다가 지정이 되신 거예요, 이제. 범패 보유자로다 지정이 되시고 무대 종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개인이 전수생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송암 스님께서는 이제 구혜 스님을 이제 전수생으로 삼고 또 벽응 스님께서는 그 이석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스님을 이제 전수생으로 삼고 근데 김운공 스님은 당신이 소리를 가리켰던 사람들이 이제 그 비구 스님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 아직 지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암 스님께서 저한테 74년도에 이제 운공 스님한테 네가 저 전수생으로다가 저 등록을 해서 그 스님께 연보를 또 배우고 해서 전수생을 해서 이수자 되고 그러면 너도 나중에 인간문화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진다. 그래 열심히 이제 배우고 익혀라. 이래 해가지고는 이제 전수생을 이제 그 운공 스님 앞으로 이제 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송암 스님께서 옥천 범음회가 이제 69년도에 1회를 하고 70년에 2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71년

72년, 73년도 3년을 못했어요. 74년도에 이제 송암 시인께서 74년도에 3회 옥천 보험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네가 이제 저한테 네가 중강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강습회를 하는 게 3개월입니다, 보통. 3개월을 하는데 매일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5일, 주 5일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면 그게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자그마치 한 70명이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송암스님께서 그 입학식 날 당신이 이제 다 앞에 나오셔서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러더니 이제 저를 소개를 해 주시면서 전에 여기 어려서 입산을 해가지고 범패를 충분히 이제 잘 오신 스님이다. 그런데 군대를 안 갔으면은 군대를 안 갔으면 그때 1회 옥천 보험회 할 때 너희들 중강을 다 맡아서 해 주실 분이었는데 그때 군대 가는 바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중강을 하니까 그때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 배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소개를 해 주시면서 첫날은 당신이 이제 마치셨어요, 세 시간을.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들어오셔서는 이제 절더러 아까 이제 했던 보원 일편양 여기서부터 이제 그걸 이제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스님이 나가시더니 지금 저 종각이 있어요. 저기 이제 보면 그 큰 방 연불당 옆에 종각이 있는데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연불하는 가르치는 소리가 이제 스피커로 다 나가니까는 계속 그 종각을 이렇게 도우시면서 당신이 듣는 거예요. 이놈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못 가르치고 있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 5일을 이렇게 나오시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왔다 갔다 하시고 당신도 연보를 하시고 이제 계속 뭐 그분은 열반하실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3회 옥천 보험회를 이제 다 무사히 이제 수료식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회 스님도 있고 송강 스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을 같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운파 스님께서 살아 계셨으면은 그 스님이 정말 참 좋았을 텐데 제가 69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70년도에 3월 달에 열반을 하신 거예요. 예, 그 해소병이 있으신 그 스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송암 스님이 여기 봉원사에서는 이제 대표로 계시는 거고. 그리고 또 벽해 스님도 그 해에 또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떠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이름을 놓아가지고 이제 벽웅 스님, 운공 스님, 또 송암 스님 이분 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남을 놓고 실질적인 공부는 이제 전수생들이 이제 공부를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참 많이 그 이어져서 한 10회 정도,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한 10회 정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학교 명칭이 옥천범음회에서 옥천범음 대학으로 이제 그게 93년인가 94년

지금 이제 옥천보험대학이 그게 이제 그 어른 스님께서 열반을 2000년도에 이제 열반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 스님께서 열반을 하시니까는 그때 이제 뭐 호랑이 없는 산에는 토끼가 왕이다 이제 해가지고 송암 스님께 배우신 분들 뭐 이제 그 전에 배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송암 스님 살아 계실 때는 아무 얘기도 없던 사람들이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건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갈등이 자꾸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 저기서 이제 저한테 이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어른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스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실물을 많이 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세미나를 갖다가 학교에서 세미나를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고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03년도에 봉헌사 총무를 봤어요. 그때 봉헌사에 총무를 보면서 이제 그 나한테 이제 기띔을 해주신 이제 그 기자분의 이제 말씀을 잘 이제 듣고선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 이제 우리 봉헌사에 지금 동경대학교 대학원 졸업하신 신만춘 이제 스님 교수님하고 지금 이제 동국대학교 강의 나가시는 이제 김보편 스님하고 두 스님을 나가 모셔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제1회 옥천보험대학 학술 세미나를 올해 이걸 한번 해라. 준비를 해라. 나는 이거에 대해서 무례한이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는 돈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국내외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몇 교수님들을 모시고 해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영산제 그 학술 세미나를 1회를 2003년도에 이제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주지 스님하고 보험대학 이제 영산제 보존에 일을 보시고 계신 이제 스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걸 좀 할 테니까, 이제 초청하는 이제 교수님들 거마비들 드려야 되고, 또 이거 책으로 만들어서 이거 배포를 하려면 인쇄비도 들어가야 되고, 재본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 사중에서 좀 돈 좀 주시고, 영산제 보존에서 돈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했더니 자꾸 일 벌리지 말라고. 그 이런 스님은 이렇게 일을 많이 벌리시느냐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에서 아 그럼 알았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래놓고는 제 개인 돈도 내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돈 좀 걷어가지고 이제 일에 그 학술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도 역시 돈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보니까 학술 세미나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그냥 뭐,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다 했더니 거기서 8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러니 이제 사주에도 돈 손 벌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는 800만 원을 다 이제 법현 스님하고 만추 스님한테 이제 맡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옥천보험대에서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할 거니까 필요하신 거 다 말씀을 하시면은 여기서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것을 이제 착을 했어요. 잘 하고 나니까는 이제 각

국악과 교수들을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정병호 교수님 중앙대학교에 또 홍유식 교수님 한양대 권오성 교수님 이런 분들 이제 해가지고는 처음 모셔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그때 그 자꾸 벌리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 아 이게 이렇게 이게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학정은행제가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종단에서도 인가가 안 난 이제 학교가 있는데

그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데 뭐 그 강릉시에서 뭐 얼마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우리도 이걸 하면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될 것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2009년도 1월 달에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애를 썼지만 2009년도 1월 1일부터 제가 이제 그 40대 주지에 이제 취임을 하고 그해 9월 30일 날 저기 어디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그것이 이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날 현충일날 촬영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오고 뉴욕에서도 이제 와서 배우고 또 여기 지금 그 현재는 텍사스에서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배우는 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국악을 하던 분들이 캐나다로 가신 분들도 있고 뭐 대만에 가서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영산제가 유네스코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도월 선생님 있잖아요. 도월 선생님 아드님이 김일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밴쿠버에 있다고 그러던데 학교가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공부를 하는데 요번에 그 박사 학위를 불교에 대한 거를 이제 와서 저한테 와서 이제 의식도 조금 하고 바라도 이제 조금 하고 뭐 작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7년 만인가 하여튼 그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가지고 한 3주 전에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지금 다녀가서 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이제 이렇게 받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이걸 받았으니까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그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길이 부처님 저 그 보은하는 길이다. 그리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이제 다녀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듯 범패를 전승하고 널리 알려온 이룬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데서 85년도에 가서 이제 저희가 그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세미나를 하는데 교수들이 한 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장소는 이제 그 암스테르담의 이제 뭐 컬처 센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그 교수들은 그쪽 지역에서만 오신 것은 아니라 이제 그쪽 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한 500여 명 정도가 모이셨는데 이제 바라춤을 이제 천수바라를 한번 추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보고 느끼고 한 것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희가 그 짓소리라고 하는 이제 인성이라고 끓인 자에다가 소리 성자를 쓰는 게 인성이라고 하는 짓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거기서 막 일어나서 이 기립박수를 치고 기립박수를 치고선 뭐 원더풀이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때 되게 좋아들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뉴욕에 그 어디니까 카네기 메인홀에 가서 그 행사를 했는데 2600석이 만석이 돼가지고 그 플라싱에 가면 전등사라고 하는 이제 절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날 참석을 못한 분들이 이제 한인회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오서 그 11명의 스님이 가가지고 이제 그 아주 전통적인 의식으로 그렇게 해서 잘 그 제를 모셔주고 이제 오고 또 실제로 초청을 해 주셔서 토론토에 가서 거기서도 2년을 두고 갔고요. 또 뭐 이제 그 베를린 같은 데도 가서 또 일본의 동경 국립극장도 가고 스위스의 이제 그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도 저 프랑스 거기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도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뭐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활발하게 이제 그 한국의 영산제라고 하는 것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가서 이렇게

비슷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여기 들어왔을 때 범패를 꼭 해야 되겠다. 무슨 내가 이 세상 나왔다가 사는 게 뭔가 이렇게 답답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이제 절에 가면은 공부도 시켜주고 이제 밥도 배불리 먹고 그렇게 하니까 절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왔거든요. 왔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이제 하라 그러니까는 공부를 이제 정말 전심전력을 다 해서 했는데 제가 뿌듯한 거는 잘 배워가지고 우리 은사스님께서 그 제가 좀 밖으로 나가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 할 때 은사스님께서 잘 저를 잡아주셔서 더 거기다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후학들에게 은파스님이나 송암스님이나 벽회스님이나 또 화담스님 또 해자 경자 우리 은사스님 이런 분들이 일러주셨던 것을 갖다가 남김없이 후학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절에 가서 49제를 한번 다른 절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49제를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서 절을 삼배를 하면서 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애엄마가 밥만 먹으면 절에 간다 그래서 절에서 뭘 하길래 도대체 맨날 절에 간다 그러냐 이러고선 절에 갈 때마다 자기가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는데 그날 자기 엄마가 49제를 거기서 지내는데 스님의 연봇 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정말 굉장히 참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의 이 연봇 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 우리 애어멈을 절에 가서 뭘 하든 말든 자기는 정말 이제 절에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잘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색시되는 보살이 그봐 내가 뭘 알았어 그래가면서 자기 엄마 그 돌아가시고 나서 49제 때 이제 스님이 연보하러 오시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을 이제 한번 좀 잘 연보하는 걸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우리가 수행하듯이 연불도 하나의 그 선입니다. 얼른 얘기하면은.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오셔서 처음 접하는 이 범패가 그렇게 배우기가 녹록한 게 아닙니다. 하시기가 어렵고 또 배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면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60년을 넘게 범패를 했어도 아직도 제장에서 못 써먹었던 연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벌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입으로 연벌을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관하라 그런단 말이지. 마음으로는 연벌하는 그 의미를 관하라 그러는데 그거 저거 다 그만두더라도 이 세상에서 당신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연보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친구도 될 수 있을 거고 애인도 될 수 있을 거고 부모도 될 수 있을 거고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떠났을 때 얼마나 그 애잔한 마음이 들어가겠느냐. 그분하고 우리는 불교에서는 계속 윤회를 하니까 어느샌가 또 만난다. 더 그때 큰 기쁨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다가 오늘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1962년 봉원사에서 출가해 65년 동안 한결같이 범패 전승에 노력을 기울여온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라지는 동네 산책로. 늦은 밤 퇴근할 때 창밖으로 펼쳐지는 야경이 너무 예쁜 도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멋진 길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바라보고 굳어있던 표정도 부드럽게 풀리고 아 좋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그런 멋진 길이 있다면 그것 또한 행운일 거예요. 이곳저곳 오가는 동안 마주치는 나만의 멋진 길, 그 길의 풍경을 떠올리며 시작해보려 합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에피톤 프로젝트의 초록 들려드렸어요. 꽃이 한참 피었다가 이제 말 그대로 초록이 무성해지는 요즘이죠. 이렇게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기부터 확 달라지는 그런 기분 좋은 길이 있어요. 내 동선에 항상 그런 길이 있다면 진짜 그게 행운일 텐데 무수한 길을 우리가 바쁘게 오가는데 그런 길 많이 지나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마음껏 또 감탄하시면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팡동규님께서 세준님 반가워요. 유독 지치는 월요일이었는데 오프닝부터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아 그러셨군요. 선곡하신 분이 기분이 되게 좋으시겠습니다. 토닥토닥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오는 날이면 잠실에서 한강 다리를 지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노을진 한강 풍경이나 야경이 참 멋져요. 아 그러니까요 이 한강 뭐 비단 한강뿐이 아니라 이렇게 노을지는 강변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건 진짜 특권일 거예요. 이거는 뭐 맘먹고 놀러가서 보지 않는 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풍경일 수도 있는데 야경도 마찬가지고 좋으시겠습니다. 토닥토닥님. 김인설님 벌써 2026년도 반 정도 지나갔네요. 6월 첫 월요일 이음밤 출석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2분의 5니까 반까지는 아닌데 왠지 6월만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아우 벌써 반이나 지났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던 버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이미 6월이 다 끝나버린 거야. 그렇게 따지면 반이 지나긴 지났네요. 아이고 그래요. 뭐 아직 반 이상 남았으니까 또 기대를 해봐야죠. 이지영님 요즘 루틴이 이음밤 출석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워요. 즐거우시다니 다행이고요. 이게 제가 밤에 이제 지인 분들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럼 밤에 라디오 해요. 그럼 너무 힘들겠다. 의외로 그렇게들 반응하십니다. 예? 그러면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물으면 아니 하루에 두 시간을 어디에 얽매여 그렇게 표현하세요. 얽매여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인가 더구나 밤 10시에서 12시 생각해보면 그렇긴 한데 일단 저는 물론 뭐 방송하는 도중에 아우 피곤하다 뭐 이런 적은 있지만 이 방송 진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게 이제 보편적인 정서라 가정하면 청취자분들도 하루에 두 시간 이거 라디오 듣는 게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지영님 포함하여 늘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더더욱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잔나비의 노래입니다.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한마음님께서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곡 선곡하셨네요. 이 밤에 사랑이 싹 트는 것만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번호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웨스턴 가드님께서 오랜만에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요. 이 음밤과 함께하니 기쁨이 증폭되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래 원래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 우리가 많이 듣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 세상이 좀 각박해져서 기쁨은 나누면 시기와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내 약점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오가던데 예, 그건 바깥 세상 얘기고 우리 이음밤 세계관에서는 여전히 그 아주 예쁘고 고운 법칙이 유효하니까요. 좋은 일들 또 힘든 일들 많이 나눠주세요. 자 월요일 월간 그 남자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솔로몬 씨 나오시는 날이죠. 예, 이솔로몬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자,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솔로몬 씨 빨리 모시죠. 에, 이 뭐야 사자 보이스 노래구나. 소다팝.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대학 축제 섭외 영순위 가수로 뽑힌 남자 가수 이솔로몬 씨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이솔로몬입니다.
0: 오랜만입니다.
1: 그렇죠. 벌써 한 달 만이네요.
0: 벌써 한 달. 근데 네. 이게 뭐야?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1: 예.
0: 대학 축제 섭외 영순위 스타에서 무려 1위. 이거 아세요? 이 소식 들으셨어요?
1: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0: 어, 왜요?
1: 아 이게 뭐 데이터는 그런데 네. 실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0: 아니에요. 여기 지금 네. 누구누구보다 높다고 막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내가 다 모르는 팀이어가지고 뭐 말을 이거 한 팀은 알겠어. 야, 뭐. 이거 요즘 소주가의 성류
1: 아 그쵸 그쵸
0: 안 나오면 쳐 네. 들어간다. 그 팀 아일릿보다도 높다고 나와 있는데
1: 아 이 실제가 아니라가지고 이거 괴리감이 느껴져서 전 이거를 보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0: 그 대학 축제는 좀 가셨어요? 올 봄에?
1: 아니요. 저 한 번도 못 갔는데.
0: 뭐야 어디서.
1: 그러니까 이 뭐 투표는 좀 다른 것 같고 뭐 회사에서 열심히 좀 일을 해야 되는데
0: 회사에서
1: 열심히 좀 하세요. 회사 사람들 전부 다.
0: 회사에서 네.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1: 이, 아니죠. 팬분들이 해주신 거죠. 이건
0: 아 팬분들이. 예. 예.
1: 그러니까 팬분들의 마음과 회사 관계자들의 이 태도는 다르다.
0: 뭐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안 돼서
1: 아니, 뭐 예. 일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0: 그래요. 앵콜 공연은 잘 하셨고요.
1: 아주 잘 마쳤습니다.
0: 아, 그 네. 다행입니다. 네.
1: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0: 네.
1: 그 본 공연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0: 예.
1: 그래도 뭐 좋다라고 말하긴 좀 그래도 더 좋다고 말하긴 그래도 거의 준하게 잘한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0: 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공연 놓치신 분들이 노심초사 그냥 그 좋은 공연을 난 못 보고 그냥 끝나는 건가 싶었을 텐데.
1: 예.
0: 그거에서 또 좀 보완이 됐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예, 그 공연 더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1: 맞습니다.
0: 예, 그 특히나 저희 방송하다가 결정해 주신 부분이어서
1: 그것도 저희, 맞습니다.
0: 저희도 일조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1: 예. 함께 저희가 늘 함께 가네요. 이렇게.
0: 아유 고맙습니다. 어 도레미솔님께서 좀 보이시면 예. 읽어주실래요?
2: 앵콜 콘서트 정말 최고였어요.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0: 아, 그러니까 가수 입장에서 팬들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뭐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1: 아, 좋았죠.
0: 네. 자, 좋은 기운 그대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이솔로몬 편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안내 좀 부탁드려요.
2: 네,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에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기쁜 사연, 속상한 사연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해온 노래와 잘 어울리는 사연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저희가 드린답니다.
0: 네, 드립니다. 이것저것 많이 드립니다. 첫 번째 라이브부터 들어야 되는데 자, 미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이제 한 분 선택이 되었는데 과연 어떤 분일까요?
2: 네, 네.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2: 박현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0: 네.
2: 본인에게 쓰신 것 같아요.
0: 오.
2: 처음으로 너에게 내가 편지를 써본다. 벌써 너도 쉰이다.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나이인데 어느새 내 앞에 와있네. 거울 속 얼굴에는 세월이 남았고 마음 속에는 수많은 날들의 흔적이 조용히 쌓여 있구나. 돌아보면 참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 젊은 날에 너는 쉬는 방법도 잘 몰랐었지. 실적과 인사평가라는 굴레에서 앞만 보고 달렸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을 거야.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 누군가는 빠르게 성공하고 누군가는 또 늦게 도착하기도 해. 하지만 각자의 길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 절대로 시간과 노력은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너와 나 증명하자. 지금처럼. 이렇게 아, 보내셨습니다.
0: 예, 박현주님이 본인에게 써준 편지였어요.
1: 고맙습니다.
0: 자, 아우 혹시 스스로에게 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1: 어, 저도 있죠. 제가 군대에서
0: 예.
1: 나중에 한 10년 정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때 보겠다고 생각하면서 10년 뒤 편지를 써놨던 적 있죠.
0: 10년 후에 나에게.
1: 예.
0: 예. 그 보니까 10년 후에 보셨나요, 실제로?
1: 예, 봤습니다.
0: 어땠어요? 뭐 좀 많이 이루어졌던가요?
1: 그때 생각한 건 다 이뤘고.

0: 그냥
1: 오.
0: 다 잃었고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쓰고 살았더라고요.
1: 아하.
0: 누군가 또 자신에게 편지를 써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 좀 진솔한 마음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은 인생의 경험이 될것 같아요.
1: 10년 후에 나에게
0: 예.
1: 좋겠네. 그러면 그 10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편지를 쓸 때, 버킷리스트란 걸쓸 때, 조금 그래도 할 만한 거, 만만한 거 위주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야, 이건 내가 꼭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게 섞인 거예요?
0: 아무래도 좀 후자에 가까웠고요.
1: 근데 다 됐다고요?
0: 그쵸. 그때 뭐 사실 저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가수가 되기, 책 출간하기, 출판사
1: 네.
0: 차리기 뭐 이런 명확하지만 확실한 것들.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확실한 것들이었는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한 5년, 6년이 지났을 때도 그 꿈은 조금 더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었거든요.
1: 네.
0: 이루어진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한 지점에서 만나듯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루어지더라고요.
1: 네, 그래요. 서로 이게 그게 이제 시너지가 난 거죠.
0: 그죠?
1: 하나가 또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다음까지 이어지고.
0: 맞습니다.
1: 자, 우리 박현주님 이제 50대가 되신 듯한데 예, 본인에게 좀 이제 스스로를 격려하는 편지를 적어주셨는데 이거 참 요거 괜찮은 것 같다.
0: 인상 깊죠?
1: 예.
0: 제가 골랐습니다.
1: 근데 젊은 날에 너는 쉬는 방법도 잘 몰랐던 것 같아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참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일만 한 게. 근데 젊은 날에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일하신 분들은 50대 돼가지고 이런 편지 못 써요.
0: 그거 정말 맞습니다.
1: 젊은 날엔 도대체 넌뭐한 거니?
0: 그죠?
1: 넌뭐 했길래 내가 지금 요번양 요꼴이니?
0: 맞습니다.
1: 그 솔로몬 씨 군대에서 그 편지 쓸때그 간절함,
0: 예.
1: 그 에너지가 잘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면서 노래하는 거 아닐까요?
0: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그러면 그 젊은 시절에 본인에게 우리 박현주님처럼
0: 예.
1: 짧게 한마디 하고 노래 갑시다.
0: 그럴까요?
1: 그 당시에 그 10년 후에 나에게 쓰던 이
0: 예.
1: 솔로몬에게 한마디 해줍시다.
0: 돌아가는 거죠.
1: 돌아가자. 예.
0: 봐봐. 되지. 그냥 널 믿고 그냥 하면 돼. 의심하지 말고. 이 정도?
1: 의심하지 말고 하면 돼.
0: 예.
1: 예.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어떤 그 방송에 나가서는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가수의 꿈을 키우던 시절에 이세준에게 한마디 해주라고.
0: 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 저는 그래서 그 몇 년도에서 어느 주식을 사고 몇 년도에 어느 코인을 사고
0: 방송을 그렇게 하지.
1: 그렇게 얘기하고다가 아 죄송합니다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멋있는 대답을 나도 준비를 좀 해갖고
0: 솔로몬아 반도체다.
1: 그러니까 2020년대는 반도체로 가야 되고 막 이런 예, AI다.
0: 아예
1: 예.
0: 재밌네요.
1: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0: 저는 무당 선배님의 아이 가수 이름이 무당이고요.
1: 예.
0: 예, 그 멈추지 말아요라는 곡을
1: 이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0: 제 예전에 뭐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그냥 이렇게 듣다가 처음 들었는데 되게 좋다 해서 혼자 기타를 처음 그냥 연습해보고 쳐보게 된그 곡이 이 곡이었는데
1: 우와.
0: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1: 솔로몬 씨가 몇 년생이시죠?
0: 제가 93입니다. 93.
1: 93년. 그럼 한 솔로몬 씨 태어나기 한 10여 년 전쯤에 나온 노래인 것 같아요, 이게.
0: 무려 그 노래입니다.
1: 예. 솔로몬이 불러주는 무당의 노래 이게 되게 뭔가 매칭이 안 되긴 해요. 이게 무당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당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근데 이제 뭔가 그 이름 자체가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건 아니고 진짜 막 그냥 접신한 듯이 우리가 무대 위에서 우리 혼을 불사지르겠다 뭐 이런 의미긴 한데
0: 활동명이 그러신 것이었어.
1: 그쵸. 이분들이 이제 그쪽 분들은 그러니까 아닌 거고 진짜 팀 이름이 무당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무당인 거거든요.
0: 진짜 몰랐네요.
1: 그니까 예. 그만큼 그러니까 사람들 혼을 쏙 빼놓는 그런 무대를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랬대요.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팀이거든요. 한국 분들인데 뭐 미국 유학파들인가 이렇게 한국의 이게 헤비메탈 막락 이런 것들이 거의 자리 잡기 힘들던 시절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역수입된 분들인데
0: 와, 대단한 선배님들이.
1: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요계에 의미가 큰 분들인데 우리 솔로몬 씨가 이 노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너무 기대가 되고 뜻깊습니다.
0: 잘해야 되는데 제가 역수출이 돼야 되는데 제가 반출당하면 어떡하죠?
1: 걱정하지 마시고.

0: 저희가 세관에 다 이제 신고를 해놓을 테니까
1: 예, 예. 미리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0: 자, 멈추지 말아요. 이솔로몬 씨의 커버 무대입니다.
1: 제가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야, 좋다. 예, 이 솔로몬 씨의 멈추지 말아요. 통기타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5205님께서 MG가 부르는 80년대 포크 신선하다 해주셨어요. 진짜 80년대 포크 음악으로 변신시켜 주셨어요.
1: 아이고, 오랜만에 불러봤습니다.
0: 네, 진실된 사람이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불러주니 예, 가슴 한 가득 와닿아 울컥하네요.
1: 울컥하네요. 아이,
0: 예.
1: 감사합니다.
0: 4322님은요?
2: 기타 치며 부르는 노래 좋다 좋아. 멈추지 말고 밤새 불러줘요. 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0: 아니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 저는 공연장에서는 봤습니다만 아, 예, 예. 저 이음밤 통해서는 처음 보여주셨어요.
2: 그렇죠.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0: 준비하던 곡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접고 그제 이거 바꿨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이게 좀 코드가 어려운 노래인데
0: 그렇죠.
1: 좀 쉽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잡고서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0: 처음 제가 그 연습해본 노래였어가지고 아. 다른 방법을 고민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1: 왜 이렇게 처음부터 어려운 걸 택하셔서 공부 연습을 하셨을까?
0: 기타가 처음에 생겼을 때 예. 기타 곡으로 처음에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노래가 이제 멈추지 말아요.
1: 아 그랬구나. 예.
0: 그대로 그냥 갔죠.
1: 예, 너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학교 축제
0: 예, 예.
1: 축제 뭐 소개 영순이라고 했는데 대학생이 예, 그 시절 대학생이 막 불러주는 그런 부담도 있었고
0: 아, 감사합니다. 아,
1: 색다른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무당이란 팀에 대해서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마치 무슨 뭐 평론가처럼 막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팀이 이제 우리나라에 등장하고 그 뒤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밴드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들국화라고 할 수 있겠죠.
0: 거의 뭐 시조새처럼
1: 그렇다고 봤을 때
0: 한 대장
1: 들국화의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매일 그대와

들국화의 연주와 노래로 매일 그대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박현준님께 또 선물을 좀 보내드릴게요.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월간 그 남자 이솔로몬 편입니다.

0: 실시간으로 사연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두 번째 라이브는 어떤 분께 들려드릴지 우리가 사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49님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서비스 측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가끔은 제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요청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신데요. 아... 퇴근한 지금도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립니다. 이런 날이면 로무님의 부드러운 노래 한 곡이 더욱 간절해지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쌓인 감정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보내주셨습니다.
0: 아이고.
1: 고생 많으십니다.
0: 말씀을 진짜 점잖게 해주셨어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요청을 하시는 곡에 한마디로 진상이죠. 진상을 이렇게 길게 표현해 주셨어요.
1: 너무 좋은 쿠션 화법을 또 배우셨는데.
0: 그러니까 진상 퇴치곡 하나 필요해요. 일단
1: 그러니. 쿠션 하시다가 저기 아프시겠다. 본인 아파지시겠어요.
0: 너무 튕겨 주셔가지고
1: 고생 많으십니다.
0: 자, 우리 공감할 만한 노래가 있을지 준비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1: 네, 3466님이십니다. 몇 년 동안 했던 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네요. 힘내라고 화이팅 부탁드려요. 힘내서 꼭 성취하십시오.
0: 예, 성취하십시오. 네. 기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하셔야죠.
1: 맞습니다. 네. 869 하나님이십니다. 별건 아니고 다시 짝사랑이 시작됐어요. 험난한 길 응원해 주세요. 야, 이걸 화이팅.
0: 다시라.
1: 야, 뭐 묘한데요?
0: 궁금하다. 그 대상이 네. 원래 그 사람인지 아니면 이번에 저 짝사랑 끝내고 이 짝사랑
1: 그리고 이게 또 남잔지 여잔지 또 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뭐 무튼 뭐 일단 험난한 길 화이팅입니다.
0: 그래요. 일단은 아직 그 쌍방간이 아닌 일방적인 사랑이다라는 건 팩트잖아요.
1: 그죠.
0: 사실 참 어려운 일인데
1: 조심해야죠.
0: 예, 조심도 해야 되고.
1: 자, 러브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 방금까지 시험 보고 왔어요. 사회생활하면서도 공부는 끝이 없군요. 두 분이 찰떡같이 붙으라고 응원해 주세요.
0: 네.
1: 뭐 일단, 열심히 하세요. 뭐 예. 하신 만큼 나오겠죠.
0: 그러니까.
1: 예예. 뭐 예. 요행을 바라면 또 안 됩니다.
0: 그렇진 않죠. 예. 근데 예,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을 것 같고요.
1: 그죠.
0: 예. 그 보상을 꼭 받으실 언젠가는 받으실 건데 기왕이면 그게 이번이면 좋겠네.
1: 이 사회생활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인데
0: 어렵죠.
1: 그걸 하면서 야, 또 시험을 또 보시고 오시고 정말 야 대한민국 살기 힘들다.
0: 아 그러니까 솔로몬 씨 오늘 기타 치는 거 보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네. 그냥 저거 안 해도 충분히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또 이렇게 또 하나 도전하시고 네. 그렇죠. 그것도 다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요.
1: 맞습니다.
0: 예, 우리 솔로몬 씨가 오늘 이 음밤 통해서 기타 멋진 기타 연주를 보여주신 것처럼
1: 아, 맞습니다.
0: 러브탱님도 해주실 수 있을 것
1: 같습니다.
0: 화이팅입니다.
1: 7424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큰아들 생일, 내일은 둘째 군대 복귀 날이라 기쁨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 마음 솔로몬님이 불러주는 노래로 제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0: 네.
1: 아이고.
0: 뭐. 일단 아드님 생일 축하드리고.
1: 예, 예. 복귀는 축하할 수 없군요. 예.
0: 뭐 밀어드려야 되나?
1: 예. 맘 같지 않네요.
0: 그래요. 뭐 네.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 집신 장수 아들과 우산 장수 아들 이야기. 옛날 이야기 있었잖아요.
1: 알죠.
0: 비 오면 뭐 누구 때문에
1: 기쁘고.
0: 예. 근데 똑같은 경우인데 아,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엄마가 있던 반면에 무조건 또 부정적인 엄마는 비 오는 날은 집신 장수 아들 걱정하고 맑은 날은 우산 장수 아들 걱정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1: 맞습니다.
0: 예, 생일이니까 기쁜 거고 또 군대 복귀하면 그만큼 또 어른이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은 다 기뻐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7337님 보내주셨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천국 가시고 슬퍼하던 제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던 건 바로 솔로몬님과 그의 노래였어요. 제 생일이 들어있는 6월에 솔로몬님의 노래 선물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0: 솔로몬님도 행복하시죠? 이런 얘기 들으시면
1: 이 얘기를 들으면 행복하냐고요?
0: 예, 아니
1: 불러 드렸을 때 행복하냐는 건가요?
0: 그게 아니고 남편이 천국 가시고 슬퍼하던 제게 위로가 되어줬다. 그거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은데.
1: 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예. 저는 행복하다는 감정보다 좀

0: 더 딥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1: 예.
0: 제가 저라는 사람이 좀 오늘 하루 같이 있었다, 같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1: 오,
0: 드는 것 같아요.
1: 그쵸.
0: 내가 나라는 존재가 괜찮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게 되는 것
1: 내가 노래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다.
0: 같아요. 그쵸.
1: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 내 삶에. 그렇게
0: 그쵸. 그것을 또 상기시켜 주시니까.
1: 생각하면 노래할 맛이 나는 거죠.
0: 맞습니다.
1: 예.
0: 아이고.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0: 세이프클님이십니다. 분명 같은 집에 있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전화로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하는 심리는 뭘까요? 아들인데 상전을 모시고 사는 기분입니다. 슬프다. 화난다. 모님이 화를 좀 삭혀주세요.
1: 화를 좀 삭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화를 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0: 아니,
1: 될까요?
0: 저는 이런 적이 없어서 이게
1: 저도요.
0: 이런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1: 나 그때는 전화기가 없어서 그랬나?
0: 그럴 수도 있죠. 예.
1: 옛날이라.
0: 육성으로만 해야 되니까.
1: 야, 이거 진짜 괘씸한데. 아, 진짜 무슨 뭐 사춘기가
0: 그렇죠.
1: 벼슬도 아니고, 심지어 요즘은 벼슬한 사람도 이렇게 했다간 당장 쫓겨납니다.
0: 요즘에는 뭐 조금 잘못하면 바로 문제되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이런 거 못하는데.
1: 아, 진짜 어떡할까? 아들한테도 밥 먹어라 문자로 할까?
0: 이럴 때 그냥 밥을 안 줘야 되는데.
1: 그러니까 밥을 안 줘. 네 차,
0: 아이,
1: 차려물어 하면서.
0: 참.
1: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때안 일어나도 안 가냐? 문자로. 아, 그러면 일어나서 더 화낼 테고, 씨. 짜증나네, 진짜.
0: 무튼 뭐 과정이라 생각하고
1: 예.
0: 바라봐야겠죠,
1: 그게
0: 아마.
1: 정답이래요. 과정이래요. 기다리면 다시 돌아온답니다.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죠. 뭐 우리 아들, 딸인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지는 거지.
0: 맞습니다.
1: 네.
0: 룰루랄라님이십니다. 엄마가 대상포진 걸리셔서 굉장히 아파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졌고 후유증이 생길까 겁도 나요. 솔로몬님 노래 듣고 진정하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1: 이거 저는 경험해 보신 적 없죠?
0: 저 있습니다.
1: 아, 진짜?
0: 예.
1: 엄청 아프다면서요?
0: 근데 전 초창기에 잡아서 좀
1: 아, 다행이다.
0: 괜찮게 그 정도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1: 진짜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0: 아우 참. 아픈 분들이 많으시네요.
1: 이게 아마도 그 면역력과 관련된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솔로몬 씨 노래가 또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영순이라고 발표놨어요.
0: 약간 마대땡솔 발언.
1: 치료 제료도. 예. 한 분만 더 사연 볼까요?
0: 네. 빛나는 별님이십니다. 인생 2회차 살아보

0: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그냥 안주하지 않고 또 한 번의 도약을 노린다라는 건 되게 그 뭔가 응원받을 만한 일인 것 같은데
2: 정말 대단하십니다.
0: 대단하죠.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한 분 골라야 되는데 어떤 노래예요? 일단 노래가
2: 근데 제가 준비한 노래와 되게 딱 맞는 사연 하나가 있었어요.
0: 아, 있어요.
2: 예, 예. 네. 7337님 사연인데요.
0: 네.
2: 예. 이 슈퍼마켓 플라워즈라는 그 에드 시런의 예, 예. 팝송곡인데 예.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도 할머니를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노래들에 대한
0: 그래서 중간에 막 할렐루야가 막 예, 나오는 그쵸. 거구나. 예.
2: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마음속에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 또 제가 이분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7337님 사연을 한번 다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5년 전 남편이 천국 가시고 슬퍼하던 제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던 건 솔로몬님과 그 노래였어요. 제 생일이 들어있는 6월에 솔로몬님의 노래 선물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0: 예, 행복하게 해 주시겠습니다. 솔로몬 씨의 슈퍼마켓 플라워, 에드 시런의 노래인데 이 솔로몬의 커버입니다.

0: 노래를 듣고 있으니 하늘에서 축복받는 느낌입니다. 넥스트 5205님께서 글 주셨고요. 희망시장님께서 위로의 목소리. 예, 이재민님은 고막 남친 모님 노래로 오늘도 행복한 밤입니다. 예, 오렌지님, 솔로몬님 오늘 감성 충만. 3207님은 지금 MBC 방송국 앞에서 듣고 있어요. 걸으며 듣고 있는데 이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네요. 해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 노래 너무 좋았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그 제가 소개를 좀 늦게 했는데 우리 정선아님 예, 건반 연주도 너무 좋았고 아까 기타 치면서 하셔가지고 오늘 정선아님 못 보는 건가 했는데 그러니까 한 곡은 그래도 나눠주셨군요.
1: 철저히 또 함께 일해야죠.
0: 아, 그러니까요. 예, 다 우리 정선아님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투샷이 너무 예쁘다고 솔로몬 씨하고 두 분이 예,
1: 그... 늘 죄송하고요, 스님. 감사합니다.
0: 네. 뭐가 죄송해요?
1: 항상 고생 제가 맨날 아, 스님 이거 좀 별론 것 같은데요. 이 방향으로 할까요? 그 편곡을 맨날 바꾸거든요.
0: 아, 고생
1: 좋은 음악을 위해.
0: 그럼요. 예. 예. 어쨌든 고생을 시킨다는 걸 알긴 아는군요.
1: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죠.
0: 그게 그 정선아 씨께는 죄송하지만 그게 좋은 어떤 방송을 위해서 꼭 필요한 네. 과정이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그걸 항상 두 분이 감내해 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아,
1: 감사합니다.
0: 밥 잘 사주는 누나님은요?
1: 예. 솔로몬님의 노래는 늘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0: 예.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4322님?
1: 버킷리스트 중에 테드 강연 아직 생각 중이십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0: 테드 강연이 뭐죠?
1: 아, 예전에 그 버킷리스트 안에 있었던 것 중에
0: 예.
1: 그 10년 뒤에 제가 테드 강연을 하려고 했거든요.
0: 그때 테드 영어, 강연이 뭐예요?
1: 테드라고 이제 the idea가 spread to the world. 뭐 아이디어가 세상을 퍼져 나간다. 예.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강연 그 플랫폼 같은 건데.
0: 아, 예.
1: 거기에서 영어 공부를 지금부터 해서 그때 영어로 그걸 하려고 했어요. 하다가 근데 유사한 것들을 뭐 영어 라디오, 메디어 뭐 다 이런 거 다 했는데 테드 강연에 대해서 내가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테드 강연에서 영어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그걸 못 찾아서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결론이 도달해서 이제
0: 잠시
1: 지금 안 하고 보류해뒀습니다.
0: 보류.
1: 예. 하는 건 사실 뭐 그냥 신청하고 하면 되는데.
0: 아, 예.
1: 중요한 게 영어도 그냥 할 줄 알고 하니까 하면 되는데.
0: 예.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1: 예,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예. 나의 삶을 증명하듯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0: 네.
1: 그게 이제 이 문화권 속에서 해온 거지. 이게
0: 네.
1: 뭐 전 세계 사람들과 동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0: 아, 그렇군요.
1: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보류 중입니다.
0: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외에 막 다 이루었던 그 버킷리스트라는 것들이 네. 단순히 그냥 딱딱 점 찍기 위해서 하나하나 해치웠던 게 아니고
1: 그렇죠.
0: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의미를 담았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1: 네. 부끄럽습니다.
0: 듭니다. 자, 이솔로몬 씨와 함께한 예, 월간 그 남자 오늘 자 가시기 전에 참여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참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 4명의 남자가 라이브를 들려드립니다.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미리 사연 보내주세요. 유튜브 인별그램에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클릭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가시기 전에 한 곡 일단 먼저 골라주세요. 예. 어떤 노래? 솔로몬 씨 노래지. 많은 분들이 여러 곡을 청해 주셨는데
1: 아, 신청 주신 것들 중에요.
0: 예, 예.
1: 그 오늘은 거북이 하나 하면 거북이란 곡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0: 좋죠.
1: 예. 1540님이 신청해 주신
0: 예, 거북이 그게 거북이냐 자라냐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눈 얘기들이
1: 예, 예.
0: 쇼츠로 이렇게 생성돼 가지고 막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1: 아마 자라인 것으로
0: 자라인
1: 예, 자라를 거기로 보내면 앉아라 그죠?
0: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라고 있는 것으로
1: 예, 예. 예.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솔로몬 씨는 다음 달에 아니 이달 말에 한 번 더
1: 이달 말입니다.
0: 예. 그렇죠. 한 달에 두 번 보니까 더 좋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선아님도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0: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로뎀 TRRE님께서 아이유님은 아닌 것 같고 누구실까요 하셨는데 당황스럽게도 아이유님이 맞았습니다. 아이유의 반편지였어요. 내가 분명히 아는 가수인데 아는 목소리인데 이 노래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예. 예전에 저도 어떤 분한테 지인한테 야 너하고 진짜 목소리 비슷한 사람 나왔어. 그래서 들려주는데 제 노래 아야이 말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게 세상에. 예,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뭐 하셨어요? 우리 얘기 좀 나눠볼까요? 핸드폰에서 주말에 찍은 사진 보내주시면은 주말에 아 이렇게 보내셨구나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예, 어디 놀러 갔던 사진, 누구 만났던 사진, 맛있는 거 먹었던 사진 다 좋습니다. 그냥 집에서 찍은 사진도 좋고요. 자 지난 주말에 찍은 사진 요즘 그거 아시죠? 사진들 이렇게 검색 뭐 우리 상세 페이지 딱 해보면 언제 찍은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찍은 것만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찍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기왕이면 최근 있었던 이야기들 바로 지난 토요일 일요일 우리 이음밤이 없었던 주말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거 좀 알아보고 싶어서 만든 코너니까 그런 사진들을 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모두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지요. 9315님 주말에 너무 피곤해서 일찍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옆에 와서 저를 꼭 안아주며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볼에 뽀뽀까지 해주는 거예요. 평소에도 애정 표현 잘하는 아들이지만 이상하게 어제는 그 순간이 더 특별하고 뭉클하게 느껴졌어요. 사진은 못 찍었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기분 좋아지는 듣는 사람들까지 행복해지는 사연이네요. 그래요. 이런 그림 같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뭐 역시 주가들 공연들 있었는데 예, 수원의 모처에서 신나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M4의 널 위한 멜로디.

M4의 널 위한 멜로디. 이 M4로 활동하던 당시에 이 M이 뭐에 M자냐라는 질문을 뭐 당연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뮤지션이다, 뭐 혹은 그냥 맨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예. GT예요, 네 명 다. 마우스. 그래서 G 네 마리, G4. 한국말로 하면 G4에 G4. 근데 활동하는 도중에 저희가 마흔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마흔의 M4다 했었는데, 아이고, 벌써 한 십몇 년 전 얘기가 되었네. S4 됐다, S4. 쉰4. 훌쩍 넘어버렸네. 자, 1010님, 오늘은 큰아들 김익현의 45번째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하셨는데, 김익현님이 M4 하셔야 되겠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주말 풍경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414님께서 사진과 사연을 주셨는데요. 주말에 엄마가 좋아하는 뼈찜 사드렸는데 엄마가 장미보다 이쁜 내 딸이라며 사진을 멋지게 찍어주셨어요. 아, 예, 예. 9414님이신 거군요. 9414님 사진, 어디 사진이 잘 안 보여, 9414님이. 장미만 있는데. 아, 저기 장미보다 이쁜 사람이 한 분 계시네. 저분이 9414님이시구나. 사실 이 5월을 지배하는 아름다움 중에 하나잖아요, 장미. 근데 장미보다 이쁘다고 진심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너무 좋은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0618님께서는 딸내미랑 막창 먹고 마이클 보러 다녀왔어요. 이게 뭔가 라임이 좀 있는데, 막창 먹고 마이클 보러 다녀왔다고. 공연 한 편 보고 온 것 같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예, 막창 사진 보내주셨고요. 예, 마이클 사진을 올려주시긴 힘드니까, 예, 그 극장에서 파는 팝콘? 하고 좀 뭐지? 기념품 같은 건가 싶은데요. 아무튼 예, 멋진 따님과 멋진 데이트 하셨군요. 막창, 예, 막창 좋아하고 마이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는데 재밌나요? 볼만한가요?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예, 보고 오셨구나. 예. 엔플라잉의 유해승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그랬나 봐.

정인 씨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영준 씨가 함께 불러준 막 장마까지 듣고 왔습니다. 막창이라 그럴 뻔했어. 아, 왜? 지금 채팅창에 온통 막창 얘기만 하고 계셔가지고 그거 읽다가 세상에 정인의 막창이었습니다 할 뻔했네. 아, 그 장마는 아닙니다만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죠. 이렇게 예상 경로를 보니까 마치 일본 열도를 여행하듯이 탐험하듯이 쭉 따라가던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부지방은 뭐 바람과 비가 이제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 태풍의 이름이 장미라고 하네요. 예, 이름은 예쁜데 곱게 지나가줬으면 좋겠네. 막창. 우리 피자 스미스님은 막창이 뭐냐고 먹는 거냐고 막 이러시는, 예,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막창 먹는 거죠. 저는 먹느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안 먹게 생겼다고? 막창 안 먹게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네요. 좋아합니다. 창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창자라 그래서 막창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돼지는 그렇대요, 진짜. 예, 제일 마지막 분인데 소는 창자라기보다는 위래요. 소는 위가 이제 네 가지 부위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네 개 중에 제일 마지막 위. 그리고 전혀 다른 부위인 거죠, 어떻게 따지면. 그래서 질감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소하고 돼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는 대충 비슷하잖아요. 가격은 다르지만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전혀 다른 부위 같이 느껴졌었는데 저도 확인차 한번 지금 막 검색을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네요. 아무튼 뭔가 마지막이다라는 의미의 막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소막창이 더 비싼가요? 이것도 돼지 막창보다? 전 잘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뭐라고요? 비싸요? 소막창이? 아, 소막창이 더 비싸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막창보단 돼지 막창이 더 맛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특히 대구 가면 막창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막창집. 또 막창집마다 돼지 막창도 막 되게 다르던데 이게 같은 부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아직도 못 드셔본 분이 계시다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약간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쉽게 접근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쉽게 드시곤 하더라고요. 갑자기 정인 씨 목소리에 이어서 막창까지 갔어요. 장마의 막창 조합 예술이다 막 이런 글도 보여갖고 헷갈렸어요. 자, 2783님 주말에 등산하다 산딸기 발견해서 빵에다 토핑해 먹었어요. 사 먹으려면 비싼데 산에 일용할 양식이 그득하더라고요. 산딸기 드시러 산에 가보세요 하셨는데 아이고 예쁘다. 예,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건데 산에 이렇게 막 산길을 헤매다가 산딸기 발견하면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따서 먹기도 하고. 아, 제대로 토핑하셨네.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서울인데도 산 밑에서 살았었거든요. 말하자면 산동네 비슷한 거죠. 근데 아예 그냥 본격적인 산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올라가서 운동하다가 내려오는 길에 잠깐 샛길로 예, 빠져가지고 산딸기 이렇게 따오면 저 말고도 운동 갔다 온 가족들이 따온 산딸기들이 제법 모여 있어서 그거 서로 막 가족끼리 나눠 먹고 그러는 기억이 나네요. 7337님 주말에 결혼식 있어서 갔다가 며느라기랑 손녀 잠깐 만나고 왔어요. 손녀가 할머니랑 같이 더 오래 있고 싶다고 해줘서 고마웠어요. 예, 아이고 이뻐라. 근데 이게 애들은 진심이잖아요. 이게 예, 할머니랑 있으면 그렇게 좋대요. 예, 엄마 아빠보다는 확실히 더 너그러우시고 더 푸근하고 뭔가 엄마 아빠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게 또 이렇게 묘한 안정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할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크다고 믿고 있어요. 실제 키가 제가 더 큰데도 애들이 보기엔 할아버지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키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8459님 주말에 일이 밀려 출근했는데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 사무실이 4층임을 행운으로 여기며 올라갔죠. 근데 오늘 출근해서도 점검 중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주말에 일하러 간 것도 힘든데 응? 엘리베이터까지 엘리베이터 고치시는 분들은 또 주말에 아무래도 사람이 덜 오가니까 오늘이 낫겠다 싶어서 하신 걸 텐데 8459님께는 안 좋았네. 예. 설상가상이었네. 예전에 그 초등학교 어떤 문제에 설상가상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걸 뭐라고 하나요 하면서 설 땡 가 땡 그 상하고 상 거기 이제 빈칸을 놓고 아이들한테 채워보라고 했더니 설상가상인데 어떤 애가 설사가또 임종환 씨의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8459님 그냥 걸었어.

박승화 씨의 노래 우리들만의 추억이었습니다. 9076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준디, 예, 지난 주말 대체아토홀에서 너무 반가웠어요. 불러주시는 한 곡 한 곡 귀하게 잘 듣고 왔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말에 또 서영은 씨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여해서 예, 노래도 들려드리고 서영은 씨하고 같이 듀엣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보니까 또 승아 오빠도 생각나신 모양이네요. 박승화 씨의 우리들만의 추억 함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나누기 조금 더 갑니다. 8554님 주막 1박 2일 영흥도에서 언니들과 보냈어요. 절벽 아래서 사진도 찍고 생일 파티도 하고 맛난 고기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 네. 뭔가 이렇게 우산 등 소품을 이용한 컨셉 사진도 잘 찍으시고, 예, 뭔가 쌈 싸가지고, 야, 이 사진 좀 찍을 줄 아시네. 꼭 한 분은 사진 찍을 때 한쪽 턱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리는 꽃받침 하는 습관이 있으시네. 이분이 8554님이신 듯해요. 왜냐하면 그 카메라를 쥐고 계신 거 보니까, 아, 멋 좀 부릴 줄 아시는데요. 예. 어지간한 연예인들 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럴게요. 제가 못 오게 하겠습니다. 0729님. 사진은 없지만 주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주말에 다녀간 아들 때문에 울었네요. 현재 31살이 된 아들. 가슴으로 낳아 기른 아들이랍니다. 혼자 된 미혼모가 7개월 된 아기를 잠시 봐달라며 맡겨뒀다가 그대로 내 아이가 된 아들. 아꼈어 하고는 씩 웃던 아들이 준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과 아, 사랑해 내 엄마라고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늘 미안하고 미안할 뿐이랍니다. 예, 저 또한 사랑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우셨다 그래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일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예, 이런 이래서 울었던 거구나. 예. 제가 가끔 축가 가가지고 예전엔 요즘에는 신부님들이 잘 안 울어요. 신부님들은 안 울고 저 축사하러 나온 신부 친구들이 그렇게 막 울지. 안녕 누구야?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러다가 그러다가 오열하다가 들어가지고 괜히 나 다음에 놀아러 가가지고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아, 그럴 때 이제 신부님들이 예전에 울면 그걸 보면서 행복할 때 잘 우는 스타일이세요? 그럼 네. 예, 그럼 앞으로 통곡하실 일 많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장난스럽게 웃어 넘겼는데 0729님 이런 시국의 눈물이라면 예, 앞으로 통곡하실 일이 아이고 침이 따티네 죄송합니다. 통곡하실 일이 많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 사연 나누기 사진 나누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7337님 0618님 2783님, 8554님, 5753님, 예, 축하드리고요. 0729님은 아쉽게 사진이 없어서 못 뽑혔는데 제가 커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뭔가 가슴에 오랫도록 여운이 남을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제이 래빗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대나무에 꽃이 피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대나무는 꽃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꽃으로 번식을 하지 않고 땅으로 뻗어나간 줄기 마디에서 뿌리와 순을 틔우죠. 그렇게 새로 돋아난 순이 바로 죽순. 그런데 대나무가 굳이 꽃을 피울 때가 가끔 있대요. 땅속 영양분이 다해서 더 이상 죽순을 낼 수 없을 때 꽃을 피운다네요. 이렇게 꽃을 피우고 나면 그 대나무는 말라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나무 꽃은 그러니까 대나무가 자신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보여주는 마지막 몸짓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대나무로 만든 악기, 대금으로 이 대나무 꽃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런 곡을 골라봤습니다. 대나무 꽃이라는 곡인데요. 신주희의 대금, 아리아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나무가 생을 다하기 전에 피운다는 꽃,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위로를 담아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음악은 신주희의 대금의 마음을 놓다라는 앨범에 실려 있어요. 지금은 죽순이 쑥쑥 자라는 계절이죠. 초여름 비가 내릴 때마다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자란다고 해서 우후 죽순이라는 말도 나왔죠. 자, 여름날의 대숲과 바람, 그 소리와 느낌을 상상하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운허님께서 대나무는 온몸을 헌신해서 많은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는군요 해주셨고요. 푸들푸들님은 처연하지만 그윽하고 강인한 생명력이 담긴 곡 같아요 라고 이렇게 멋진 감상평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K클래식 한 장, 신주희의 대금 연주로 대나무꽃 들어봤습니다. 최백호 씨의 노래 이어집니다. 부산에 가면.

0: 가면
1: 부산에 가면 최백호 씨의 노래였습니다. 금빛 노을님께서 부산은 이른밤 시작할 무렵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즉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더라도 예 뭔가 바람과 비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는 있죠. 다들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얼마 안 있으면 BTS 공연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또 부산이 들썩들썩 한다고 하던데 좋은 일도 많겠지만 그 숙박비가 갑자기 너무 올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그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런 심지어 이런 일도 있다고 해요. 멀쩡히 예약해놓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리고 뭐 공사합니다 이러고서 취소하고 바로 다음날 보니까 몇 배가 올라간 10배? 뭐 이렇게 올라간 가격으로 다시금 열어놨다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 얘기를 서울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해도 너무해 그쪽은 이러면서 부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도시예요. 예, 그럼 몇몇 예, 너무나 좀 과한 욕심 때문에 그 지역의 이미지가 깎아 내려치기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7954님께서는 주말에 뭐 했지? 큰거한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문자 못 보냈는데요. 아, 끝났다는 멘트와 함께 생각났어요. 아들 생일이었는데 그걸 까먹었네. 하나 더 낳았다가는 제 이름도 까먹겠네요 하셨는데 예. 이제 그만 나오셔야겠네요. 아유 까먹을 수도 있죠 뭐 낮에 뭐 먹었는지 생각 안 나가지고 저녁 때딱뭐 시키고 나니까 아나 낮에 이거 먹었었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아들 생일 아드님도 그렇게 섭섭해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 사진도 찍고 좋은 일들 있으셨던 모양인데 진짜 큰거한건 있었네요. 아직도 아드님 생일을 그렇게 크게 생각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 김보미님의 생황 연주 그리고 예,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한 연주곡이에요. 왈츠 넘버 원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저는 또 내일 큰거한건 물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의 순위를 모신 종묘에서는 정기적으로 한 해 다섯 차례 제사를 지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동지 후 세 번째 미일인 나빌까지 이렇게 다섯 차례입니다. 이를 오향제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종묘에서는 이렇게 정기적인 제사 외에도 나라에 상서가 있다거나 경사가 있을 때 혹은 심한 가뭄이나 홍수가 났을 때에도 조상에게 일정한 의례를 올려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위로하거나 했습니다. 이런 의례는 조상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6월의 첫날이라 이번 달도 무탈하게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조상들에게 전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종묘제례악을 들으면서 6월의 첫날 산책길 시작해볼까 합니다. 종묘제사 때의 폐백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 전폐 힘은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종묘제례학 중에서 패백을 올리는 절차에 연주하는 음악 전폐힘은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선시대의 국가제사는 올해의 하나인 길례로 행해졌는데요. 길례는 길할 길자를 씁니다. 죽음과 관련된 의례는 올해 중에 흉례라 해서 흉할 흉자를 쓰죠. 죽음은 흉한 거라서 흉할 흉자를 쓰지만 죽음을 기리는 것은 길한 영역으로 여겨져서 제사 의례는 길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제사 때에 정성스런 예를 갖추어서 제사를 올리면 그걸 통해 복을 받는 것이라 여겼던 거죠. 그리고 제사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보본반시라 했는데요. 근본에 보답하고 시초를 돌이켜본다 이런 뜻이죠. 만물은 하늘의 기운으로 생성이 돼서 땅에서 자라나고 사람은 조상의 근본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조상의 제사는 바로 근본에 보답하고 시초를 돌이켜본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6월 첫날이라서 이렇게 종묘제례 때 연주하는 종묘제례악도 듣고 제사의 의미도 한번 새겨보면서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오늘같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날 듣기 좋은 음악인데요. 취태평지곡 중에 첫 곡 상명산입니다. 취태평지곡은 암영이죠. 이 평조의 사항을 현악기 위주의 세악 편성으로 연주할 때 이런 음악을 취태평지곡이란 암영으로 불렀습니다. 음악의 속도나 여유 있는 연주가 마음 넉넉하게 해주는 음악인데요. 오늘 상명사는 윤형욱의 피리, 이영섭의 단소, 정길선의 가야금, 권성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네요. 유연한 선율선이 잘 살아났고요. 악기마다 개성이 있으면서 조화로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연주였죠. 취태평지곡 중에서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윤형욱의 피리, 이영섭의 단소, 정길선의 가야금,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입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 훗날 효종임금이 되는 복림대군이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갈 때 지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청성령 지나거다 초하구 어디메오 호풍도 차도 찰싸 구진비는 무엄일고 뉘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성령 지나거다 초하구 어디 메오 호풍도 차도 찰싸 구진비는 무엄일고 니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훗날 효종 임금으로 즉위하는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지은 시조시였죠. 우리의 안타까운 역사가 그려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들으셨습니다.

있었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분들의 노래와 연주였죠.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준비했습니다. 여밀락, 백성과 더불어 즐거워한다 하는 백성을 생각했던 세종의 정신이 담긴 제목이죠. 오늘 여밀락 중에서 속도를 조금 빠르게 연주하기 시작하는 4장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대금 독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입니다.

여밀락 사장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양양가입니다. 양양가는 여타 가사와는 다르게 중국의 시인 이백의 한 시에 토를 달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양양은 중국 호북성의 양번시에 있는 지역 명칭인데요. 이런 명칭을 제목으로 삼은 건 이 작품에 나오는 주요 인물 두 사람이 바로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좋아해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웃겼던 산간이란 사람, 그리고 정치를 잘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울렸던 양호라는 두 사람이 바로 양양 지역 출신입니다. 이백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양양가에 담아 놓았는데요. 칠원시에 토를 붙여 부르는 곡이라 노랫말 전달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일부 노랫말 볼게요. 1시부터 보겠습니다. 낙일 용몰 현산서 도착 점리 화하미. 이런 칠원시를 토를 이렇게 붙입니다. 낙일이 용몰 현산서 하니 도착 점리 화하미라 하고 노래합니다. 지는 해가 바야흐로

현산 서쪽으로 넘어가려는데 흰 모자 거꾸로 쓰고 꽃 아래 방황하네. 이런 뜻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산간이란 사람의 모습을 그처럼 묘사해 놓았는데요. 동네 아이들이 그 산간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양양소와 제박수허니 난가쟁창 백동제라.

무엇이 우스운지 물으니 산간이란 인물이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하여 우습다고 하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가사 양양가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12가사의 하나 양양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각 절마다 선율이 비슷하게 들리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앞부분 가락은 다르게 부르고 뒷부분 가락을 같게 해서 노래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음악입니다. 양양 지역의 두 인물 산간과 양호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오늘은 산간이란 이의 이야기까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10절 중에 4절까지였는데요. 일일 수경 300배를 요간 한수 앞두록 하니 흡사 포도 초발배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일일 수경 300배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에 무름지기 300잔씩은 마셔야지. 멀리 바라보니 한수는 오리 머리처럼 푸르러 마치 포도가 막 익을 때와 같구나. 이런 내용인데요. 200의 7원 시에 토를 붙여 노래하는 음악 양양가였습니다. 이번에 서용석류 해금산조 준비했습니다. 대금의 명인 서용석이 해금산조도 만드셨는데요. 명인은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음악적 재능을 두루 보이셨습니다. 특히 7살 때부터 이분의 이모인 박초월에게 판소리를 배운 건 명인의 음악성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판소리의 다양한 표정이 추후 이루어지게 될 구의 산조 음악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후에 대금을 전공하시면서 대금산조를 완성하지만 그 외에도 피리아쟁 해금산조까지 다양한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해금산조는 1988년부터 구성하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듬해인 89년 무렵 완성이 돼서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빠른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해금산조 오늘은 김선구의 해금,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빠른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해금산조, 김선구의 해금,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천자 뒤풀이 대목 골랐습니다. 천자 뒤풀이, 우리가 천자문 하면 아주 어릴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령이 천자문을 한다. 무슨 영문일까 궁금하죠. 이 단오 무렵에 광활루에서 춘향이를 본 이도령은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춘향이 생각이 나서 책을 읽어도 들어오질 않고 이 책 저 책 들춰가면서 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자를 통해서 춘향이네 집에 편지를 보내놓고 소식이 올 그 시간이 지루하기만 한데요. 마침내 이 책 저 책 읽다가 천자문을 읽게 됩니다. 마음속에 온통 춘향이가 가득 차 있으니 천자문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 읽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천자 뒤풀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도련님이 원체 춘향을 잘 봐놓은 것이 춘향 집도 잘 보셨겠다. 예, 그 하고 사는 것도 헌다는 사대부 때 같구나. 내 다리 아파서 더 못 놀겠다. 그만 책실로 돌아가자.

도련님, 글쎄부터 고객도 뜻이 없고 그리지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잃은 듯이 섭섭이 돌아와 동원에 잠깐 다녀 내하에 배워온 호와 점심을 먹자 해도 기침국에 목이 메이고 문산을 바라보니 홍연한 한숨이요 도적으다가 잡혔는 듯 가슴이 두근두근 술을 화이 먹었는 듯 잠시 아찔한지 두 팔에 맥이고 웃고 두 다리에 힘이 없어지마에는 식은땀이요 입으로는 선아픔이라 책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못다 벗어들고 진금에 빗겨 눈이 오면 광활루 위에 앉은 듯 또는 천연이 춘향을 대하

인생으로 못 살겠다. 방자야, 너와 나와 우리 결의 형제여자. 아이고 방자 형님아, 사람 좀 살려라. 아이, 도련님 대관절을 어쩌란 말씀이오. 여보게 방자 형님 편지 한 장 전해주게. 존귀하신 도련님이 형님이라고까지 허여놓으니 방자놈이 조가 살짝 났던 것이었다. 도련님 처분이 정 그러시면 어디 편지 한 장 써줘보시오. 일 되고 안 되기는 도련님 연분이었고 말 듣고 안 듣기는 춘향의 마음이오. 편지 전하고 안전하기는 소인놈 생각이오니 편지 한 장 써줘보시오. 도련님이 두 무릎을 단정히 꿇고 편지를 쓰던 것이었다. 방자 가만히 보더니 여보시오, 도련님 그 편안히 앉아 편지 좀 쓰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비성이면 불성이란 옛 문자가 있나니라. 정성 없이 써서야 일이 되겠느냐? 편지 써서 주시니 방자 받아들고 춘향 세번 건너가며 뱀가 생각을 모두

소관은 춘향무가 어찌 오느냐 나를 무엇과 두면 무슨 말로 대답을

향단이 마침맞게 나오고 오늘 향단이 너 마침맞게 잘 나왔다. 변진이 향단 주고 책실로 돌아와. 도련님 편지 전했습니다. 답장도 안 해주더냐? 이제 답장 곧 올 것이니 마음 놓으셔. 도련님이 답장을 기다리는 뒤 발광증이 나서 마음 잡기 위하여 만권 서책을 들여놓고 이걸 읽다 저걸 읽다 함부로 펄쩍펄쩍 뛰어있더니만은 아서

아니 방자 옆에 있다. 참 양반님, 내가 다른 양반들은 다 치른다는데 우리 도련님은 점점 내려드시느라고 삼경 있다, 사서 있다, 사략 있다, 이번에는 천자 읽으셔? 무식한 네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천자라 하는 것이 질서의 조상이라. 천자 뒤풀이하는 것을 뜻을 알고 들으면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네, 이렇게 들어와라.

발수 한둔 악성 중성공기 별진 가련허냐 숙창가 원앙금 지무 잘

나란 별개가 높거든 내 팔을 메고 이만큼 모으느라 몰래 삼복성년 부술땀에 수선에서도 울소 언제만 날 기약없이 춘향 혼자만 가랑 와서 다시 보고 싶어 일각삼추을추 대빨이 장창 얻으면 소년 풍도를 거둘 수 남무한 천찬바람 백설강산을

셋. 정광지 차를 막 깻말수 대전 통편의 법중을 본대.

0: 치고 보고 치고.
1: 천자 뒤풀이를 처음에는 원래 의미에 맞게 제대로 하다가 뒤로 갈수록 온통 춘향이에 집중된 마음 때문에 이도령이 제멋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끝부분에서 아주 애절하게 보고지고 보고지고 하면서 마무리한 재밌는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천자 뒤풀이 들으셨는데요.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철연금과 대금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철연금은 이 시간에도 많이 들려드려서 이제 그 음색도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기타와 거문고의 특성을 살려서 만든 악기입니다. 오른손에는 술대를 쥐고 왼손에는 농옥을 쥐고서 음을 만들어내면서 연주하는 악기가 철연금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남도민요 육자배기를 노래 없이 철연금과 대금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철연금, 대금, 병주, 육자배기 듣겠는데요. 장서윤의 철연금, 변상엽의 대금, 이준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도 잘하죠. 장서윤의 철연금, 변상엽의 대금, 이준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 12작가의 하나 소춘향가 준비했습니다. 경기 12작가는 긴잡가, 경기 좌창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죠. 19세기 중엽 무렵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의 청파동 일대인 사계축 소리꾼들에 의해 발전된 음악입니다. 12작가는 특별히 판소리와 관련된 곡이 많은데요. 특히 당시 춘향가의 인기와 비례해서 12작가의 여러 곡들이 춘향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소춘향가도 그렇고요. 집장가, 형장가, 십장가, 그리고 출인가나 박물가도 춘향가와 일정 내용이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소춘향가 들어보실 텐데요.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자신의 집이 어딘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경기작가 중에 하나 소춘향가 듣겠는데요. 지난날 경기민요 명창 묵개월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둘이 처음 만날 때 방자에게 편지를 전하도록 했고요. 춘향이가 편지로 응답을 해서 둘이 만나게 되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춘향이가 집을 알려준 뒤에는 황혼에 돌아오시라 하는 말도 12작가에서 나오네요. 그러자 이도령이 너는 어떤 계집 아이관데 장부 간장을 다 녹이느냐 하고 답하는 그런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 12작가의 하나 소춘향가 들으셨는데요. 묵개월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서도잡가 제전 준비했습니다. 한식 무렵이 돼서 세상을 먼저 떠난 임의 묘소를 찾아가서 제사를 올리고 그 앞에 앉아 한탄하면서 삶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14년에 발행된 문헌 정정 증보 신구잡가에 이 제전이 나오는데요. 이 문헌이 신구잡가를 증보한 거라서 아마도 증보 이전에도 이 곡이 수록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1914년 기록에 서도잡가 제전이 나오기 때문에 늦어도 14년에는 불려졌던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식날 임의 분묘에서 지상을 정성껏 차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배고동풍에 저리를 당하여 임의 분묘를 찾아가서 분묘 앞에 황토요, 황토 위에다 제석 깔고 제석 위에다 조조반을 놓고 조조반 위에다 좌면지 펴고 좌면지 위에다 상간지 펴고 차려간 음식을 버리올제 이렇게 시작해서 이후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지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도잡가 제전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갖 산해진미가 다 올라간 그런 차림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와 같은 산해진미라도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다 소용이 없다 하면서 천지로 집을 삼고 금잔디로 이불을 삼고 산천초목으로 울타리를 삼고 두견 접동으로 벗을 삼고 땅 속에 누워있다 하면서 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안타깝죠. 끝부분에서 수심가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도잡가 제자원 들으셨는데요.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날이면 그래도 무언가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신발끈이라도 다시 조이셨나요?

는지요. 엄청난 다짐은 아니라 해도 이렇게 1년에 12차례 맞이하는 매달의 첫날에는 다가올 한 달 일정도 좀 살피고 이달에 해야 할 큰일 작은 일정도 챙기면서 하루 보내게 되실 텐데요. 이번 달도 무리 없이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형님 부르라. 숙이라 형이요. 내 여봐라. 춘향 다짐 사연 분부 모아라. 형님가 바라보니 춘향을 통틀에다 덩그렇게 올려놓았구나. 살뚱여이신이 장가우 소부로 통가식

아수원 고신유포이요 장랑부의 낭천원 본무정성이연월 감히 엄불경 부치설로 능멸관장치 염령하야 가의 죄상인즉 각별 어명이시라는 다짐이시니라. 형리가 춘향에게 붓을 들려주니 춘향이 붓을 들고

먹고 난뒤 사또가 무서워 떠는 바도 아니요 저쪽을 길을 생각하여 떠거는 바도 아니요 육십 당년 늙은 노모와 한양 계신 도련님을 못 보고 죽을 길을 생각하여 사지를 펑허르벌벌 떠허르며 한일 짬바움 심자 일심으로 들으러 긋고 풋대로 흘러지는구나 흉이 받아들고 실록을 그린 후어 집중사려 거동을 보아라 형제 하나로 몰 아누다 동돌매 대다 앉혀놓고 형장을 앉아서 고른다 이놈 골라 이래놓고 저놈 골라 저리 놓더니만은 그중어 등심 좋고 손잡이 좋은 놈 골라 잡더니만은 호도하래요 각별히 매우 쳐라 사또 보시나 안 되는 엄여이시고 하고 준양을 보면 서송말로 말을 건다 여봐라 준양아 말 듣거라 어쩔 수가 바이없다 한도 난만 견디어라 셋째 낮부터는 안세르 도마 꿈쩍꿈쩍 마라 삐끄러질라 매우 치라 예 부러진 형제 함께 비는 삼동그로 동동 따라 가서 상방 대뜰 앞에 가서 지고 준양원 정신이 아주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어서 아픈 배를 억지로 잡느라고 고개 마르 빙 민투구로 면

0: 채.
1: 소녀가 무삼죄오. 곡곡 도시에 걸려왔소. 부모 무려 하였소. 음향자오 진일 없이 이 영치가 웬일이오. 일개영장 치옵시니

가망 없고 오가네요. 우울째 나철 땅 쟁이 이 자로 아르르다.

박사 내치셔도 가망 없고 안 되지요. 셋째 나철 붙여놓으니 삼치 영문 치옵신다. 삼생가야 퓨라우리까 넷째 나철 붙여놓으니 사대부 사또님은 사기사를 모르시오. 사제를 제재어서 사대부를 땅을 넣으라도 없고 안 되지요. 저 돈이 오자 웃어 피가 든들 우려운 구로 생기니 보상을 알았거든.

0: 전혀 없어. 연선 나철 따.
1: 얼쑤 헐.
0: 칭이 육국 떨린 소진 창도 손전으로 못 달래 지워 일곱 낯을 붙여놓으니 칠축금 드는 달도 어서 목을 피워주어 흉장으로 칠 것 있어 칠 때마다 동가리우 칭이 팔도감사 수령님님 친빈하러 내려왔지 우려공 사웬일이요 가망없고 무관해요 아홉 나철 붙여놓으니 고국 간장 흐르나 누구를 볼 군여은 치수 뒤에 오리다 열째 나철 따 칭이 십생군

0: 황정궁 셋번인들 나으리
1: 한 두 채
0: 열다섯 솔 때려

짐작할까 30도 허 맹장허니 백옥 같은 두 다리여 검은 피만 어쩌던 형제도 눈물 짓고 이방 호장 눈물 짓고 중계구의 청년 급창도 발도 독서를 찰제 배지러던 집장 사령도 배를 놓고

도로로 벌 수가 없네. 이제라도 나가서 문전식을 헐지라도 집장 사흘은 도주을 못어 건네. 수십 명이 구경와 흐르거다 오입장이 하나가 나서더니 모제도다 모제도다 오래 샀던가 모제도다 어린 것이 조금 잘못 허였다가 저런 매질이 또 있느냐. 집장 사령 놈을 돈 익혀 얻어두었다. 삼무원 밖을 남기원 급사를 내리라. 저런 매질이 또 있느냐.

0: 결혼 한다. 사또님은
1: 수고.
0: 예, 그럼 한 모금 먹을까요?
1: 내가 뭐든 거 있다고 먹었어. 여기다가 볼라야지. 얼씨구! 하이!
0: 사또님은 녹이 충천하야. 춘향을 큰 칼씨오 하옥시키라 영을 내리시노 내아로 덥시니 춘향은 형장 아래 기절하였구나. 그때요, 남원 읍중 여러 기생들이 춘향이 중장하였단 말을 듣고 서로 부르며 들어오는디. 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서로 부르며 들어난디. 옛동선아 왜야 이에 대거라. 무엇하려느냐. 죽었단다. 누가 죽어야.

춘향이가 매를 맞고 거기에 죽게 되었다 한다. 아이고 이거 웬 말인지. 어서가고자 주가 자 산문거리를 당부하여 각기 학년 찾아 부르란디. 아이고 동생, 아이고 조카, 무산재같이 좋은 구역이 형벌이 웬일인가. 또 어떤 기생이 들어서며 출세를 쫓아 부른다고. 아이고 서굴지 마. 이리 울고 들어오고 또 어떤 기생이 들어서며 춤을 추면서 도진다. 어를 쉬고 나 저를 쉬고야 어쉬고 첫 쉬고 지와자 좋은데 어를 쉬고 나 첫 쉬고야 여러 기생들의 책망 온다. 아이고 전전 미쳤구나. 첫날 혐의가 있더라도 사람이 죽게 된디 네가 춤이 웬 춤이냐. 몰랐네 몰랐네. 자네들에 대해서 몰랐어. 진주기 생도르 계시 흥양기생 개월향 우리 남원 교방청 그 현판 까미게 생겼네. 어시고 찾시고 지와자 좋은데 아시구나 허존데 아시구나 절시구야 순양 모친이 들어온다.

0: 아이고 어 저렇구나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1: 얼씨구야
0: 이방상주 호방상주 내 딸이 무삼지와 60당년 늙은 년이 지내 원족 하나 없이 다만 동료 춘향 하나 엿새 영암 막대로 행실 공부를 일삼터니 이 지경이 웬일이오 재난군 수지 어른 게 크게 무삼주가 되요 생목숨을 죽이셨소 나도 맞아 죽여주오 가슴을 쾅쾅바울에도 찍고 유광여치 실성 말고 지둥굴 내리 동굴 목재젠 절코우 여봐라 향단아 남문 밖은 빨리 나가 싹사람불 사웃노라 서울을 오고 쌍그업주나 흐구 어디 울란다 춘향이가 정신 차려 아이고 어머니 왜

마시고 속으로 평이에 날 것이니 부대 편지 마옵소서. 차를

0: 팔자
1: 하 좋지
0: 보고로 가사이다 장단이는 춘향 없고 춘향 모친 뒤를 따라 오고로 만다려 간다 문 앞을 당도 헌니 사정이 커 통바라 춘향을 오게 다 놓고 옥새를 철거 채원론이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본문을 부여잡더니 아이고 내 새끼야 네가 이게 했니 있냐 대정조론 장커니와 60당년 늙은로 위를 이게 다 하지를 허드라는 말이냐 아구글 여구글 띠 여구글 가구 건지 비우름을 뚜가우로 아이고 끼를 어찌를 헐거나 통탄자 서그로우름 나 그때 춘향 모친은 동네 여러분들께 붙들려 집으로 돌아갈 적 저의 모친 울음소리 차차차차 멀어지니 춘향은 옥방으 터진 듯이 홀로 앉아 옥방 형상을 살펴보니 안부의 눈 살만 담고 뒷벽에게는 위해만 남어 바람은 살솟 다시 들여본다 대제가

간다. 머리도 탕탕 포도 고치고

없이 엄형충치.

0: 오름을 운다.
1: 하이, 열치고, 하이.
0: 폭풍이 눈을 녹여.
1: 하, 하이.
0: 가지, 가지 꽃이 피어.
1: 하이, 주치, 하이.
0: 첫째.
2: 기억이
1: 있고 헐 얼씨구 헐
0: 아미

0: 좋다.
1: 공도 외로워. 볼 수가 없구나. 아이고 어쩔 거냐. 힘비 크디워 어쩌자 흐른 바.

0: 나.
1: 나.
0: 춘향 형상 살펴보니 쏙대머리 귀신 형용 주황마 오빵 차르자리요 생각난 것이 예쁘니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남군을 보고지고 오래지옥 예별 후보로 일장설을 내가 못 봤으니 부모봉에 그걸 꼭 보고 겨루리 없어서 그런가 여인 신혼 금수로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궁항아 주얼같이 번뜨져서 사과가서 빛이 고져 아가 엉망대에 맥혀

좋다. 전전 반치 이거 참 못 이루니 호적몰 어이기 꼴을 쓰고 있나 손가락을 빌어 정구로 편히 볼까 간장기에서은논불로 임부화상을 그려 볼까 이화일지 춘대우 내 눈은 물을 버렸은지 야금불려 단장

0: 생각
1: 주동
0: 옆나 시급 입만 떨어져 도의부 생각
1: 똑수포용
0: 연캐는 체련저와 비록 방체여보 뽕따른 여인들도 낭군을 생각은 일반이지 나

0: 번 팔자.
1: 아, 좋다. 수.
0: 봉본 밖으로 못 나가고 어. 봉을 따고 현캐거나 때가 반지로 도전님을 못 보고 중고혼이 이게 되고 뜨면
1: 좋지,
0: 보통

0: 채소
1: 무덤 근처 선난당구는 상삼보이기 이게 되는 것이니 생전 사후 이원 통을 알아주리라 니들란 말이냐 아이고 답담들이게 이러는 장차 어쩔 거나 그저 파바거리고

이모실 적은 산신 머리 도끼 찔러 죽으신 머리 칼을 꼽고 채 푸드러지게 놀자

Thank you.

아래만 흘러간다. 가다가 잠시 보에 갇혀 본물 되어 머물러도 뒤따라 달려오는 수백 수천의 물길 기다렸다 가득 차면 마침내 물을 넘어져

지금은 비록 물속에 잠겼으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0: 엄마가 차려둔 밥상에 앉으면 우린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아니 뭘 넣었길래 이런 맛이 나지? 그죠?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반찬들은 아닙니다. 뭐 새로 담근 열무김치에 달큼하게 졸여낸 멸치, 바삭하게 구운 김, 그런 것들이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공기와 올라올 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맛이 참 깊고 감칠맛도 나고요. 한마디로 맛있습니다. 네, 열무는 시원하게 톡 쏘고 나물에선 본래의 향이 느껴집니다. 갈비찜처럼 화려한 요리는 없어도 뭐 가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아무튼 그저 평범한 반찬 몇 가지만으로도 밥 두 공기 뚝딱 비우게 만드는 엄마의 밥상입니다. 그런 밥상을 떠올리다 보면 음식의 본질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기교를 넘어서 만든 이와 먹는 이 사이를 따스하게 연결하는 마음. 내 새끼가 한술 배부르게 먹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 덕분에 엄마의 밥상이 완벽해지는 것 아닐까요? 가장 소박한 것 속에 들어있었던 가장 깊은 진심을 떠올려보게 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기도 고성 못지는 소리입니다. 소리의 김성명 외 여러분입니다.
1: 멋지로 넣어서
2: 멋지로 갑시다.
1: 멋지로 갑시다.
2: 멋지로 갑시다.

형 못지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김성명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그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그 요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뉴욕 한복판에서 한식당을 하는 유명 셰프들과 사찰요리 전문가 스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빌딩 숲 우거진 도시와 깊은 자연 속 사찰. 장소는 확연하게 달랐지만 이들의 지향점은 놀랍게도 하나였던 겁니다. 음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음식은 좋은 제철 재료로 만들면 가장 맛있죠. 그리고 음식은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고 이야기까지 곁들여지게 되면 더 맛있어집니다. 단지 입을 채우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것도 바로 음식인데요. 오늘 아침 밥상 위에 차려진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도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온전한 진심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1부에서는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알토란 같은 건강 정보를 짚어드리는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죠. 풍경 소리 그리고 빛바랜 옛 문헌과 조선시대 기록들을 통해서 그 시절 우리 조상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조선 견문록 코너까지 알차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도민요 자진농부가 듣고 가겠습니다. 연주의 국립 남도국악원 연주단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빛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빛 우리 음악, 품격 높은 음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악방송이 정성껏 제작해온 새 음원 시리즈 속 곡들을 엄선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열정과 깊은 탐구 정신으로 우리 전통음악의 참맛을 전하는 단체 민속악회 수리 앨범입니다. 수리는 남상일 대표와 김선호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소리의 최수현, 가야금의 연지은과 이준, 아쟁의 배런, 해금의 최태영, 피리의 장수호, 그리고 황민왕과 전계열의 타까지 우리 음악계를 대표하는 소리꾼과 연주자들로 구성됐는데요. 이들의 이름 수리는 본래 판소리 성음 중 최고의 성음이라 일컫는 수리성에서 따왔습니다. 그 의미처럼 가장 좋은 소리를 내자라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감상하실 곡은 이 앨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산조 합주입니다. 산조는 과거 예인들이 그날의 기분과 감성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주하던 가락이 발전한 건데요. 오늘 들으실 산조 합주는 가야금, 아쟁, 해금, 피리 여러 악기가 각자의 흩어진 가락을 연주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하나의 거대한 울림으로 어우러지는 민속악의 정수를 들려줍니다. 젊은 예인들이 긴 호흡으로 빚어내는 전통의 무게감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로 산조합주 17분 정도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로 산조합주 함께 하셨습니다. 17분여의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창작음악과 퓨전음악이 넘쳐나는 요즘 귀한 전통의 맥을 찾아내고 대중들에게 우리 음악의 참멋을 전하려는 이 음악인들의 땀방울이 음원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해서 보석 같은 곡들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곡은 시창 비파행입니다. 소리의 한낱교입니다. 15분의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주인 하마 객상선 하야 구주요금무관

헐문강상 비파성하여 죽인 황귀객

면할 전축발사 삼양성의 미성콕조 선유정을 현현음원

사는 사소 평생 부득지라.

헌리의 초기 예상 후유.

생하오니 차시 무성이 승유성을 은병사파 빙장병

명을 곡종축발 탕심해커니 사현일송 여열백을

경강심 추월백을 침음수발 사편중기의 정돈의상 기염룡을

불을 오능 연소 쟁전두 하야 일곱 공초 부지수를 전두근비의 계절세 하양아 혈생라구니 번주라 금년 환소 부명년 타거 추월 춘풍 등한도를 제주 종군 아이사 하

꼴 문전이 냉락안마 흐이라 노대카작 상인불 상인은 중리 경별리

딱기니 상봉하필 증상식을 아종근년 사지경 하영 적거와 병심양성을 심양의 지병 부음악 하영 종세 불문사죽성을 죽은 분강 기저습 하영 황도 고주기요택생을 기간조모 분하 물고

해명을 기모산가여 촌적 이리

정말 금양운군 비팡어

명을 막사 갱좌 탄일곡 허라 위군 본장 비파행을

초견현전급을 처처불사향전성에 만좌문지개금을 지중무파수취 다

시창 비파행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한낱교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날씨가 좋을 때는 밖으로 나가서 걷기나 가벼운 운동 많이 하실 텐데요. 곧 여름이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햇볕이 강하고 기온도 올라가다 보니 바깥에서 꾸준하게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두 가지쯤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동작이 팔굽혀 펴기입니다. 팔, 어깨, 가슴은 물론이고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서 상체를 고루 쓰는 운동이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적은 횟수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복부를 단련할 때는 크런치도 도움이 됩니다. 이 크런치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복부 힘으로 윗몸을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요, 크게 확 올라오는 것보다 배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체 운동으로는요, 그 스쿼트, 런지가 권장되는데요.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런지는 하체 힘과 균형감을 길러줍니다. 실내 운동을 시작할 땐 스트레칭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편수대엽 듣겠습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입니다.

0: 편수대엽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부 마무리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판소리 적벽가 중 조조 호기 대목 듣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입니다.
1: 이때 공명선생 살 얻어다 주유 주며 그 수를 헤어보니 11만 8천여 개라. 감택의 거짓 항사와 황계의 고륙계며 방통의 연안계를 귀신인들 측량하리. 그때 적벽강 조조는 전이여 저 천서으로 연안계 굳이 무악한산 육지를 사먹어도 일등 명장 주지에나여 말달려 창스에게와 활쏘고 종로 김명 18개 산스어

창조를 먹일 적은 이때는 어느 어땠 것이 11월 15야라 전기청렴 풍랑이 안정하니 공산월세건 요동백이 되요

0: 너의 옹장 드론 다 갈게 금수 전포에 검글기에 서울이 같고 남병산세건 채색이 영농허여 그린 평풍을 부릴러 나갔던 동편을 보니에 시상구요 서피어른 하고 경이요 남쪽은 편성이요 포근해 보니 우리미라 사방에 광활허니 이 안이 즐거우야 이제 내 나이 54세 기병이래로 사해를 그의 평정 허여 쓰거든 보드든 게 강남이라 백만 군사 정병이오 제장 또한 공장이니 손권 추유를 내었지 염려하며 하구어 현덕구 엄력 전시에 그렇지 모르고 대산을 늦가오니 그 뜻이에 거리도다 오하장병 용들어라 천하 태워볼 한 사람께 맡겼으랴 너의 도구늘은 술고기 떡밥을 많이 먹고 위한 승부의 서생을 결단하라 400년 한시로니 거진케 되었으니 특천하 헌전 후어 부기의 영화를 한 가지로 누리리라
1: 판소리 적벽가 중 조조후기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대목은 조조가 황제의 밀서를 받은 뒤 장대 위에 올라 군사들에게 영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진양 우조의 무게 있는 소리 위로 전쟁을 앞둔 조조의 자신감과 의기양양한 기세가 잘 드러났는데요. 군사들을 독려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조조의 모습에서 적벽대전을 앞둔 긴장감과 인물의 위세가 함께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가 기다리고 있고 화요일 코너 조선견문록도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의 수분을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공연 하나가 관객을 만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 전 연출과 음악, 조명보다도 먼저 한 편의 이야기, 바로 공연 대본이 있어야 하는데요. 국립극단이 새로운 우리 연극의 씨앗을 찾는 2026 국립극단 창작 희곡 공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국내 창작 희곡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명동 예술극장 같은 중대극장에서 상연할 수 있는 90분 이상의 장막 희곡이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신진 작가와 기성 작가의 제한은 없고 공동 창작 작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작품 이상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감은 6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지정 서식을 내려받은 뒤 이메일로 투고하면 됩니다. 대상 한 편에 3천만 원, 우수상 두 편에는 각각 1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총 상금 5천만 원. 국내 미발표 희곡 공모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상금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정된 작품들이 실제 무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선정작 3편은 2027년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낭독 공연으로 관객을 만나고 희곡집으로도 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나니 타령 듣겠습니다. 노래의 절대 가인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나나니 타령이었습니다. 노래의 절대가인이었습니다. 나나니 타령에 이어서 가야금명인 황병기의 작품 하마단 듣겠습니다. 이 곡은요, 승려 시인 현담의 시 하마단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시인 곽재구는 이 시를 두고 존재의 먼 시면에 이르는 희미한 길과 안개가 펼쳐져 있을 것만 같은 느낌,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처럼 이 곡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풍경보다는 안개 속을 천천히 걸어 들어가듯 깊고 아득한 정서를 가야금의 소리로 들려줍니다. 가야금의 황병기, 장구의 김정수입니다. 가야금 독주곡 하마단 함께 들어보시죠.

가야금 독주곡 하마단 잘 들으셨습니까? 가야금의 황병기, 장구의 김정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젊음에 붙이는 풍경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노우나 왜 여러분이고요.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초여름에 길목에 들어서는 요즘 농촌 들녘을 지나다 보면 초록빛 모종들이 줄을 맞춰 서 있는 싱그러운 풍경을 마주하게 되죠.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른 모내기 풍경 말입니다. 사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논에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법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에 이르러 모판에서 기른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이양법, 즉 모내기법이 자리 잡게 됩니다.

덕분에 잡초 매는 일손도 획기적으로 줄고 수확량은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내기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내기철에 적당히 비가 내려주면 참 좋을 텐데 하늘이 무심하게 오랫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뭄이 심해질 때 나라와 민간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우제를 지냈을까요? 민간에서는 이름난 산봉우리나 큰 내가의 제단을 만들어 부정한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고 마을 수령이 직접 제주가 되어 돼지나 닭, 술과 떡을 올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마음은 가뭄이 들수록 더 타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내가 정사를 잘못 펼쳐 하늘에 벌을 받는 탓이다 라며 거처를 초가집으로 옮기고 시금까지 전폐하며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종묘와 사직은 물론이고 한양의 사대문과 종각 앞 경회루 한강변까지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비를 내려달라며 간곡히 엎드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이 모내기는 백성의 목숨줄이자 나라의 근간이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그 애타는 기다림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를 일궈낸 조선 농민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경기 포천 모내기입니다. 노래의 이상균, 연주의 안산시립국악단입니다.

경기 포천 모내기였습니다. 노래의 이상균, 연주의 안산시립국악단이었습니다. 조선견문록, 오늘은 조선시대 모내기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옛날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던 우리 농민들, 나만의 마음을 기록하는 공간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새벽녘 먼동이 트기도 전에 불거진 밭을 메려 잠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정신없이 괭이질을 하고 나서야 겨우 받아든 아침상. 보리밥 한 덩이가 꿀맛이구나. 한낮에 뙤약볕은 어찌나 뜨거운지 잠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옷깃을 열고 바람을 맞아보지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법.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눈을 메고 해가 서산마루 너머로 떨어질 때쯤에야 시냇가에서 고된 손발을 씻어본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요, 그 힘겨운 노동을 그냥 버텨내지 않았습니다. 모를 찌며 부르는 못 찌는 소리, 또 모를 심으며 한 호흡으로 맞추는 모내기 소리, 여럿이 둘의 패를 이루어 풍악을 울리며 논을 메던 김매기 소리까지 논둑에 모인 이웃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고생을 웃음으로 승화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오늘날로 치면 농업 전문가인 노농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기와 방법을 지시하는 존재였는데요. 조선시대 고을 수령이 가장 먼저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대접했던 분들도 바로 이 노련하고 지혜로운 늙은 농민 노농이었습니다. 또 이 소중한 농사철에는 유교 사상에 따라 나라에서도 적극 농민들을 지원했는데요. 춘분부터 추분까지를 농사철로 딱 정해두고 농사에 방해되는 일은 금지했습니다. 백성들 간의 민간 소송도 뒤로 미루고 하늘의 뜻을 거슬러 재난이 올까봐 나라의 사형 집행마저도 연기할 정도였습니다. 농사의 무게,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지만 이웃과 손을 잡고 아이쿠 힘내세 이렇게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며 묵묵히 논을 가꾸어 온 우리 선조들. 지금 우리의 농촌 역시 그 시절의 노농들처럼 평생을 바쳐 묵묵히 땅을 지켜온 분들 덕분에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앞굿 내는 굿 듣습니다. 연주의 임실 필봉농악 보존합니다.

앞굿, 내는 굿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였습니다. 비록 시대는 흐르고 농사짓는 풍경은 변했어도 우리의 밥상을 채우는 그 고귀한 식량 속에는 예나 지금이나 땅을 향한 정성과 인내의 가치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조선 견문록, 오늘은 조선시대 농사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사 보따리 가득 채워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곡은 풍년가입니다. 노래의 전영랑, 연주의 프렐리우드입니다.

마무리곡 풍년가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전영랑, 연주의 프렐리우드였습니다. 노래 모내기하고 정성스럽게 가꾸듯이 세월이 지나고 보면 대단한 날보다도 그저 성실하게 버텨낸 하루하루가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신 겁니다. 자, 바뀐 우리의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애썼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도 조금 편해져도 된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창호이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6월로 넘어오자마자 한여름처럼 무더워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른다고 하지요. 이미 열대야가 찾아온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계절의 시계가 한 달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에는 어떻게 즐길까를 생각하게 되는 반면 이렇게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은 어떻게 견딜까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위가 만만치 않다는 뜻일 텐데요. 이 뭐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겠죠? 올여름은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봐도 좋겠습니다.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요.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 이현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난리굿의 연주와 노래로 꽃밥을 지어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요, 남부지방하고 중부지방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쪽으로는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된 탓인데, 뭐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가 많이 오니까 탓이겠죠?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제주나 전남 해안가에는 호우경보도 내려져 있다고 해요. 그 때문에 남부지방은 울산 25도, 부산 24도, 이렇게 최고기온이 30도를 밑돕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아주 뜨거울 것 같아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보다 한 5도가량 기온이 더 올라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아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울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 보면 춘천, 청주 32도, 대전 31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자, 6월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은 벌써 열대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19일이나 빨리 평년 대비 열대야가 찾아왔다. 이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름이 길어진 만큼 우리는 뭐 계절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더 지금의 날씨에 친해지려는 마음, 그게 필요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어제부터 저희 프로그램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2부에서 하던 창호의 퀴즈퀴즈가 1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잠시 후 7시 30분 언저리에 우리 창호가 등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1부 끝자락에 했던 이한철이 고르고 그런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 못 참지 추천곡 코너는 2부 앞단으로 이어갑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진행했던 RR 뉴스는 매주 수요일 2부 주간 코너로 자리를 옮겼고요. 자, 내일이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투표하다 생긴 일, 이거 한번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처음 투표하던 날 기억하시는지, 괜히 긴장도 되고 또 아, 나도 이제 성인이구나, 그렇게 좀 뿌듯했던 기억도 있으실 것 같고, 투표소에서 오랜만에 동창을 만난 순간, 신분증 두고 가서 다시 집으로 뛰어갔다 온 그런 에피소드들도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크고 작은 투표 에피소드, 투표하다 생긴 일, 창호의 드린 햇살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짧은 글 50원,

인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동덕쿵 이거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김동원의 여러분의 연주로 앞으로 틱 듣습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김동원 외 여러분의 연주로 아프로틱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곡은 싱어송라이터 오열의 노래였습니다. 뱃속의 항해였습니다. 자, 오늘 정해드린 햇살 아침에는 투표하다 생긴 일 함께 문자 사연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46님, 한디 저 처음 투표하는 날이요. 며칠 전부터 후보들 정책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나름 웅장한 마음으로 투표소에 갔거든요. 그런데 1분 만에 투표가 끝났지 뭡니까? 왠지 서운했던 기억이 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거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세상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 투표소가 그 감정의 격차가 엄청 낙폭이 큰 것 같습니다. 진짜 빨리 끝나잖아요. 투표하기 전에는 투표소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줄 서고 아 누굴 찍을까 마지막까지 고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찍고 나오면 뭐 그래도 내가 행사한 중요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어우, 중요한 거죠. 2630님 안녕하세요. 창호해드린 햇살.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한 게 최초로 투표를 한 거였습니다. 그전엔 단 한 번도 투표를 한 적이 없어요. 아, 제 소중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지 지금이라도 느꼈으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투표는 빼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일 투표도 꼭 하시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잘 하셨네요. 그러면 2468님 예전에요. 투표소가 바뀐 줄도 모르고 늘 가던 학교로 갔다가 아뿔싸 헛걸음을 했습니다. 덕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투표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좋았어요. 그 이후로는 투표 장소 꼭 재확인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투표 관련 안내물이 우편으로 오잖아요. 와도 그냥 뭐 대충 보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투표 장소 같은 경우에는 꼭 챙겨야 될 것 같고 신분증 지참하고 투표소로 향해야 된다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투표하다 생긴 일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도 사용 가능하시고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김유리 윤석철 소울소스가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동해 바다 들어보죠.

김유리, 윤석철, 소울소스가 함께 노래하고 연주한 동해바다 들려드렸고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랩을 잘해요. 할망래퍼의 이어도 사나까지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은 내일 전국적으로 열리는 지방선거 앞두고 투표하다 생긴 일 사연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삼성할부지님, 20대 대통령 선거하던 날 2021년이시네요. 친구와 입싸움을 했지요. 서로 지지자가 달라서 자기 지지자 찍으라고 한참을 다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투표소까지 가셔가지고 그러셨나요 혹시? 7444님 안녕하세요 한디. 여긴 시골인데요. 투표장이 정말 멉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마다 기운이 다 빠져서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집에 와서 피곤한 탓에 바로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 내가 가진 한 표 꼭 행사해야지 하시며 투표장을 다녀오시는 7444님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필요하신 분이고 멋지신 분입니다. 1966님 남편하고 투표하러 가면서 누가 될지 점심 내기를 하면서 가는데요, 뒤따라오던 분이 남편이 지지하는 분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유,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친한 사이, 친구 사이, 가족 사이에도 하면 안 되는 건데 남편이 무식하다며 싸움이 벌어진 악몽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같이 투표하러 가는 일은 없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남편분 잘못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던 분, 그분이 잘못하셨네요. 저 애청자분 편드는 게 아니라 이건 그런 거예요. 예. 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혹여라도 누군가를 지지한다, 그 말에 내 마음이 탐탁지 않더라도 참견하면 안 됩니다. 소중한 각자의 한 표니까요. 투표만큼 평등한 건 없어요.

부자도 나이 있으신 분들도 혹은 그 반대편도 딱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권이하의 연주로 아니 아리랑 듣습니다.

오늘은 투표하다 생긴 일 문자 사연 받고 있는데요. 신미숙 님이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성인이 된 아들 딸과 함께 우리 가족 완전체로 선거하던 날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네요. 아이들이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됐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겠습니다. 아수라님 투표할 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문자 주제 이거 안 정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수라님 저희 오빠는 누구 찍으라고 강요도 많이 하고요. 투표 끝나고 나면 누구 찍었냐고 물어보고 나중에는 그냥 아예 투표 안 했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치 고관여층이신 오빠를 둔 탓에 강요당하고 확인받고 근데 잘 해결책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나 투표 안 투표 안 했다면 또 너무 그런 것 같고 오빠가 생각하는 그 사람 찍었어 이 정도는 또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에 드리는 문화 선물입니다. 국내 최초로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인데요.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태어난다. 전시의 티켓을 드립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요. 금요일까지 5장 티켓 초대하겠습니다. 고야의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시회 가고 싶으신 분들은 말머리에 고야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멋진 기악 연주곡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음악 먼저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들으셨죠? 박범은 선생님이 피리로 연주한 곡인데요. 옛날 드라마 전설의 고향 여는 음악이기도 했대요. 이 곡처럼 한 명의 연주자가 자유롭게 가락을 풀어내는 국악대

0: 대표 독주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병창, 2번 시조, 3번 산조, 4번 산적? 아, 진짜 피디님! 산적은 먹는 거잖아요. 암튼 피리뿐만 아니라 가야금, 검은고, 대금, 해금으로도 많이 연주하는 독주곡이니까 잘 생각해서 찍어보세요.
1: 네, 오늘 퀴즈는 국악 장르를 맞히시는 건데요. 가야금, 검은고, 해금, 대금, 피리 같은 악기로 한 명의 연주자가 자유롭게 가락을 풀어내는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입니다. 이 음악을 뭐라고 할까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병창, 2번 시조, 3번 산조, 4번 산적입니다. 온전한 연주곡을 뜻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죠. 정답하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서영석, 박종선, 원장현, 한세현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오늘 정답이 곡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땡땡합주, 자진몰이, 휘몰이, 엄몰이까지 들어보겠습니다.

0: 소영석, 박종선, 원장현, 한세연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오늘 청호의 퀴즈 정답인 이것 합주 자진모리, 휘모리, 엄모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퀴즈가 뭐였냐면요.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같은 악기로 한 명의 연주자가 자유롭게 가락을 풀어내는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 이 음악을 뭐라고 할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는 1번 병창, 2번 시조, 3번 산조, 4번 산조까지 보기를 드렸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511님 정답 2번 시조로 보내셨어요. 아, 어렵네요 하시면서 내일 선거관리원으로 일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일 아주 의미 있는 일 해주시네요. 파이팅입니다. 4643님 정답 4번 산적은 맛있는데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땅땅 3번 산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7981님 정답을 산조로 보내주셨는데요. 이행시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산뜻한 내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한 표. 조, 조금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투표에 꼭 참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산조가 정답이라면 정답도 마치고 시의적절한 이런 투표 참여까지 끌어내는 7981님 오늘의 MVP가 되실 것 같습니다. 125님 퀴즈 시간이 당겨져서 좋은 점도 있네요. 저도 정답에 참여해봅니다. 정답 3번 산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창호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산조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산조는 느린 진양조로 시작해서 점점 빨라져갖고 듣다 보면 지도 모르게 빠져든다요.
0: 아, 그치.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몰아가는 맛. 이게 산조의 매력이잖아.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이따 2부에 김유석 삼촌이 더 많은 산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7981님 범장기지떡, 0008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7527님께는 소금구이 막창을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7981 범장기지떡, 0008 어쩌다 못난이 김치, 7527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아수라님 신청곡 듣습니다. 송소희의 노래 꾸미로다.

송소희의 노래 꾸미로다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라비의 연주로 거꾸로 여행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0: 보내드린 햇살.
1: 강강술래
2: 강강술래
1: 유꿈유꿈유잔.

0: 하지만 어쩔거나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뛰어보세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흑신흑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높은 마당이 짚어지고
1: 강강술래
0: 짚은 마당이 높아지게
1: 강강술래
0: 먼데 사람 듣기 좋고
1: 강강술래
0: 저태 사람 보기나 좋게
1: 강강술래
0: 날이 좋다고 달맞이 놀면
1: 강강술래
0: 달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1: 강강술래
0: 6월 유두 7월 백중
1: 강강술래
0: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1: 강강술래
0: 남생아 놀아라
1: 졸래졸래가 잘 논다
0: 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새 놀아라 육사
1: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야 아랑주 뜨야 전라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캐 개골이 개골청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포를 뚝뚝 꺾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0: 호라디야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강강해 좋다고 술래나 돌자
1: 강강술래.
2: 이한철의 청호의 드린 햇살 2부 첫

곡은 조곡내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전라도 진도 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개구리 타령까지 함께 했네요. 자, 창호해드린 햇살 지금 시각 8시 6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음악의 음악 연주하는 것의 형태, 그걸 이제 밴드라고 하는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 그룹 사운드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잔나비라는 이 팀, 자기 밴드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예전에 썼던 그 표현, 그룹 사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만큼 레트로한 사운드 메이킹을 잘 합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곡은 작년에 정규 앨범을 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앨범인데 그 앨범에 진짜 빼곡히 좋은 노래들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못다 발표한 노래가 있다라고 하면서 외전이라는 형식으로 노래 두 곡을 더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외전 앨범 수록곡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바닷가에서는 이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느끼는 그 로맨틱한 순간을 가사로 담고 있는 레트로한 음악이고요. 기타 위주의 편곡 또 에코가 많이 들어가 있는 목소리가 한 70년대 풍 그런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잔나비의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바닷가에서는 함께 들어보죠.

잔나비의 노래,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바닷가에서는 듣고 왔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아주 재밌어요. 이 잔나비 멤버들이 비틀즈의 모습처럼 정장 딱 입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기타 칩니다. 다행히 기타가 물속에 잠기진 않고요. 몸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기타는 이렇게 바닥 물 밖으로 내서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재미나더라고요.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국악이 귀가 막혀 귀뚜람 김유석 박사님 만나봅니다.

0: 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1: 와, 진짜 뚫릴 것 같은 뚫어.
0: 오, 오늘 진짜 속 시원한데요.
2: 그죠. 오늘 좀 오. 세게 친 것 같습니다.
0: 아, 잘하셨습니다. 자, 기뚜람 김유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2: 예.
0: 오십시오.
2: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어느새 6월입니다. 6월 계획 있으신가요?
2: 계획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까이는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0: 야,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방학이면 이제 또 6월 중순부터 7월 8월까지.
2: 네. 대학교 와, 방학은 보통 그렇죠.
0: 정말 좋네요. 어디 여행 같은 데는 안 가십니까?
2: 이제 틈틈이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 저기 청원해드린 햇살 스케줄 조정해가면서 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이곳은 국악방송인가 불교방송인가 그 모드로 불교음악을 살짝 맛보고 왔고요. 사실 그전에는 우리가 산조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2: 그렇죠. 예.
0: 흩어질 산?
2: 가락조.
0: 가락조. 네. 흩어진 가락이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산조라는 음악 한 주만 얘기하고 넘기기에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잖아요.
2: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 우리 창호가 벌써 얘기를 또 다 1부에 예. 해주고 가서 그 얘기 이어서 갔죠. 해야죠.
0: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지, 산조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볼까요?
2: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아까 네. 그 창호가 얘기한 거에서 퀴즈 제가 여기 이제 밖에 있다 보니까 예, 예. 오답을 보내주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0: 맞아요. 네, 뭐 시조 이렇게도 오시고.
2: 네, 병창도 병창에도 있었고. 병창에도. 예, 아, 이거 이러면 우리 귀뚜람 시간에 시조, 병창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
0: 아이디어를 또 얻고.
2: 네, 그 생각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그러네요.
2: 어떻게 보면 연주의 베리에이션이 만들어지는 건 거죠.
0: 그렇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산조악기 하나에다가 장구 이런 형식인데 특별할 때는 여럿이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열어놓는 거네요.
2: 레퍼토리가 넓어지는 거죠. 오, 좋게 그럼요. 말하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
2: 자, 산조 그래서 우리 아까 질문이 뭐셨죠?
0: 산조의 종류가 몇 가지나
2: 종류.
0: 되나. 네, 그걸 먼저 여쭸는데 앞서서 창호의 퀴즈에서는 산조를 장르라고 표현하긴 했었어요.
2: 아, 그러셨어요?
0: 네. 과연 장르일까? 모호한 면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 국악은
2: 네.
0: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음악이다 보니까
2: 그게 궁금증이 생기시면 벌써 이미 네. 중급 이상 오신 거예요.
0: 첫자는 뗐나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이게 장르인가 곡명인가 이거 고민하시면 벌써 산조가 뭐다라는 걸 몸에 안고 계시는 겁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뭐예요? 장르인가요? 곡인가요?
2: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0: 예.
2: 산조가 장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곡명이라는 네. 해석도 가능한데요.
0: 와, 나 이럴 줄 알았어. 항상 국악은 이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 다만 뭐뭐뭐
2: 그렇죠. 그렇죠. 예, 예.
0: 반면 뭐뭐뭐도 가능하다.
2: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면서
0: 예.
2: 일단 기악 독주곡 이건 형식이죠.
0: 아, 그렇죠.
2: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장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한 명인이 만들어 놓은 가락을 일정한 장단이라는 챕터로 구분해서 빠른 음악 이제 속도가 느린 장단부터 빠르게 네. 구성

0: 된 이것도 형식의 음악인 거죠.
1: 그러네요. 진양조로 시작해서 쭉 빨라지니까.
0: 네, 이거 역시도 장르로 볼 수 있겠죠.
1: 오호.
0: 또 즉흥성이 돋보이도록 특정 부분에서는 연주자에게 맡겨진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1: 역시 형식이네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산조는 하나의 장르로서 인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예.
0: 그런데 말이죠.
1: 그런데 말입니다.
0: 예. 이 형식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필요는 없고요.
1: 예.
0: 또 연주자의 개성마다 장단, 그러니까 챕터죠. 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뭐 더해지거나 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1: 오. 그러면 진양조 뭐 중머리 중중머리 이 순서로 네.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뭐 중중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가요?
0: 그거는 네, 그때그때 달라요.
1: 네,
0: 연주자의 마음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순서를 지켜주죠. 왜냐하면 이게 느린 것부터 빠른 데까지 가는 게 일종의 산조의 뭐 보이지 않는 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그 한 100여 년 전에 그 어떤 음반들을 보면
1: 예.
0: 그냥 느닷없이 국거리
1: 네,
0: 당학도 아니고 당학 뭐 이런 식으로
1: 예.
0: 어떤 한 장단의 이름이 그냥 훅 나올 때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산조 연구자들이
1: 예.
0: 이게 산조라는 게 그냥 처음 느린 것부터 빠른 걸로 이렇게 된 거는 근래의 일인 것 같고 옛날에 저 정말 산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느린 것부터 빠른 것까지 이렇게 딱 고정된 형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1: 오, 연구자들이 만약에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선생님 거기서 왜 그걸 연주하세요? 좋은 걸 어떡해요?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0: 네, 안 봐도 원하시네요. 네, 그런 그 뭐 타임머신이 있다면 진짜 그런 시대로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은
1: 그죠?
0: 여쭤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1: 반면에 하나의 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관점도 있겠죠.
0: 그럼요, 산조를요. 그럼요. 예. 일단은 뭐 우리 가야금산조, 검은고산조, 대금산조, 해금산조 이런 식으로 악기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1: 예.
0: 이렇게 각각 다른 선율로 만들어진 음악을 각각 다른 악기로 연주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뭐 형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악곡 그로서의 그 분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예.
0: 또 같은 가야금산조 안에서도 어떤 한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이 시작되었는지에 따라서 뭐 한성기류 가야금산조,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이 류파 자체가 악곡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1: 아 맞네요. 저도 청어이들이 햇살 진행하면서
0: 예.
1: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곡 소개하듯이 소개하니까요.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단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형식이 같을지는 몰라도 유파마다 또 그 장단 구성도 달라요. 네, 어떤 유파 같은 경우는 다스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연습 같은
1: 예.
0: 그런 곡으로부터 시작하는 곡도 있고요. 어떤 곡은 그러니까 어떤 산조는 엄머리가 있기도 하고 단머리가 있기도 하고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거는 뭐 하나의 산조 각각마다 좀 개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 역시도 악곡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와 그렇군요. 아 오늘도 괜한 질문을 한 거구나. 답이 없는 질문을 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적 느낌이 있는데요.
0: 아니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산조라는 거의 본질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핵심을 짚어주신 거거든요.
1: 예. 예,
0: 아주 훌륭한 질문이셨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산조는 몇 종류나 되는 걸까요?
0: 글쎄요. 예, 우리 보통 이렇게 산조에 이름을 붙일 때 땡땡땡류 뭐 무슨 무슨 산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 땡땡땡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고요. 무슨 무슨 산조 할 때는 악기가 보통 들어가게 되죠.
1: 예.
0: 그래서 산조를 연주하는 악기를 한번 찾아보면요. 가야금, 검은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이런 정도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옛 명인들 중에는 퉁소 산조, 단소 산조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고 그 음반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한 20여 년 전쯤 우리 그 사물놀이 유명하신 김덕수 명인이
1: 예.
0: 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산조라는 거의 본질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핵심을 짚어주신 거거든요.
1: 예. 예.
0: 아주 훌륭한 질문이셨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산조는 몇 종류나 되는 걸까요?
0: 글쎄요. 예, 요 우리 보통 이렇게 산조에 이름을 붙일 때 땡땡땡류 뭐 무슨 무슨 산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 땡땡땡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고요. 무슨 무슨 산조 할 때는 악기가 보통 오, 들어가게 되죠.
1: 예.
0: 그래서 산조를 연주하는 악기를 한번 찾아보면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이런 정도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옛 명인들 중에는 퉁소 산조, 단소 산조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고 그 음반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한 20여 년 전쯤 우리 그 사물놀이 유명하신 김덕수 명인이
1: 예.
0: 장구 산조 이런 걸 또 하기도 하셨어요.
1: 오, 네. 산조에 함께하는 음악 그 악기가 장구인데 장구 산조 이렇게 되면 장구 두
0: 그렇죠.
1: 개로 해요?
0: 보통 장구가 반주 악기로만 예. 했었는데 이제 장구가 메인인 거죠.
1: 아, 예. 잠깐 비켜봐. 내가 좀 나가볼게.
0: 네네네. 그런 건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조 개념하고 조금은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세어보면 한 7개에서 8개 정도 독주 악기가 있는 셈입니다. 산조로 연주할 때.
1: 예.
0: 거기에 유파를 한번 따져보면요.
1: 오호.
0: 뭐 가야금만 해도 강태홍, 김병호, 김윤덕, 김죽파, 김종기, 서공철, 성금현, 함동정을 뭐 등등.
1: 정말 많으시네요.
0: 네. 굉장히 많은 명인들이 자신만의 유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1: 예.
0: 그리고 거문고 같은 경우는 뭐 신캐동, 한갑등류가 가장 널리 연주가 되고요.
1: 예.
0: 대금에도 뭐 강백천, 한범수, 한주환, 김동식, 서영석, 이생강 원장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피리도 뭐 한 네다섯 종 되고요. 해금도 한 네 종류 정도. 아쟁도 한 대여섯 종류 이상. 그것만 해도 제가 다 거론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것도.
1: 예. 일단 이것만 봐도 30개 이상의 유파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0: 네네. 요 정도의 유파가 비교적 활발한 전승이 이루어지는 유파이고요.
1: 예.
0: 그 밖에 이제 헤아리지 못했거나 뭐 이렇게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요런 거 합하면 50여 종을 훨씬 넘지 않을까.
1: 와.
0: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음악인으로서 악기 연주자로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건 유파가 만들어진다는 건 엄청난 뭐 기록이고 영광이고 업적이네요.
0: 그럼요.
1: 와. 네.
0: 근데 그거를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사실.
1: 아,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이한철류 뭐 기타 산조 한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뭐 있어야죠. 그죠?
0: 인정은 둘째치고 일단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1: 네, 만들 수는 있으나.
0: 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거를
1: 아, 맞네.
0: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연주를 해줘야
1: 그렇죠 맞아요.
0: 아 이거 참 좋아 그러면서 연주를 많이 해야 좀 뭐 이렇게 뭐 전승도 되고 이런
1: 그렇죠.
0: 건데
1: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예. 또 만들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겠네요 심지어.
0: 그럼요 그럼요.
1: 예. 와 산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장르 또다시 악곡명으로 구분을 한다면 그 분류도 꽤 복잡하겠어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산조마다 명인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연주 인생에 말하자면 뭐 본질, 정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의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1: 예.
0: 음악 속에 뭐 선율로서 뭐 때로는 장단 안에 장단을 타는 걸로서 모든 게 음악에 들어 있습니다.
1: 어떤 명인 선생님 일생을 바쳐서 이 암무개류 땡땡땡 산조 이거 한 곡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막 그 두 곡 세 곡씩 만드는 그런 명인들도 계신가요?
0: 보통 누구누구 류산조 그러면 그냥 네. 거의 한 개 만들어지는데요. 그 자체가 이미 한 시간이 넘는 대작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선생님의 인생이라고
1: 그
0: 보시면 됩니다.
1: 그 자체가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네요. 와, 이렇게 오히려 또 이런 산조 음악을 마주하는 그 청자의 태도도 좀 달라지게 되네요. 그렇죠. 평생을 걸쳐서 하나 만든 한 곡.

0: 한 형식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1: 네, 우리가 그냥 뭐야 그러고 산조가 나오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 그래도 이 선생님은 이런 가락을 어떻게 만드셨지? 라든지 이분이 어떤 경로로 지금까지 네. 음악 생활을 하셨길래 우와. 이런 음악을 감히 만드셨을까? 뭐 이런 예. 예, 그 감동을 하면서 우리가 듣는 건 훨씬
0: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 그 감동의 크기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0: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면 명인이 한 50살 정도 되는 나이에 네. 자신의 산조를 완성했다가 한 10년 뒤에 조금 더 또 수정해서 더 완성도를 높이기도 하고 그런가요?
1: 사실은 요즘 우리 2026년 21세기를 네.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산조 만들었다라고 예를 들어 한다면 그걸 음원으로도 내고 아하. 악보로도 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 산조가 이제 딱
0: 고정이 되는 거겠죠.
1: 예. 네. 그런데 사실 산조 연주하는 방법은 계속 즉흥이라는 걸 끼고 있거든요.
0: 맞다. 즉흥이 또 있군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선생님이 내 산조야 그러고 연주를 하시더라도 계속 변합니다. 사실은.
0: 우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음악인 네. 거네요.
1: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뭐 새로운 저기로 변하는 게 아니라 네.
0: 기본
1: 조금씩,
0: 틀은
1: 조금씩.
0: 가지고 있듯이.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제자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변화하고 저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다시 펴지고 하면서 원형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더 생명력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1: 그렇죠. 굉장히 달라지지
0: 음악이네요.
1: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생명력을 갖고 계속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0: 이야.
1: 예, 즉흥적인 것들이 계속 더해지는 이런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가능성의 음악입니다. 자, 이쯤에서 산조 한 곡 들어볼까요?
1: 예, 좋습니다. 지난주에 그 우리 유성기 음반 지난주였군요.
0: 예.
1: 예. 유성기 음반으로 들어봤습니다. 한성기 가야금 산조, 백낙준 검은고 산조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0: 이생강 명인의 대금 연주로 한주한유 대금산조 중중몰이 듣고 왔습니다. 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노래가 없는데도 막 뭐 이상하게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막 네. 느껴지더라고요.
1: 거기 같이 막 이렇게 막 어깨춤이 절로 나지 않으세요?
0: 네. 많이 이게 오셨습니다. 산조의 매력인가요?
1: 많이 오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매력이자 뭐 그 정말 그 그거예요 정말.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지 뭐 이런 네, 그 감동 받으면서 듣는 재미입니다.
0: 그러네요. 네. 자, 뭐 산조를 시나위나 뭐 판소리나 우리 지지난 시간에 판소리에 비추어서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또 민요 가락이나 뭐 이런 것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던데요.
1: 그게 다 조금씩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일단 제일 정확한 정답일 것 같고요.
0: 예.
1: 뭐 판소리의 기약이다. 이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0: 아, 맞아요. 네.
1: 또 남도 민요, 잡가 이런 것들의 뭐 기약 버전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100% 그 민요 반주는 아니니까요.
0: 예. 예.
1: 그러고 또 시나위. 맞습니다. 이
0: 자유로움을 어떤, 부여하고.
1: 네, 전라도 지역의 어떤 무가에서 하고 있는 그 노래의 선율을 담고 있는 시나위. 이거가 기약화된 독주곡으로 만들어진 버전이다.
0: 예.
1: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것도.
0: 오호.
1: 그러나 시나위와는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0: 맞아요. 판소리도 이제 안일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완벽한 판소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동시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가 그나마 가장 적절한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1: 사실 거기에 논란을 더하는 장르가 하나 있는데요.
0: 예.
1: 봉장치라는 그런 장르가 또 있습니다.
0: 생소하시죠?
1: 네, 생소하시죠?
0: 보네요. 네.
1: 이 음악은 거리에서 이렇게 악사들이 연주와 악기를 겸하면서 입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입을 이렇게 올리는 분들인데요.
0: 예.
1: 풍각쟁이.
0: 풍각쟁이. 이해됩니다.
1: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요즘은 그런 농담 잘 안 하는데 한디는 참새 시리즈 아시죠?
0: 참새 시리즈 알죠, 우리 세대는.
1: 그 옛날에 정말 유행 많이 했었잖아요.
0: 뭐. 짧게 사람을 이렇게 탁 웃기게 만드는 그런 시리즈였잖아요.
1: 옛날 뭐 이런 거 갑자기 기억나는데 뭐 전기줄에 다섯 마리 참새가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쐈어요.
0: 네.
1: 근데 다섯 번째 참새가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0: 뭐죠? 몸이 컸나요?
1: 누가 죽었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다가 걔가 죽었다는 뭐
0: 총소리가 나서
1: 네.
0: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가 안타까운 모습.
1: 네. 네. 그런 얘기. 또 뭐 참새가 멀리서 이렇게 포수를 발견했는데 피하지를 않았어요.
0: 피하지 않았어요?
1: 네, 서 있다가 이 전기줄에 있다가.
0: 아이고.
1: 그래서 포수가 총을 탁 맞췄고 참새가 죽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0: 으아 하면서.
1: 네. 포수가 나한테 윙크하는 줄 알았는데.
0: 아유.
1: 네, 뭐 이런.
0: 요즘 그 한동안 유행했던 이해됩니다.
1: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요즘은 그런 농담 잘 안 하는데 한디는 참새 시리즈 아시죠?
0: 참새 시리즈 알죠, 우리 세대는.
1: 그 옛날에 정말 유행 많이 했었잖아요. 뭐.
0: 짧게 사람을 이렇게 탁 웃기게 만드는 그런 시리즈였잖아요.
1: 옛날 뭐 이런 거 갑자기 기억나는데 뭐 이렇게 전기줄에 다섯 마리 참새가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쐈어요.
0: 네.
1: 근데 다섯 번째 참새가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0: 뭐죠?

0: 이미 컸나요?
1: 누가 죽었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다가 걔가 죽었다는 뭐
0: 총소리가 나서 네.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가 아유 안타까운 모습.
1: 네. 네. 그런 얘기. 또 뭐 참새가 멀리서 이렇게 포수를 발견을 했는데 피하지를 않았어요.
0: 피하지 않았어요?
1: 네, 서 있다가 이 전기줄에 있다가.
0: 아이고 아이고.
1: 그래서 포수가 총을 탁 맞췄고 참새가 죽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0: 으아 하면서.
1: 네. 포수가 나한테 윙크하는 줄 알았는데.
0: 아유.
1: 네, 뭐 이런.
0: 요즘 그 한동안 유행했던 허무 개그 같기도 하고.
1: 네네네.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했다가 하면 요새는 혼나죠. 분위기 흐린다고. 네. 일종의 아재 개그의 원조 같은 그런 얘기인데요. 봉장치가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새가 등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풍각쟁이란 그 사람이
0: 예.
1: 예쁜 새 부부가 한참 행복하게 논 읽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들었던 이렇게 이제 새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0: 옆에서 실제로 연주를 하나요?
1: 그럼요, 연주를 하죠. 이렇게 행복하게 논 읽었다는 말로 하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탁 꺼내서 그 새 소리를 흉내내면서 연주를 하는 거죠.
0: 오호.
1: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 포수가 겨눈 총에 맞은 새가 죽으면서 하면서 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고 또 부인 새가 이번엔 울겠다 뭐 이렇게
0: 연주하고
1: 네 연주를 하고 우와. 이러는 장르였던 거예요.
0: 그렇군요. 단순히 악기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음악이었네요. 봉장치.
1: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제 참새는 아니고요.
0: 네.
1: 우리 고니라고 있잖아요.
0: 고니.
1: 네, 고니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새를 아무래도 조금 더 신성스럽게 호칭을 해서 봉황 봉자를 써서 봉장취라고 했는데요.
0: 예.
1: 여기에 이제 작이 참 봉작취라고도 할 수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참새 작자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봉으로 된 그런 새의 장수. 굉장히 이제 신성화한 거죠.
0: 예.
1: 그래서 봉장취는 이제 불치입니다.
0: 오.
1: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여서 봉장취라고 했었는데 예.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산조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우리 들었던 대금산조에 그런 비슷한 가락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이게 물론 역시나 시나위, 판소리, 민요처럼
0: 예.
1: 100% 거기서 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분은 이런 모습도 있네. 네, 이걸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0: 그러네요. 산조의 유래를 찾아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음악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 네. 결국 그게 어떤 한 정확한 뿌리가 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0: 네.
1: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산조가 거쳐 오면서 아마도 이 장르 저 장르 모든 장르를 조금씩 다 담아낸 그리고 더하기 이제 그 연주자들의 개인적인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가락 그리고 그 연주자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담아낸 총체가 산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결국 산조는 민요도 판소리도 시나위도 다 품고 있는 여러 음악이 만들어낸 우리 음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네.
0: 자, 끝으로 어떤 음악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 할까요?
1: 코너 마무리. 네, 보통 우리 산조 보통 한 4-50분 짧게 그렇고요. 길게는 1시간 이상도 연주를 합니다.
0: 예.
1: 근데 이제 우리 방송 같이 이렇게 방송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1: 또 연주 무대도 있고 그러면 상황상 짧게 좀 해줘 이럴 필요가 있어요.
0: 그런 요청이 있겠네요.
1: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긴 산조 한바탕을 다 연주할 수는 없고
0: 예.
1: 요거를 잘라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매끄럽게 편집해 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0: 오호.
1: 이름하여 우리가 짧은 산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짧은 산조.
1: 네네. 그래서 오늘도 그 시간 때문에 이제 우리 긴 산조는 좀 버겁고요. 그건 우리 9시에 우리 송지원의 국악산책 네, 그런 시간에 들어주시는 걸로 하고 짧은 산조 정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아쟁 산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상대적으로 최근 그러니까 한 5-60년대 이후부터 연주되기 시작했어요.
0: 오.
1: 그 중에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김이...

0: 이영길 명인의 박종선유 아쟁산조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국악이 귀가 막혀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석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자, 김영길의 아쟁연주, 김청만의 장구연주로 박종선유 아쟁산조 짧은 산조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0: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1: 그러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목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 거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갈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는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2: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라 따르느냐 아이돌 죽여 마땅하듯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남건이가 내가 수달이라 내고 와라 가는 배 한번 모르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살아있는 시간, 길 위의 명인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마련한 지역명인 특별공연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예술명인들을 서울로 초청해 지역마다 다른 소리와 춤 그리고 전통의 깊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먼저 9일엔 강원도 편이 이어집니다. 강릉 단오제 보유자 빈순의 명인을 비롯해 최여영, 이소영이 함께 무대에 올라

0: 강원 지역 특유의 강인한 정서와 민속 음악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이고요. 10일엔 충청의 멋을 담은 무대가 펼쳐집니다. 중고째 판소리와 웃다리 농악, 승무까지 절제된 소리와 품격 있는 춤사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1일엔 판소리 명창 이난초와 고창동악 보유자 이명훈, 무용가 박기량이 함께 남도의 흥과 깊은 소리를 전하고요. 공연 마지막 날인 12일 금요일엔 영남 지역의 소리와 기계를 담은 무대가 이어집니다. 아쟁산조 명인 박대성과 판소리 명인 주은숙, 밀양 백중놀이 이종태가 무대에 올라 영남 지역 전통예술의 힘찬 에너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지역마다 전혀 다른 장단과 소리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데요. 자세한 일정과 공연 정보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굿의 음악과 예술성을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이 땅의 굿 무악대전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민속극장 풍류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가유산진흥원이 마련한 기획공연이고요. 2011년부터 이어져온 이 땅의 굿 시리즈의 15주년을 맞아 충청도와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 황해도까지 팔도 무악의 흐름과 특징을 지역별로 집중 조명하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먼저 11일엔 해원과 축원을 주제로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삶의 평안을 축원하는 충청도 무악인 태을보신경과 전라도 진도식김굿의 넋풀이, 그리고 강릉 단오굿의 신명나는 장단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2일엔 공동체의 신명과 위로를 주제로 경기도당굿과 남해안 별신굿이 펼쳐지고요. 정교한 장단과 즉흥성이 어우러진 무악 특유의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3일엔 황해도 무악을 중심으로 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특히 40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황해도 소슬굿도 마련돼 신과 인간이 마주하는 굿의 강렬한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땅의 굿 무악대전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리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와 예매는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충남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온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공주에서 펼쳐집니다. 고향에서 꽃피는 예술의 혼 충남 명인전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남 출신 명인들을 고향 무대로 초청해 마련한 공연으로 충청 지역 전통예술의 깊은 멋과 신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공연은 공주농악보존회 회원들의 길놀이로 시작되고요. 흥겨운 풍물 가락과 함께 공연장 전체가 하나의 놀이판처럼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어 김행덕 명인의 웃다리 설장구와 이윤구 명인의 채상북놀이, 신근차 명인의 설장구, 조성돈 명인의 곡갈소고춤 등 다양한 전통연희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또 김복만 명인의 북상쇠놀이와 백완호 명인의 금회북춤, 이몽수 명인의 상고춤까지 더해지면서 이 명인들만의 개성있는 춤과 장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충남 명인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신명, 고향에서 꽃피는 예술의 혼, 충남 명인전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